0: 6월 23일 화요일 오늘도 희망 하나 얹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슈퍼스타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알고리즘, 아유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거 알았지? 추천이 뜰 때가 있어요. 그렇게요. 그리고요, 신기한 건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어떤 사람의 화면에는 이런 시각의 소식이, 어떤 사람의 화면에는 전혀 다른 시각의 소식이 뜬다는 거죠. 특히 정치나 사회 이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그런 정보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 왜 저 사람은 저런 사건을 저렇게 생각하지? 하고 답답해하거나 논쟁이 붙거나 다투기도 하지만요. 결국은 내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밝은 쪽으로, 이왕이면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시고요. 백은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셔서 출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로 듣기 모드로 오늘 하루도 신나게 시작해요. 문진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해피데이 첫 곡 너무 좋다고요. 예, 우리 모두 슈퍼스타 좋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찬란하게 빛난 햇살을 맞으며 시작한다는 2037님 어서 오십시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한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큐.

예전에는 램프를 쓱쓱 문지르면 뿅 하고 지니가 나타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인님 하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누구나 그런 비사 하나쯤은 두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AI죠. 자판을 두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말로 물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이건 뭐야?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거 정리해줘. 그러면 답이 쫘르르 쏟아집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전에는요,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펼치고 또 사람을 찾아가고 한참을 헤맸는데요.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사라지고 그저 질문과 대답 사이에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건 어쩌면 그 헤매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이런저런 책을 뒤적이다 우연히 다른 좋은 글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 전혀 다른 답에 닿기도 했던 그 비효율적이지만 풍성했고 의미 있는 시간들 말입니다. AI는 분명 똑똑합니다. 그 답은 늘 빠른 길로 데려다 주지요. 가끔은 그 빠른 길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틈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니가 모든 것을 들어준다고 해서 주인이 행복해졌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을 너무 쉽게 얻으면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천천히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AI에게 묻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말 이게 궁금하긴 한 걸까? 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대답할까? 빠른 답보다 느린 생각이 가끔은 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로운 답을 골라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숙제가 된 세상입니다.

복잡한 출근길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박준 시인의 시. 아침에 먹는 약, 아침 약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전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방송톡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열이 채 가시지 않은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에도 몸은 기운을 차려갑니다. 그제 병원에 갔을 때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세 번이나 물어왔습니다. 답을 할수록 왜 이름이 설게 느껴졌을까요? 약국에 들러서 약도 받아왔습니다. 얼마간 먹어야 하겠지만 남길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알약마다 고운 색이 여전히 큰 위안이 됩니다. 반쯤 남은 물컵 속으로 아침 빛이 듭니다. 멀리서 온 것과 더 멀리 떠나야 할 것이 한데 뒤섞입니다.

이기찬 감기. 오늘 책한 줄의 행보, 오늘은요 박준 시인의 시집 마중도 배웅도 없이 중에서 아침약 전해드렸어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아침약 드세요? 어떤 약 드세요? 저도 아침에 약 먹어요. 비타민C와 그리고 선물 받은 종합비타민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하는 이거 세 알 먹었네요. 요즘 아침을 약으로 시작하는 분들 참 많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먹어야 할 약이 하나둘 늘어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영양제 하나씩은 꼭 챙겨 먹는 그런 시대라고도 하는데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약을 보면요. 부작용 설명서, 그 깨알 같은 글씨 보면요. 가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니까 먹고 또 좋은 점이 더 많으려니 믿고 또 먹고 그러겠죠. 시인은요. 그 알약의 색깔에서 위안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알약마다 고운 색이 여전히 큰 위안이 됩니다라고 시에서 말하잖아요. 아, 이 약 색깔이 요즘에 정말 예뻐요. 하얗고 노랗고 분홍빛. 그 작은 알약 하나가 몸속에 들어가서 나를 다시 일으켜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 작은 알약이 약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위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아침약 드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박준 시인의 시 아침약 이 시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들도 나눠주시고 무엇이든 편하게 나눠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0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3939님, 박준 시인과 시 콘서트를 지난 금요일에 했어요. 정말요? 좋았겠어요. 마음에 촉촉한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박준 시인의 시가 정말 우리 일상에 그냥 따뜻한 대화 같지 않나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2578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재산이 아니고 내가 베푼 만큼이 나의 재산이다. 이거 좋은 말인데요. 너무 좋은데요. 내가 베푼 만큼이 나의 재산이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간직해야 될 그런 문구 같습니다. 저희 사하성당도 본당의 날을 맞아서 배론성지 다녀왔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사하성당 본당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몇 주년인지 정말. 본당의 날은 또 특별히 또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 성지에서 보낸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배님도 어서 오세요. 방송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송이 또 김정배님에게 쉼이 되면 좋겠죠. 장문수님, 약 생각하기도 싫은데 간결한 문장으로 친숙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또 글의 또 신비로운 마법이죠. 약은 싫은데 시를 들으니까 왠지 또 약에 친해졌다라는 거잖아요. 아유. 그러면서 또 노래,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네요. 서영은 꿈을 꾼다.

기다림은 이제 그

서영은 꿈을 꾼다, 박정현 미장원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장문수님이 신청하신 노래 나오니까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박준 시인의 아침약 함께 나눴는데요. 아침약 우리 약 많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약, 알, 너무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기분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약이 늘어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이 약을 굉장히 친근하고, 이 약이 나를 위한 정말 소중한 약이다, 나 이 작은 알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살려주는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먹게 해주는 우리 박준 시인의 아침약 시 함께 나눴어요. 7650님께서는요 감기로 열 하루째 약을 먹고 있다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이틀분 약을 남기고 있는데 콧물은 쉽게 멈추지 않네요. 처방받은 약은 남기진 못하겠지만 차츰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야겠죠, 라고 하셨어요. 이 박준 시인의 시 부분은 한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길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얼마가 먹어야겠지만 남길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회복을 향한 작은 희망이잖아요. 특히 감기 걸렸을 때 감기 약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 먹기도 전에 아,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은데 약은 끝나가는데 아직 낫지 않아.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이 남길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한 줄인데 그 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약을 남기고 싶은 마음, 그건 사실 빨리 낫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플 때마다 이렇게 희망을 하나씩 품고 살듯이 우리 시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5712님, 요즘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너무나 좋은 습관인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고 그랬는데요. 어느새 음악이 귀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어요. 조급하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내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클래식이 제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꾼 건 아니지만 분명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 곧 이어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인데 장일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문자인데요. 저도 기분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좋고요. 또 우리 9시에 참 좋은 오늘도 들어오시면 여유를 느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박준 시인의 아침약 나누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새롭게 많은 것들이 오가면서 약이 그냥 약이 아니라 나를 더 회복시켜주는 고마운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약 맛있게 먹어요. 끝곡은요 임유리님이 신청하셨어요.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6: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엔 유난히 커피가 더 맛있다고 하죠. 커피향을 이루는 냄새 분자가 코안에 오래 머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커피 맛을 결정하는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커피잔의 모양과 마시는 장소,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흘러나오는 음악까지 우리의 기분과 취향도 한 잔의 맛을 조금씩 바꿔놓는데요. 이렇듯 어떤 일이든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오늘 하루가 괜찮을 이유도 분명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토니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피아노의 제롬 듀크로의 연주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안토니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그리고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의 연주 들으셨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장일밤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어빙 바이올린의 Let's Have Another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좋죠. 자, 보컬의 마리온 휘튼, 그리고 The Modern Airs가 함께하고요. Glenn Miller and His Orchestra. 와, Glenn Miller Orchestra 저 참 좋아하는데 함께 들어볼까요?

어빙 버린의 Let's have another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좋습니다. 자, 보컬의 마리온 휴튼, 그리고 보컬 그룹 The Modern Airs, Glenn Miller and His Orchestra, 빅밴드 연주로 함께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자, 테너 김건우 리사이틀 2026 도니제티의 광채 에클라 도니제티 공연이 7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펼쳐집니다. 도니제티의 일소스피로 한숨, 말비나 라벨라 술라르파, 아름다운 말비나 하프 곁에서 논 웨뷰 바르바로, 이보다 더 잔인한 이는 없네. 굉장히 최근에 발견된 도니제티의 숨은 명작들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조라이다 디 그라나타, 오페라 그라나다의 조라이다 가운데서 아마를라 딴토, 그녀를 그렇게도 사랑하며, 그리고 로베르토 데베레 가운데서 에단코르라 트레멘다 포르타, 그리고 여전히 두려운 문은, 뭐 이런 곡들, 아주 명곡들 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라파보리트, 이 라파보리타도 정말 훌륭한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라 메트레스 두 호아, 왕의 여인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흔치 않은 귀에 김건우의 멋진 고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E플랫 장조 케르보노 302 1악장 알레그로인데요. 바이올린의 이자벨 파우스트입니다. 근데 이자벨 파우스트의 악기는 1704년 스트라디바리우스, 제목이 잠자는 미녀, 또 슬리핑 뷰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스트라디바리우스고요. 신비하죠? 그리고 알렉산드르 멜니코프는 여기서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안톤 발터가 했던 1795년 모델을 가지고 크리스토프 커니 2014년에 제작한 그런 현대의 또 포르테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연주 귀결해 볼까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E 플랫 장조, 캐르보노 302 1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이자벨 파우스트, 포르테 피아노의 알렉산드르 멜니코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함께 들으실 곡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53 발트슈타인입니다.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프레스티시모로 이어지고요. 피아니스트, 루마니아 출신 거장 라둘루프의 연주입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53 발트슈타인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프레스티시모 피아니스트 라둘루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라둘루프는 제가 리카르도 무티하고 이제 뉴오피엘하고 협연할 때 봤는데 정말 나올 때부터 이 느낌 정말 카리스마 뭐 특별히 뭐 자기가 이렇게 뭐 카리스마를 풍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가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러면서도 따뜻한 그의 음악 잊을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예술가의 항구 만나실 차례입니다.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서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작곡가 칼 닐센입니다.

1883년 군에서 제대한 카를 닐센은 코펜하겐 왕립음악원 입학시험에 도전합니다. 당시 그는 바이올린으로 시험을 치렀지만 성적은 학교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때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죠.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왕립음악원 원장 닐스 가데가 닐센을 작곡 전공으로 합격시켰고요. 덕분에 그는 3년 동안 왕립음악원에서 정식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닐센은 학창시절 내내 작곡가보다 바이올리스트를 꿈꿨고 재학시절 남긴 작품도 4분 남짓한 클라리넷 환상 소곡 하나가 전부였는데요. 실제로 그는 1889년 코펜하겐 왕립극장 소속 덴마크 왕립오케스트라의 제2바이올리니스트가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평소 존경하던 노르웨이의 거장 요한 스벤센의 지휘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오케스트라와 작곡에 대한 안목을 넓히죠. 여기에 바이올린 레슨과 후원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고 음악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칼 닐센의 스윙을 위한 리틀 스위트, 현을 위한 작은 모음곡 작품 1, 그 중에서 여섯 번째 곡 인터메소 듣겠습니다. 마그누스 에릭손이 지휘한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트링스가 함께합니다.

1890년 칼 닐센은 정부 자금을 받아 2년 동안 유럽을 여행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1891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그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는데요. 바로 덴마크 출신의 조각가 아네 마리 브로데르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타지에서 만난 동양 사람이었고 시골 농가에서 자랐다는 공통점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예술 없이는 삶을 생각할 수 없다는 가치관이 서로를 더욱 끌어당겼죠. 지역 군악대에서 출발해 왕립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닐센과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고 조각가의 길을 선택한 아내 마리. 서로의 꿈을 누구보다 이해한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귀국을 앞둔 1891년 5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훗날 아내 마리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여성 조각가로 이름을 남기는데요. 닐센에게도 이 만남은 작곡가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결혼 이후 그는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작곡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요. 실내악과 협주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음악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역시 교향곡입니다. 결혼한 이듬해 완성한 첫 교향곡에는 젊은 작곡가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베토벤과 브람스에게서 이어받은 독일 낭만주의 전통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칼 닐센의 교향곡 1번 G단조 작품 7, 1악장 알레그로 오르골리오소 함께 듣겠습니다. 알란 길버트가 주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칼 닐센의 교향곡 1번 G단조 작품 7 1악장 알레그로 오르골리오소. 오르골리오소라는 말을 잘 듣기 힘든데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강하게 이렇게 연주해달라는 그런 또 아주 특별한 주문이었습니다. 알란 길버트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 작곡가이자 또 바이올리니스트 칼 닐센의 세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쇼팡의 녹턴 이플랫 장조 작품 9의 2, 첼로의 파블로 페란데스, 그리고 피아노의 줄리안 깡땅. 줄리안 깡땅은 금년에 이제 함불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또 첼리스트 홍승아랑 리사이트롤에서 연주한 적이 있죠. 자, 쇼팡의 왈츠 또 이어서 7번 C샵 단조 작품 64의 2, 피아니스트 라파 블랙하츠의 연주 또 이어서 들려드리고, 자, 이 곡과 함께 2부에는 또 뮤지컬 파가니니에 등장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코니 직접 등장해서 노래와 또 이야기 들려줄 예정입니다. 유지현 씨와 함께하는 또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초대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네,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정말 세기에 정말 그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초기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또 너무나 재능이 뛰어나고 기교가 빼어나서 악마한테 재능을 판 게 아니야? 그리고 영혼을 주고 재능을 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주인공이 바로 니콜로 파가니니였죠. 그만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기교를 가졌던 니콜로 파가니니. 참 음악적으로도 이 사람이 그 뭐 바이올린만 잘한 게 아니라 기타도 연주를 잘하고 아주 팔방 미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여성들의 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끌기도 했습니다. 요즘 바로 6월 20일부터 홍익대 이 대학로 대극장,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지금 뮤지컬 파가니니가 또 아주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또 보컬리스트인 콘 그리고 유주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코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이지만 또 이렇게 노래도 잘해서
3: 예.
0: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또 하게 됐습니다.
3: 부끄럽지만 제가 또 이렇게 서울대 학사 시절에 성악 부전공을 좀 했었어요.
0: 성악 부전공했습니까?
3: 예, 선생님께는 또 제가 일천하지만.
0: 아니 예. 근데 그러면 혹시 어떤 선생님께 배우셨어요?
3: 박흥우 선생님한테.
0: 박흥우 선생님께. 예, 예. 제대로 배우셨네요?
3: 예예.
0: 예, 아니 그렇게 그 리트의 대가이신 또 박흥우 선생님께
3: 그래서. 이야. 저도 이제 원래 키가 크니까 네. 바리톤이어서 그래서 박흥우 선생님한테 좀 배웠습니다.
0: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유주연 씨는 또 공연하셨죠?
2: 네네 이번에 네. 어제 그제. 이제 네. 이틀 토요일 일요일 첫 공을 올리고 네.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0: 엄청 어려 보이세요.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30대고요. 어엿한 네 어엿한 성인입니다. 네.
0: 근데 그 유주연 씨가 맡는 역할은 샬롯드 베르니에. 베르니에는 그 파가니니의 뮤즈라면서요? 어떤 역할이에요?
2: 파가니니의 뮤즈로서 네. 이제 파가니니와 함께 네. 음악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파가니니가 저를 통해서 더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저도 파가니니를 만나서 음악이라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0: 네.
2: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0: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정말 그 음악을 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 치고 파가니니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파가니니는 그 너무나 중요한 낭만주의의 또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는데
3: 네.
0: 그래서 저도 오늘 파가니니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가니니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3: 예, 예.
0: 이게 피츠버그 파이러츠 옛날 훈련할 때 모자입니다.
3: 아 그렇구나. 예.
0: 그렇지만
2: 오늘만은
0: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파가니니로 오늘은 네. 박 씨가 나올 때도 쓰긴 합니다.
3: 박 씨가. 네.
0: 자 파가니니. 자 근데 이 파가니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0: 어떤 인물이고 나는 지금 파가니니를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다. 또 뭐 연출가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3: 그렇죠.
0: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 일단 이제 파가니니 하면 가장 유명한 게 그 닉네임이잖아요.
0: 네.
3: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닉네임이 유명한데
0: 네.
3: 사실 뭐 바이올린을 너무 초인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런 별명이 붙은 거기도 했고
0: 네.
3: 제가 파가니니를 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바이올린만 뛰어난 게 아니었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훌륭한 기타 연주이기도 연주자이기도 하셨고 작곡도 정말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공연 기획도 그렇게 잘하셨어요.
0: 아, 공연 기획.
3: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파가니니가 그 악마라는 소문도 네. 초반에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그런 소문이 스멀스멀 나올 때 이분이 일부러 약간 노이즈 마케팅처럼 좀 이렇게 방조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시대에 훌륭한 마케터이자 네. 기획자이기도 하고 팔방민인 거죠. 다 갖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전설적인 파가니니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고 또 재미난 사실이 제가 문헌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 그 사실 바이올린은 이제 그 멜로디 악기여서 예. 공연을 할 때 보통 화성 악기와 함께 할 때가 많잖아요.
0: 그렇죠.
3: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근데 이제 파가니니는 예를 들면 뭐 대극장을 빌려서 네. 한 시간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자 바이올린 한 대만 딱 들고 가서 네, 물론 뭐 파가니니 카프리스 이런 곡은 무반주긴 하지만 네. 근데 한 시간 동안 바이올린 혼자서 막 연주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아무리 빠르고 화려한 것도 몇 분 지나면 좀 이렇게 네, 좀 네. 약간 텐션이 떨어질
0: 그렇죠,
3: 수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3: 파가니니가 고를 때 사람들의 딱 이렇게 집중을 땡기기 위해서 뭐 이제 각종 동물 소리를 악기로 모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펙트를 들려준다든지 혹은 이제 뭐 이 동선이나 연출 같은 경우도 뭐 무대에서 딱 나오지 않고 뭐 객석에서 연주하면서 나온다 이런 게 다채로운 연출을 다 하면서 사람들의 좀 이렇게 집중력을
0: 엄청 앞서갔네요.
3: 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정말 재미난 게 그 수백 가지가 넘는 동물 소리를 기가 막히게 했다는 또
0: 악기로
3: 듣고. 예, 바이올린 한 대로
0: 오늘 들려주시나요? 그,
3: 몇 개만 샘플로 제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예,
0: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예,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 아닌
0: 네.
3: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뭐 네덜란드 가면 이제 남학신이 유명한 잖아요.
0: 네.
3: 네덜란드에서 그 남악신을 가지고 네. 남악신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바이올린처럼 소리가 나는데 근데 사실 바이올린은 아니니까 네. 좀 이상하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0: 그렇죠.
3: 그걸 이렇게 현을 걸어가지고 연주를 했대요.
0: 그러니까
3: 그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관심이 신기하죠.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너무 잘했는데 그런 탁월한 연출력들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파가니니 명성이 더 올라갔고
0: 예.
3: 그 시절 이제 유럽을 제패한 전설적인 비르투오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근데 이전에도 이렇게 그 뮤지컬에 뮤지컬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하셨나요?
3: 아, 저는 이제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뮤지컬은 사실 했었고
0: 아, 그렇구나.
3: 그 옛날에 이제 그 모비딕이라는
0: 네네네,
3: 그
0: 모비딕
3: 예, 유명한 그 고전을 바탕으로 한
0: 네.
3: 이제 뮤지컬을 했었을 때 그게 한국에서 아마 그 최초의 액터 뮤지션 뮤지컬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0: 있는데 바이올린도 연주하면서
3: 예, 그렇죠.
0: 거예요?
3: 모든 이제 배우들이 다 연주를 하는 예, 그래서 액터 뮤지션 작품을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참여하면서
0: 예.
3: 대한민국 1호 액터 뮤지션이라는
0: 액터 뮤지션.
3: 이제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0: 네.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이 파가니니의 그 빼어난 연주력을 이렇게 또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네. 계실 텐데 첫 공연
3: 네.
0: 딱 했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청중들.
3: 아, 이게 진짜 첫 공연 끝나고 딱 제가 이제 인사를 나오는데
0: 네.
3: 다 이제 기립해 주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스럽기도 했고 이게 그 전 공연이 24년도에 있었었거든요.
0: 예.
3: 그래서 2년 만에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파가니니를 정말 기다려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뭉클하고 좀 감동스러웠었습니다.
0: 그 파가니니를 이제 보신 분들은 클래식 속에
3: 네.
0: 또 파가니니도 굉장히 사랑하시겠죠, 다들 당연히.
3: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느끼는 게 클래식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제 당연히 환영해 주셨고, 근데 이제 클래식을 잘 모르고 원래 뮤지컬만 보셨던
0: 예.
3: 분들께서 파가니니를 보고 이 사람 누구야 관심이 있다 해서 클래식을 찾아서 듣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0: 하긴 그 파가니니는 24개 카프리스 다 연주하고 막 더블 스토핑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3: 네.
0: 이게 뭐 화음이 막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 멋있는
3: 네.
0: 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그런 기교가 아주 빼어났으니까
3: 그렇죠.
0: 그 혼자서 충분히 뭐 한 시간이든 한 시간 반이든 동물 소리까지 내면서 남학생도
3: 예.
0: 연주하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 곡속을 곡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3: 네.
0: 자 뮤지컬 파가니니의 대표적인 또 곡인 나의 음악.
3: 네.
0: 이 어떤 곡입니까?
3: 나의 음악이란 곡은 이제 파가니니가 자신의 네. 음악에 대한 진심과
0: 예, 예.
3: 또 아킬레 파가니니라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좀 담은 그런 곡이고 이 24년도에
0: 네.
3: 이제 그 스페셜 커튼콜 때 처음
0: 네.
3: 나왔던 이 노래인데 파가니니의 어떻게 보면 좀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0: 그렇군요.
3: 첫 번째 곡으로 선곡해 봤습니다.
0: 그 이 곡이 원래 이 작품이 외국 작품인가요? 우리나라 작품인가요?
3: 정말 너무 이 자랑스럽게도 네. 대한민국 순수 창작 작품입니다.
0: 야, 우리나라에서 요새 이런 걸 굉장히 잘하네요. 네. 베토벤도 우리나라 작품인가요?
3: 네, 한국에서 그쵸? 예, 만드셨고.
0: 야, 대단한 그 이 한국의 창작력이 막 돋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식 네. 장르까지 쭉 네. 아티스트들을

0: 소환해서 네. 멋진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첫 곡 파가니니의 나의 음악 My Music
1: 네 My Music
0: 콘의 노래와 연주 함께 감상해봐도 좋을까요?
1: 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박수 보내주세요 네 파가니니 역의 콘 그리고 이 콘과 홍석기, 홍주찬 이렇게 쓰리 캐스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주역인 우리 콘의 연주와 노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콘의 멋진 노래와 또 바이올린 연주까지. 아, 이 파가니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0: 감사합니다.
1: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나옵니까?
0: 이게 아무래도 파가니니가
1: 가발이 필요하죠.
0: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일단 염색을 좀 한 상태에서 오. 추가로 이제 피스 같은 거를 더 보강을 해서.
1: 아, 피스를 보강합니까?
0: 예예, 예, 머리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1: 저도 피스 좀 보강해 볼까요?
0: 아 예.
1: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동백자님. 일찌감치 뮤지컬 파가니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영란 씨 올려주셨고요. 연이 1628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자의 꿈. 안녕하세요, 파가니니 콘님 기다리고 있어요. 꺄 재능부자 콘 주연 샬롯 아름다워요.
2: 어, 감사합니다.
1: 오, 몹시 말씀을 잘하시네요. 김희망 씨 올려주셨고 23 스피드 점프 콘님 반갑습니다. 파가니니 공연 예술이었어요. 벌써 보셨네요.
0: 와,
1: 와 대단합니다. 김영님,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장자의 꿈 노래에 너무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내네요. 바이올린 연주 맑고 아름답네요. 또 이렇게 와우. 올려주셨습니다. 오, 칭찬 세례를 또 받고 있는 네,
0: 행복합니다.
1: 우리 파가니니 네. 우리 또 콘의 연주였습니다. 이 콘이라는 이름을 네. 갖게 된 그 본인이 그 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그 연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이제 데뷔를 2010년 1월 15일에 했었는데 근데 이제 데뷔를 하면서 사실 한국뿐 아니라 좀 해외 활동도 염두에 두었어가지고 좀 국제적인 그런 아티스트 이름을 만들자 생각을
1: 니쿤같이?
0: 니쿤 흡사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콘이란 이름이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착안을 했던 게 코리안 온 더 노트에서 이제 음표 위에 한국인이라는 이제
2: 어머머머머.
0: 그런 뜻을
1: 이렇게 깊은 뜻이
0: 만들어서 이제 첫자를 떼면은 이제 K O N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O가 전치사라서 이제 O는 소문자로 하고 K랑 N은 대문자.
2: 그래서 O가 소문자였군요. 네. 맨날 보면서 왜 O만 소문자일까?
1: 철학적인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와.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일본 진출하면서 활동하고 뭐 유럽이나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서 콘이나 이름을 잘 쓰고 다녔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한글로 콘을 치니까 이 옥수수가 맨날 먹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저의 숙적이 이제 라이벌이 옥수수가 돼서
2: 너무 강력한 적이
0: 너무 세서 이 네. 검색어를 제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래서 계속 지금도 KON 이렇게
0: 네,
1: K 대문자
0: O 소문자 N 대문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여러분 또 검색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유주연 씨는 다른 뮤지컬도 많이 하셨죠.
2: 아,
1: 보니까 네네 뭐 하셨어요?
2: 제가
1: 킹키부츠
2: 맞아요. 뮤지컬 킹키부츠,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그리고 이제 파가니니까지 대표작
1: 리틀잭?
2: 네, 리틀잭도 하고 여러 가지는 좀 굵직한 작품을 많이 했다고
1: 그러네요?
2: 나름 자부를 합니다.
1: 이야, 2013년에 노트르담 드 파리 플레르 역으로 네. 이렇게 하셨고 꽃 역이었네요.
2: 아, 맞아요. 꽃
1: 리틀잭에서 줄리엣인데 리틀잭을 못 봐가지고 근데 킹키부츠에서 니콜라 역을 또 네. 이렇게 맡았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2: 아, 솔직히 말하면요.
1: 네.
2: 그 플라르드리스도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꽃이잖아요.
1: 네네네.
2: 그리고 샬롯 드 베르니에도 막 파가니니의 뮤즈 이래서 되게
1: 뭔가
2: 여성스럽고 막 이런 역할인데
1: 네네.
2: 니콜라가 유일하게
1: 예.
2: 굉장히
1: 세요.
2: 강하고 좀 주관이 세고 이렇게 화도 많고 이런 역할이어서 편했어요.
1: 본인이
2: 네.
1: 본인이 원래 그런 성격입니까?
2: 네, 맞아요. 성격이. 좀 털털한 편인데 이제 자꾸 이제 좀 아가씨 같은 벽을 맞다 보니까 약간 힘들었어요.
1: 외모가 약간
2: 맞아요.
1: 그런 또 이렇게 순정해 보이는
2: 맞아요.
1: 그런
2: 좀
1: 아가씨 같은
2: 네.
1: 그 캐릭터가
2: 얌전해 보이는
1: 그렇죠.
2: 외모여서 그렇지만 사실 속에는
1: 다르구나.
2: 다른데. 그래서 킹키부츠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 예, 예, 예, 예.
2: 너무 행복했어요 하면서 그날따라 화가 좀 더 나면 더 뭐라 하고 괜히.
1: 이야, 그 다음에 꼭 하시면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2: 정말 아예 다른 모습이실 거예요.
1: 얼마나 신경질을 잘 내실까요?
2: 제가 정말 신경질 잘 낸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1: 진짜 배우다. 이렇게 즐겁고 또 이렇게 막 어떤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0: 네.
1: 또 이렇게 또 그런 서울 예대 연기과 뮤지컬 전공이신데 아주 또 지금 자신의 뜻을 또 아주 꿈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노래하는 곡을 또 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
0: 네.
1: 샬롯 드 베르니에한테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떤 갑자기 영감을 탁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작곡도 하고 그러겠죠? 어떤 그 도움을 받게 되나요?
0: 여기 이제 스토리상에 좀 나와 있는 건데 네네. 파가니니가 같이 사업을 하는 홀랭이라는 이제 사업가와 좀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가니니가 혼자서 네.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공연을 함께할 네. 이제 프리마돈나를 뭐 예. 이제 뽑는 예.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제 샬롯이
2: 지원하게 네. 되는 거죠.
0: 지원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오디션 참가자들한테는 파가니니가 이 영감을 딱히 받지 못했다가 샬롯의 목소리를 듣고 딱 영감을 받아서 아, 이 사람이 나의 뮤즈구나 해서 이제 샬롯을 발탁해서 함께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곡이 이제 음악으로 피어나라는 이제 조금 이따 들려드릴 곡인데
1: 그렇군요.
0: 이 파가니니는 뭔가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좀 이해가 좀 그렇죠. 힘든 좀 예. 기범한 분이었기 때문에
1: 천재였죠. 예. 네,
0: 그래서 좀 약간 기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샬롯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성과 이렇게 또 예술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분이 또 샬롯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1: 너무 멋지다.
0: 네.
1: 그 다른 사람의 뮤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 영감을 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뭐 피카소의 뮤즈, 달리의 뮤즈. 이런 것처럼
2: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참 그런데요. 네. 파가니니 뮤즈가 되려면 도대체 노래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걸까 싶기도 하면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노래 갑자기
1: 그럼 저 하다가 잘 안 되면 킹키부츠 노래 막 하고 노래
2: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악으로 피어나 코언과 유주연
0: 네.
1: 두 분의 듀엣을 함께 좀 감상해 볼까요?
0: 네. 짧게 설명드리면
1: 네네.
0: 이제 파가니니의 오디션을 합격을 했는데 샬롯이 이제 못하겠다고 찾아오는데 파가니니는 그 사이 곡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썼는데 이거 너랑 나랑 함께 무대에서 쓸 곡이야. 그래서 샬롯이 공연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1: 네.
0: 파가니니가 쓴 곡을 보고 감동해서 네. 마음을 돌려서 다시 이제 공연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야. 내용을 담고 있는.
1: 아니 놀라운 게 그 이 그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음악극 하면 뮤지컬 하면 오스트리아에서 작곡한 이런 모차르트나 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굉장히 각색도 잘하고
2: 그쵸.
1: 아주 작가분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0: 맞습니다.
1: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 음악으로 피어나 콘과 유지연의 이 노래를 들으시고 나서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계속 stay tuned 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콘과 유주연의 노래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가주시고요.
0: 네.
1: 그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자길밤의 유쾌한 클래식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네트워크 105.3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국 네트워크로 또 역시 계속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저 이 공연
1: 잘 왔어요. 지금 막 끝났는데.
0: 네?
1: 곡을 쓰고 있었어요. 이 곡으로 우리 함께 무대 위에 서는 거예요. 자, 당신을 위한 곡이에요. 내일까지 연습해 올 수 있죠?
0: 네.

0: 미안해요. 여기서 밤샌 거예요?
1: 괜찮아요. 예술가에겐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 그것보다 드디어 2주 만에 전부 완성했어요. 우리 이번 공연 정말 예감이 좋아요. 나의 연주와 당신의 노래가 함께한다면 관객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파가니니와 크리스틴 다미에.
0: 근데 내가 정말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1: 당연하죠.

0: 감사합니다.
1: 와. 야, 이렇게 또 주고받으면서 영감을 또 주고받는 그 중간에 고양이 소리인가요?
0: 네.
1: 그건 뭐였어요?
2: 아, 이게 일화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파가니니가 네. 오디션을 열잖아요. 오. 프리마돈나를 찾기 위한.
1: 네, 네, 네.
2: 그 오디션 씬이 있는데 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자꾸 이상한 이런 소리 내면서 이거 뭐 같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뭐 도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디션 참가자들이 네. 근데 고양인가 하고 막 멍멍 따라다가 뭐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다 가버리거든요. 근데 오로지 샬롯만이 고양이 야옹 뭐 기러기 끼룩끼룩 또 뭐 있었죠?
3: 황소도 있고
2: 황소도 있고. 네. 그 돌고래 막 이런 것까지 해서 그거를 그거를 받아주는 게 샬롯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만의 장난인 거죠, 미안은.
1: 두 사람이 막 사랑하진 않나요?
2: 인간으로서
1: 인간으로서
3: 예.
2: 서로의 음악을 서로의 내면을 네. 서로를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죠.
1: 아, 그렇구나.
3: 그래서 이제 1막 후반부에 보면 이제 샬롯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그 고양이나 동물 소리 같은 게 일반인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이중창 이런 걸 좀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동물 소리를 음악에 녹여내는 네, 이런 네. 거가 이제 나와서 아 파가니니가 네. 저게 그냥 단순한 기인의 행동이 아니고 네. 진짜 음악을 생각하는 걸로서 이제 하는 거 작업이었구나를 이제 사람들이 또 알게 되는 그런 좀 부분도 있습니다.
1: 오 훌륭합니다. 자 여기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저 신순자 선생님도 함께 또 해주시고 계시고 하여튼 그 이번에 이 뮤지컬 파가니니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3: 이번에 8월 30일까지
1: 8월 30일까지
3: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합니다.
1: 그 중에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3: 네.
1: 18시 30분 공연인데요.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선물 드립니다.
3: 최고의 선물.
1: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저희가 그 얘기는 말씀은 드렸거든요, 청취자 여러분께.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이제 선물 드릴 예정이고, 하여튼 요 파가니니 하시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가?
3: 이제
1: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3: 홍석기 이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예종에서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바이올린 하는 그런 모먼트들은 정말 이제 파가니니의 그런 막 이렇게 멋진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홍주찬 배우님은 이제 또 아이돌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노래, 춤, 연기를 또 기본적으로 또
1: 잘하고
3: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의 또 개성들이 또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또 우리 코는 또
3: 저는 이제
1: 노래도 하고,
2: 하고 네. 연기도 바이올린.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1: 네, 감수성이 뛰어나고
3: 감수성도 뛰어나고 1호 액터 뮤지션입니다.
1: 예. 그래서 예전에 정동극장에서 네. 우리 그 공연할 때 김희진 그
3: 맞아요.
1: 통기타 가수님 할 때 봤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굉장히 그 이 음악계의 분들하고 좀 많이 소통하고 그러시나 봐요. 어떠해요?
3: 왜냐면 이제 활동을 제가 정말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국악이라든지 뭐 현대 음악이라든지 뭐 대중 음악이라든지 뭐 뮤지컬도 그렇고

0: 여러 분야의 분들과 좀 많이 교류를 하게 돼서 어딜 가나 좀 아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1: 그 좋네요. 네. 그 굉장히 그 폭넓게 예. 활동하면서 또 그런 자양분도 얻고 네.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그렇죠. 본인의 공연도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럼요. 네.
1: 근데 두 분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앙상블 뭐 이렇게 합이 잘 맞나요?
2: 오빠가 그래. 다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연부터 지금까지 했던 예. 경력직이고 예. 저는 이번 공연이 파가니니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색하고 네. 일단 대본 외우고 노래 외우는 것만 해도 막 벅차하니까 옆에서 많이 이건 이런 거고 이런 네. 상황이 하고 많이 도와줬었어요. 네. 연습 때. 네. 다 오빠 덕분이죠.
1: 아유, 근데 저도 옛날에 연극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침 뭐 아니면 낮에 모여서 저녁 때까지 계속 연습한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연습하나요?
2: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잘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네. 때는 무슨 연습이니까 누구 나오고 어떤 때는 누구 연습 누구 나오고 비슷하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 쯤 가면 이제 런 계속
1: 런스루로
2: 예. 런스루를 돌아야 되니까 다 나와야 하죠.
1: 그렇죠.
0: 그래서 하루 종일 뭐 10시간 넘게 있기도 하고
1: 그렇죠.
0: 결국에는 단체 그 이렇게 협업이기 때문에
2: 그렇죠. 앙상블이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제 쫙 그 긴장감이 네. 그 몰입도가 높아지는 그런 연습이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제 개막을 했고 저희가 7월 5일 일요일 공연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께 추첨해서 10장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 살고 싶어.
0: 아, 예.
1: 이거 무슨 의미의 곡인가요?
0: 정말 예. 듣기만 해도 이제 처절한
1: 처절한 그러니까.
0: 네.
1: 왜 죽음도 생각해 보나요?
0: 이 파가니니가 어쨌든 그 1막에서 예. 굉장히 좀 막 화려한 이렇게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가
1: 그렇죠.
0: 이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악마라는 이제 오명을 쓰게 되면서 명예도 추락하고 한순간에 이제 약간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좀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2막에서는 파가니니가
1: 왜요? 왜 악마라는 오명을
0: 아 이제 파가니니를 이제 악마라고 좀 이렇게
1: 사람들이
0: 그런, 예, 몰아가는 그런 게 약간 그
1: 세력이 있습니다.
0: 네, 세력이 네. 있어서
2: 아, 다 말하기엔 또 이제 뮤지컬 보러 오셔야
1: 그렇다.
2: 그런 세력이 있어요.
0: 세력이 있어서 근데 그 계략에 빠져서 파가니니가 이제 그 1막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선이 다 끊어져가지고 한 손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한 선밖에 안 남아서 저거를 연주하면 인간이 아니고 정말 악마일 것이다. 근데 파가니는 그 순간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연주를 해버린 거예요. 파가니는 한 선으로 연주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환호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걸로 연주하다면 저 사람은 악마야. 이렇게 돌변해서 1막에서 이제 완전히 그렇게
2: 악마로
0: 몰아져서 2막에서는 이제 그런 이 잘못된 그런 예, 그런 소문과 싸워가면서 몸도 또 안 좋아져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이제 죽음을 점점 눈앞에 두면서 이제 생명과 영혼이 점점 이렇게 침식돼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강인하게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이제 살고 싶다는
2: 싶어.
0: 의지를 좀 불태우는 처절한 넘버가 이 난 살고 싶어라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롯데 콘서트홀에 갔었는데
0: 네.
1: 그 다니엘 로자코비치라고 너무 유명한 스웨덴 출신의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연주를 딱 하다가 정말 아주 그냥 장력이 탱탱하게 막 연주했어요.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0: 예.
1: 그리고 이제 미하일 플라트니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랑 하는데 하다가 줄이 덩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이제 보통 바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0: 예.
1: 악장하고 바꾸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바꿨죠.
0: 네.
1: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해보려고?
0: 그러니까.
1: 파가니니?
0: 그럼 파가니니인데.
2: 아, 저 사람은 악마야.
0: 파가니니인데.
1: 근데 그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하여튼 뭐 그 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0: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뭔가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1: 그렇죠.
0: 악장 악기를 좀 이렇게 그렇죠. 빌려서 쓴다든지 하거나 네. 아니면 요건 또
1: 다시 들어갔다가
0: 네,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좀 파우제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1: 맞아요.
0: 근데 좀 드물긴 한데 연주를 강행해서 성공했던 사례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 이착 펄만
1: 네,
0: 선생님
1: 네,
0: 같은
1: 네,
0: 경우에
1: 네, 네, 네.
0: 선이 하나 끊어졌는데 그냥 하겠다 해서 진짜 하셨던 일화가 있고
1: 네, 네, 네.
0: 그런 걸 보면 또 현대에도 약간 숨은 파가니니들이 또 많다고 생각을
1: 좋습니다.
0: 해봅니다. 네.
1: 자 그러면 요 난 살고 싶어 뭐 더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없나요?
0: 하나만 어. 사족을 붙이자면
1: 맞아요, 맞아요. 사족 좋아요.
0: 이 저녁에 이제 처절하게 부르는 노래라서 오. 막 이렇게 울부짖고 막 눈물 흘리고 하는 노래인데 오. 아침부터 이제 절규를 하자니 조금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괜찮습니다. 우리 네. 아침에 우는 거 좋아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콘의 노래로 파가니니의 곡 난 살고 싶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파가니니 중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0: 이 코네 노래 파가니니 역 코네 난 살고 싶어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뮤지컬 파가니니 가운데서 들으셨는데요. 아니 오늘 저녁 때도 바로 이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두 분이 공연하신다 그래요. 그쵸?
1: 네. 저는 오늘 아니고
0: 오늘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마음이 편안한 얼굴이시군요.
1: 약간 편하네요.
0: 코는 오늘 공연하십니까?
2: 저는 오늘 공연합니다.
0: 이야 훌륭합니다. 자, 근데 우리 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 볼까요? 자, 서울 예고에서 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바이올린 당연히 전공이었고요.
2: 네, 바이올린 전공.
0: 선생님 누구셨어요?
2: 그때는 이제 그 저기 장현정 선생님이라고
0: 알죠.
2: 예, 예. 예, 예. 이종숙 교수님과
0: 그 라인. 아, 라인. 네. 서울대학교 기악과 우등 졸업.
2: 아, 예.
0: 거기도 그 선생님
2: 예, 이종숙 교수님한테.
0: 이종숙 교수님. 어, 그렇군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 졸업.
2: 네.
0: 그다음에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스트. 여기부터 좀 이상해지는 달라지는데요.
2: 예, 여기서 특이해지죠?
0: 갑자기 다른 마음이 생겼나요?
2: 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보통 그때부터 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니까 사실 그 전에는 클래식만 주로 접하다가
0: 네.
2: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좀 접하면서 우연히 제가 집시 음악을 좀 접하게 됐었는데
0: 혹시 로비 라카토 씨를 때 들으신 건 아니에요?
2: 그 라카토 씨 내한공은 제가 맨 앞자리로 가서 보고 있었었고 랜드바이도 마찬가지고
0: 랜드바이도 그렇고
2: 예, 뭐 저 세르게이 트로포나프도 그렇고
0: 그때 우리 뭐 다 엄청 많이 볼 때 아니에요.
2: 그래서 이제 그
0: 라카토 씨 그때 엄청났죠.
2: 라카토 씨 제가 이제 헝가리 가서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0: 그죠? 손이 막 하면서
2: 그래서 그때 이제 집시 음악을 좀 처음 접하면서
0: 네네네.
2: 아 너무 매력적이고 클래식이랑 뉘앙스가 정말 다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또 약간 마음을 직접 두드리는 느낌. 약간 왜냐면 클래식은 이게 너무 이제 좀 고상하고 멋진 음악이지만 좀 이렇게 좀 약간 은유법 같이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한다면은
0: 이제 직접적이야.
2: 집시 음악은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좀 노이즈하거나 좀 러프한 소리가 나도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좀 감정을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게 좀 더 이제 좀 그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클래식을 하면서 이제 워낙에 몇백 년 된 음악이니까 학문화가 돼 있어서 조금 제가 좀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콘체르토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카덴자 있잖아요.
0: 예.
2: 카덴자는 보통 그 악장에 있는 머티리얼들 가지고 좀 연주자가 할 수 있는 건데 다 이제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뭐 다비드 오이스트라 에디션 뭐 하이패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정말 악보에 너무 충실을 해야 되고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조금 이제 까깝하다 느낌을 받다가 집시 음악은 이제 악보를 하지 않는
0: 맞아요.
2: 다 이제 각자의 즉흥 연주가 있고 애드립 버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빠지게 돼서
0: 그렇군요.
2: 한국엔 또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내가 선구자가 돼보자.
0: 네.
2: 그래서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피에 집시 피가 좀 있습니까?
2: 제가 이제 약간 좀 반골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면 싫어요. 약간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0: 그렇죠.
2: 남들이 하라는 것보다는 좀 내가 좀 이렇게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집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집시 여인은 아는데
2: 집시 여인 이제 그저 이치현 형님도 제가 몇 번 이제 만나고 했었는데
0: 만났어요.
2: 예예예 그랬는데 이제.
0: 그리고 나서 한국인 최초로 집시 음악 본고장인 헝가리에서 집시 음악 콘서트 개최.
2: 예.
0: 응가리아에서.
2: 예.
0: 야,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2: 제가 사실 이제 집시 음악을 이제 하게 되면서
0: 예.
2: 사람들이 그럼 이제 집시 음악을 하면은 뭐 헝가리 예. 가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왜냐면 이제 바이올린에 있어서는 집시 예. 음악에 좀 이렇게 뭔가 메카가
0: 그렇죠.
2: 헝가리와 루마니아가 가장 강세거든요.
0: 그리고 막 100명 같이 연주하는
2: 예, 그거 아시는
0: 분 예, 그 집시 오케스트라도 예,
2: 그렇죠.
0: 있고.
2: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0: 너무 웃긴 게 그 루마니아 사람이 자기네 이제 나라의 루마니아 그 집시 왕이 산다는 거예요.
2: 네.
0: 그런데 헝가리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놀린대요. 니네는 다 집시다.
2: 아, 예. 그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저는 이제 헝가리 갔으니까
0: 네네네.
2: 이제 루마니아랑 헝가리 둘 다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제 루마니아가 좀 더 이렇게 포크뮤직 쪽에 가깝고
0: 그렇지.
2: 헝가리는 클래식이랑 좀 결부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 있는 집시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네네. 우리는 이제 클래식도 잘하고 민속도 잘하는데
0: 야노시카 그 팀이 그렇잖아요.
2: 아, 예, 그렇죠.
0: 헝가리 쪽.
2: 맞아요. 예. 그래서 쟤네들은 민속밖에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둘 다 뛰어나지만
0: 예,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이야 기가 막히다. 자 여기 명동백장님 아침에 운 거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파가니니 너무 기대되네요. 꼭 보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두 사람 행복하게 음악하게 해주세요. 꼴랭이 잘못했네.
2: 네.
0: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네요.
2: 그래, 보셨던
1: 이미 분이네요. 보신 분인 것 같아요.
0: 콘님 연주 너무 멋있고, 주연 샬롯 목소리 꾀꼬리.
2: 꾀꼬리.
0: 노래 아름답네요. 뮤지컬과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단 하나의 무대. 세상에나 너무 멋져요. 가서 보고 싶네요. 어쩜 두 분 너무 잘하세요. 브라보. 고양이 소리 귀여워요. 네. 콘님, 주연님 목소리 너무 잘 어울려요. 목소리 잘 어울리 아름답군요. 그리고 콘님 대사 칠 때 목소리 너무 좋아요. 와. 속삭이는 듯한
2: 아유,
0: 목소리.
2: 감사합니다.
0: 콘 배우님과 유주연 배우님이 함께한 공연 봤어요. 페어 첫 공부터 두 분 케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트랄 바디 931 뮤지컬 파가니니 재밌게 봤습니다. 넘버도 좋고 콘님의 연주는 정말 최고였어요. 바이올린 연주 맑고 아름답네요. 노래 너무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내네요. 콘님 반갑습니다. 파가니니 공연 예술이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 또 여기 이런 다양한 매력 있는 파가니니들이 우리나라에 많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최애 파가니니는 언제나 콘님.
2: 와.
0: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파가니니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난 살고 싶어요.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2: 감사합니다.
0: 반골기질 크. 네.
1: 무슨 의미일까요?
0: 콘 연주 봤었는데 데이빗 가렛과 비슷하다는 생각했어요. 콘 연주와 노래 다 멋지십니다. 아니 데이빗 가렛이 그 파가니니 영화에 나왔잖아요.
2: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데이빗 가렛이 연기를 좀 이렇게
2: 오그라들게
0: 해가지고 손발이 오그라들었다는 예. 분도 있긴 하는데 예. 하여튼 그래도 또 좋은 그 모델이 되었죠.
2: 그분 덕분에 사실 그 영화가 알려지면서 파가니니가 그러니까요. 많이 좀 더 유명해졌고 되게 재미난 게 데이빗 가렛이 주인공 했었잖아요.
0: 네네네.
2: 본인이 제작한 거예요.
1: 내 돈 내 산.
2: 자기 돈이 내가, 들어간 작품.
0: 내가 돈 들여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2: 참여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0: 아무도 주인공 안 시켜주니까 본인이 돈 내 산. 할 수 있습니다.
2: 그럼요.
1: 좋네요. 그 재력이 부럽네요.
2: 그러니까.
0: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그 누가 작곡했다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 창작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창작을 한 건? 엄마 한 명이 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2: 아, 이 파가니니는 네. 특이하게 그 연출님이 그 음악 감독 출신이셔가지고 연출님도 작곡에 참여를 했고 음악 감독님도 이제 작곡에
0: 여러분이
2: 참여를
0: 해서
2: 예, 그래서 이게 그 두 분이 메인으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0: 메인으로.
2: 김은영 연출님과 임세영 음악 감독님 두 분이 예, 작곡을 하셨고
0: 그렇군요.
2: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넘버들 속에 그 파가니니 실제 그런 곡들을 좀 이렇게 약간 모티브를 많이 이제 좀 넣기도 하고 그렇게
0: 네,
2: 했었어요.
0: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콘과 유주연 이중창 그대 이름 나의 이름. 요 어떤 곡입니까?
2: 야,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난 네. 살고 싶을 부르고 이제 파가니니가 정말 온 몸과
1: 영혼이,
2: 정신이 피폐해져
1: 네.
2: 갔을 때
0: 네.
1: 이제 제가 부르는 솔로곡인데요. 그 이제 파가니니에게 와서 파가니니에게 당신은 니콜로 파가니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제가 그 오디션 볼 때 네. 귀족 집안 아가씨여가지고 네네. 이름을 숨기고 오디션을 봐요.
0: 그렇군요.
1: 샬롯 베르니에가 아니라 크리스틴 다미에. 크리스틴 다이에 아니고 크리스틴 다미에입니다.
0: 아, 다미에. 네. 다미에는 그 무슨 저 갑자기 무슨 브랜드가 생각나요? 네.
1: 그 이름으로 하는데
0: 네네네.
1: 파가니니한테 내 이름은 사실 크리스틴 다미에가 아니라 샬롯 베르니아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0: 그렇군요.
1: 위로를 해주는 곡이에요.
0: 요 곡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악마의 연주 3,
2: 네.
0: 콘 요 연주까지 이어서 네.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사 나누고 요 끝까지 이제 유튜브로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 나누고 오늘 공연 잘하시고
2: 네.
0: 계속해서 응원하고 저도 꼭 금방 가서 두 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괜찮죠?
1: 네.
2: 그럼요.
0: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0: 이 샬롯 베르니에 역의
1: 유주연
0: 네. 그리고 파가니니 역의 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무대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이제부터 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대 이름 나의 이름 콘과 유주연 그리고 악마의 연주 콘의 또 연주와 노래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로도.
1: 내 이름은 크리스틴 다미에가 아니라 샬롯 드 베르니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호종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선 가운데 가톨릭교회는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지난 5일 투표용지 사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한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두 사람만 나왔고 나머지 선관위원들과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불출석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다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한 뒤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최근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것이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말기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정부가 최근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종기와 말기 모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지만 임종기는 수일 내, 말기는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암질환이 아닌 당뇨, 치매, 뇌경색 등 비암성 중증질환의 경우 말기 판정 구분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2: 여의도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윤영규 교수입니다.
3: 급성 악화가 있을 때 보면은 말기 아니면은 뭐 임종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치료하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말기나 임종기를 판단할 가능성이 비암성질환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또 문제점이고.
1: 그럼에도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길 경우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2: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입니다.
4: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든가 환자의 어떤 그 판단이나 뭐 결정 이쪽보다는 의학적 판단에 더 이제 기준을 두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환자에게 넘겨버리는.
1: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소극적 안락사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말기를 이제 의사가 판단해 주기만 하면 말기만 인정을 받게 되면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환자에게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가장 우려가 되고 또 그것이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면 보호자나 가족들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게 결정이 된다면 그것이 사실 뭐 안락사나 이제 졸업자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 없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한다면 취약계층을 사회적 타살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 여의도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윤영규 교수입니다.
3: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병원비를 낼 가능성이 없고 보살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나 치료 안 받을래요. 말기 환자고 나는 연명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죽음을 강요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1: 자기 결정권 보장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연명의료 결정 허용 시기를 앞당기려는 뗄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돌보면서 증진시켜 나갈 의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자기 결정권이지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자기 결정권 아니라는 겁니다.
1: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 1위인 나라. 존엄한 죽음의 뒷면엔 존엄하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존엄사라는 용어를 내세워 죽을 권리만 강조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여의도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윤영규 교수입니다.
3: 결국은 말기로 이 연명의료 중단을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 우리나라 사회가 생명을 아끼고 가꾸는 사회가 아니라 죽음을 조장하는 사회로 만들 그런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1: CPBC 윤재선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청년 문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모범적인 해결 사례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은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고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을 것이라면서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 미래적금 신청을 시작했다며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 취업난을 타개할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TF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조, 건설, 농림 등 부진 업종과 청년 등 취약 부문의 상황을 분석해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책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지급을 시작합니다. 행사 참여 고객들은 이르면 내일부터 차례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습니다. 지난 8일 시작해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에게는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5: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옛 대우빌딩 전면광장 재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부터 노후한 바닥 분수 일대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광장에는 대형 그늘막과 함께 패션 주얼리 특구를 상징하는 반구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광장이 준공되면 청년층 유입이 늘어나 침체했던 동성로 북측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대구시가 제공하는 시장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북구 침산동에 거주지를 마련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추 당선인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관사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실용과 소통, 현장 중심의 시정 철학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인공지능과 미래항공,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에 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후 대구 가톨릭대학교, 영남대, 경운대, 대구대, 경일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학별 강점에 맞춰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계된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기획입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인공지능 융합원 신설과 바이오 공동학위제 등을 통해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2만여 명을 양성하며 관련 기업들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도 지원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앵커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정주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함께 지역 섬유산업의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동 집약도가 높은 염색과 봉제 공정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의 자율제조 인프라를 구축해 전통 섬유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58억 원을 투입해 AI 봉제 자율제조센터를 구축해 디자인부터 품질 검사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사자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패션 봉제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주요 물놀이 지역에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올해 구조대는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신천 물놀이장과 동촌유원지, 군위군 동산계곡 등 세 곳에 배치돼 예방순찰과 위험지역 통제, 현장 응급처치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시민수상구조대는 현장 응급처치 434건, 안전조치 934건 등을 처리하며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대원들은 지난 20일 발대식과 실습중심의 사전 안전교육을 마쳤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19일 열린 2026년 농업인 스마트 경영 혁신대회에서 전부문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전국 단위 경연으로 경북은 3개 부문 모든 본선에 진출해 대상과 최우수상 등 전부문 수상했습니다. 대구 지역 현재 기온은 21.4도, 습도는 69%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6: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복현성당 안하상 하상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영업 171일째 감다살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신부님, 시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이번 한 주 라디오 빵집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한국순교복자 성지엑스도의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선 미세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전투에 투입된 최고의 전사로 대식세포를 꼽을 수 있죠. 우리 몸 최전방에 배치된 대식세포는 위험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옴짝달싹 못하게 에워싼 다음 가차없이 처단해버리죠.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미세방어 시스템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작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세포들은 감시하고 방어하고 맞서 싸우며 혼신의 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은요. 이승환이 부른 슈퍼 히어로였습니다. 저는 순례를 떠난 김강용 프란시스코 신부님을 대신해 이번 한 주 빵집 문을 열게 된 스페셜 DJ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의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아, 고향집을 찾아와서 하룻밤 푹 자고 드디어 두 번째 날이 밝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또 뭐 하면서 놀까?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즐거움을 함께 나눌까? 라는 기대 반, 행복한 기분 반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저의 다음 진행자였죠. 우리 김빛나 아나운서 또 밝은 인사 나누면서 마치 시계를 좀 거꾸로 한 8개월 뒤로 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진행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도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로 나눠드리는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서요. 면역을 담당하며 체내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청소부이자 경호원이자 전령사이기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만능 수호자죠. 대식세포가 위험한 세균을 퇴치하는 과정은 진짜 스펙티클한 추격전인데요. 근데 이건 또 간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작디작은 세포도 투철한 프로정신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요. 우리는 좀 어떨까요? 주님의 세포들인 우리들 주어진 미션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프로정신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각자의 미션들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자,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이 자리가 또 마냥 즐겁고 그리고 막 깔깔깔깔 웃는 자리가 또 아니라는 사실 또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시간, 정오의 시간을 모디가, 스페셜 DJ 모디가 잘 한번 또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픈 시간에 맞춰 오신 분들부터 함께 어떤 분이 오셨는지 살펴볼게요. 오하나하나팔님께서 대식세포, 무지 고마운 전사군요. 내 몸을 지켜주는 세포들아 고마워라고. 아, 우리가 살면서 이 세포들까지 기억하면서 고맙다고 얘기해 본 적이 언제일까 싶은데요. 또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니 고마워할 대상들이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납니다. 저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대식세포 고마워. 2406님 모디 저도 왔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한지 새삼 놀랍니다 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좀 놀라운 게 또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딱지가 생기고 그 안에 이렇게 새살이 솔솔 올라오는 거 보면 야, 이거 자가치유 능력이 참 대단하다. 뭐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요 이면엔 또 대식세포가 있었군요. 그걸 또 몰랐는데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출석 체크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면서 신신우 신 강용인의 빵집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허니붕붕 허니붕붕 모디와 함께하는 신신우신
3: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외식 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주듯이 우리를 지켜주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잊고 삽니다. 그 고마움을 당연한 듯 여기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오늘도 빵집문 열어준 모디에게도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와서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도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시니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9258님과 또 많은 수많은 청취자분들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신해서 뭐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빵집에 오신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환영한다는 인사말 드리면서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라디오 빵집에서는 요일별 특별한 빵을 굽고 있습니다. 화요일 2부에는요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게이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라이브를 준비했을지 모두 2부까지 일렬 직관해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우쿨렐레 피크닉이 부릅니다. 몸에 좋은 생각.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들의

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7862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뭐든 꾸준히 하는 건 대단해요. 모디도 양봉꾼으로서 꾸준히 꿀잼 캐느라 너무 힘드셨죠? 그땐 미처 몰랐네요.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꿀맛 맞춤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매일매일 만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 6개월, 8개월 정도 이제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 그 하루하루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뭐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여러분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셨던 그 모든 순간이 아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딱 다시 앉아가지고 몸이 막 기억하고 그다음 PD님의 현란한 이 손놀림으로 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그래 그때 참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더 소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노래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7862님을 위한 노래 K씨가 불러요.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K씨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빵집 가족들의 수다 시간, 우리끼리 도란도란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4027님께서 제 꿈은 배짱인데요. 현실은 너무 개미네요. 오늘도 너무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 언제쯤 배짱이처럼 살수 있을까요? 배짱, 배짱, 배짱으로 살고 싶다 하셨는데. 아, 이게 참 사실은 누구나 좀 염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또 보면은 배짱이가 놀고 있는 건또 아니에요. 또 열심히 또 연주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 누구나 꿈꾸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일이 너무 고되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좀 지워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법적으로 일을 멈추면 행복해지겠구나. 일을 안 하면은 나에게 여유 시간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살다가 일하면서 쉴 수는 없을까? 쉬면서도 일할 수는 없을까라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버무려 보는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편집을 해야 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그래 내가 이건 준비하고 있지만 내 다리는 또 쉬어서 괜찮겠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막 편집을 또 하다 보면은 그래, 단순하게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 내 머리는 또 복잡한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겠네. 요런 식으로 두 가지의 접점을 좀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쉬는 게 최고죠. 쉬는 게 최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주 물리적으로 그냥 절대적인 시간들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절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철저하게 저의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 봤네요. 자, 그래서 4027님과 또 저에게도 해당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와 4027님을 위한 맞춤 배송곡 한번 들려드립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신나고 좋아하는 노래라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써니힐이 불러요. 배짱이 창가.

0: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4027님과 저를 위한 맞춤곡이었죠. 써니리 부른 배짱이 찬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를 또 듣고 또 사연을 계속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8345님께서 제겐 너무 하드한 미션 수행을 하고 있어요.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나는 마치고 나면 애쓴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습니다. 메뉴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고민은 없어요. 저희가 너무 잘했고 저희 뭐 팀원이나 저희 수사님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수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했을 때는 그냥 짜장면집 갑니다. 짜장면집 가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좋아하는 것을 딱 시켜요. 평범한 거 말고. 근데 요거 잘하는 집이 거의 없어가지고 찾기가 힘든데 저는 라조기 말고 라조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잘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을 잘 해결했다 그럼 저는 스스로에게 라조육을 사줍니다. 과연 우리 8345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요? 그 좋아하시는 음식을 눈치 보지 않고 시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양봉꾼 모디가 빵집 영업을 맡고 보니 오늘은 소리빵이 얼마나 팔릴까 욕심도 나고 오늘은 어떤 반가운 손님이 오실까 기다려지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빵 장수 모디 말고 소금 장수가 가장 반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금 장수는 어떤 사람을 가장 반길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구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그 외에도 이번 주 신신우신 문화 선물이 있지요. 신신우신에서 드리는 이번 주 문화 선물, 여러분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채워줄 가족 뮤지컬 숲속 100층짜리 집에 초대합니다. 신신우신 애청자 여러분은 오늘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에 초대하고요. 장소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입니다. 아이와 함께 꿀잼나는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샵1053 한통에 100원 유료 문자로 실명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다섯 분께 각각 두 장씩 선물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실 텐데요. 놓친 분들을 위해 짧게 한 번 더 나갑니다. 소금 장수가 가장 반기는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일까요? 한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휘성이 부릅니다.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a.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1: 네, 휘성이 부른 사랑은 맛있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반말한 퀴즈, 소금 장수가 가장 반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우리 빵집 가족들의 기발한 상상력, 아 정말 보면 볼수록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보다 더 재미난 오답들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보내주신 정답 한번 살펴볼까요? 3824님, 소금 장수가 가장 반기는 사람, 짠돌이? 왜냐고요? 소금이 짜니까! 라고 하셨는데, 아니 소금 장수가... 아, 또 힘들면 안 되지. 그렇죠. 6922님, 물장수 아닌가요? 소금이 짜니까 물 마셔야죠 하셨는데, 아유 또 좀 일리가 있네요. 근데 소금 장수가 소금 먹긴 좀, 예. 8803님, 소금 장수가 가장 반기는 사람은, 아유 그야 뭐 그냥 소금 쌀 사람이겠죠. 왕창 많이 살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술만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애매한데요. 4899님 정답, 싱거운 사람. 싱거우면 간 맞추려고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들은 정답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빰빠밤, 싱거운 사람입니다. 아, 예전에 이런 생각이 나네요. 방구를 끼면 안 돼, 세 글자로 돈 가스 했던 그 이후에 가장 싱거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오늘 정답 싱거운 사람입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은 신신우진 홈페이지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K가톨릭 잔향크루 17이다와 함께하는 오늘 어떤 라이브를 맛보게 될지 다 모두 모여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는 싹쓰리가 부르는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면서,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입으로 건너오세요. Yeah.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시훈 씨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순례를 떠난 김강용 프란스코 신부님을 대신해서 라디오 빵집 영업을 맡고 있는 스페셜 DJ 모이세 신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고른 빵은요. 빵집의 빵 BGM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원래 이제 DJ 할 때는 제가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DJ를 딱 내려놓고 난 이후에 음악 들을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듣게 된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딱 듣고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 딱 봤더니 또 신부님인 거예요. 어? 나도 신부인데 뭐 이러다가 나도 왜 이렇게 노래 난 이 정도에 못하지?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 노래 황영삼 신부님의 목소리로 이 길 위에 서 있는 그대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그 위필러라고 위로가 필요한 너에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저하고도 몇 번 또 함께 작업을 했던 또 그룹의 또 황영삼 신부님께서 또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하는 노래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제 하루가 지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이 또 됐는데 이게 몸이 기억한다는 게 참 되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오시는 분들하고 또 대화도 너무 기쁘게 나누고 있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거 함께하는 우리 빵집 식구들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또 김강용 신부님도 얼마나 든든하게 또 잘 맡기고 편안하게 쉬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484님 신부님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아 제가 최고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최고죠.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7350님 모디님 모디님 우리 모디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7350님 사랑합니다. 1731님 아 역시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죠. 모이세 신부님 목소리 듣고 깍 소리 질렀어요 하셨는데 저도 이제 오자마자 여기 이제 우리 기술 감독님도 만나고 또 전 또 프로그램 진행자도 만나고 이후 프로그램 진행도 만나면서 너무 소리 질렀어요. 아, 그동안 또 왜 나 또 안 만나고 왜 또 이렇게 또 모른 척하고 지냈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는데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춘희바라기님 미남 요나 형제님 타이틀 사진이 요나 누굽니까? 요나 예? 요나 누구예요? 예. 미남 요나님 바뀌셨네요. 네, 하여튼 제가 또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또 불쑥 튀어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잠시 후에 또 미남 요나 형제님 함께 만나기로 하고요. 썸네일에서는 또 모디가 가장 어리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좀 무리를 좀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신신우 씨는 이브 화요일 빵집 콘서트 오늘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찬양 크루 K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오늘은요 빵콘 유튜브 그리고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빵으로도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에 입장하셔서 방구석 1열 원하는 자리에 착 하고 앉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모두 너튜브로 넘어오셔서 영상으로 그리고 소리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오늘도 라디오 빵집을 찾아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하시고 드시는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자, 이제 다들 자리해 주셨나요? 자, 그러면요, 첫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와, 야. 아니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게 화요일 날 하는 17이다 함께하는 이 빵집 콘서트를 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거의 자주 듣고 자주 보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걸 듣다가 그냥 벗었어요. 라이브는 직접 듣는 게 최고다 싶어가지고 벗었는데 어서 오십시오. K가톨릭 생활성화 찬양크루 열일곱이다 함께하는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오늘을 위해 달려오신 열일곱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아니,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 뭐 자기소개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됐잖아요. 예. 뭐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예, 먼저. 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2: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2: 또 돌아온 오랜만에 돌아온 열일곱이다의 막내 귀요미 또 신정환 요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상진 제노 왔습니다. 오늘 소개 문구가 누님들을 대신해 오늘은 내가 있제노 열곱이다의 베이시스트지만 기타 치러 온 이상진 네. 제노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좀 특이해요.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튜디오에 남자밖에 없다. 제가 이제 좀 되게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남자다.
3: 충분히
0: 상당히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후에 남중 남고 남대 군대 신학교 수도원 아 여기 이제 여성분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빵집 콘서트 중요한 날에 또 남자 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이거 뭐 어떻게 좀 변명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네.
2: 또 오늘 모이세 신부님 온다고 네네. 또 남자들이 가는 게 어떠냐라는 말이 나와서 아 그럼 저희 둘이 한번 모이세 신부님 할 말이 너무 많아요.
3: 남자들 모이세.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남자들 모이세.
0: 네 좋습니다. 기분 시작하는 기분은 별로 나빴지만 그래도 노래 들으면서 엄청 많이 풀렸어요. 너무 신나고 야 이런 느낌을 우리 강룡 신부님이 매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0: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웠거든요 지금까지.
3: 특별한 게 있어요. 강룡 신부님도 예. 이조합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 이게 정말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는 되게 좋을 수 있고 하나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오늘은 되게 예.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셋 모이세 제 은총이 가득하시네요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또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주고 계신 분들 또 사연을 또 안 들어볼 수 없는데 비주얼 브라더스라고 하셨어요.
2: 아유, 또 감사합니다. 옆에 형 상진이 형이 또 얼굴이 또 많이 빛나요.
0: 네, 누구 하나 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비주얼 브라더스
3: 제가,
0: 네.
3: 제가 이렇게 숨어보는 거
0: 사실 제가 썸네일 때문에 지금 너무 죄송한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있는데 이 두 분 정말 젊은이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우리 요나 형제님 얘기, 그 나이 얘기도 깜짝 놀랐고
2: 아 예. 맞습니다.
0: 아 저 오늘 좀 비주얼이 남다르신데 이 피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2: 네. 피부는 어찌 보면 제가 신신우 씨 올 때마다 네. 피부가 늘 깨끗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막 이렇게 푹 처지고 다크서클이 그러는데 네. 신신우 씨 올 때만 이렇게 확 밝아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하면 신신우 씨 오기 전까지 거지 같다가
2: 아뭐 그렇다고
0: 들어오면 확 밝아지고 예.
2: 확 밝아지고
0: 아 저도 사실은 신신우 씨 오기 그러니까 스페셜 DJ 제안받기 전까지는 좀 네. 칙칙했어요. 아유, 예, 근데 또 이제 로션도 좀 바르고 또 네. 팩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또 방송 마사지 또 하고 왔습니다. 아, 너무 분위기 너무 좋네요. 남자끼리 이렇게 해도 괜찮네. 예, 생각보다.
2: 맞아요.
3: 아주 좋아요.
0: 너무 좋고 또 훈 구호 공사님께서 오메 모이세 신부님 이런 횡재가라고 해주셨고 사실 어제부터 제가 되게 저를 많이 반겨주시는 이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 요나 형제님 우리 별사랑이님 한번 네, 잘
2: 별사랑이님께서 네. 앞치마가 어찌 그리 잘 어울리시는지 새삼스레 느끼네요.
0: 아, 이 앞치마 네. 아, 이거 또 트레이드 마크라 또 안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 제가 할 때는 모자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빵집 주인이 되시니까 요 앞치마가 딱 너무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저 우리 제노님도 잘 보이십니까?
3: 저는 이쪽에서 봐야
0: 네. 자, 우리 춘희바라기님 한번 읽어주시죠.
3: 와서 항상 선풀을 써주시는 춘희바라기님이시네요. 네. 네. 기쁘다 미남 연예인 제노 형제님 오셨네. 그럼 저 신신호 신이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CPBC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0: 아니 제가 이것을 잘못 골라드렸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3: 아닙니다. 또 저 자화자찬하는 거 좋아해서
0: 네. 윤세호님께서는 신정환 이상진님 첫 라이브가 경쾌하고 아유. 신나네요 하셨는데 아,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제가 모든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 이 곡은 또 처음 듣는 노래예요.
3: 이 노래는 열일곱이다의 네. 벗이라는 곡입니다. 이런 경쾌한 분위기에 원래는 다 밴드가 총 출동해가지고 막 기타 솔로 나오고 막 엄청 화려한 곡인데 네네네. 원래 그런 곡일수록 조금 전 그런 게 있어요. 멤버들이 그렇게 예. 화려한 대곡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걸 좀 꺼려해. 아~ 반주가 그게 없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 좀 남자 둘이 나오는데 조금 힘차게 이거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원래는 근데 네. 밴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좀 브루스 그런 느낌의 곡인데 네. 오늘 형 상진이 형이 기타를 진짜 풍부하게 쳐가지고 네네네 분위기가 다 살았다.
0: 아니 깜짝 놀랐어요. 기타 한 대로 어떻게 한 세네 대 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2: 맞아요. 오늘 네. 너무 풍부하게
0: 너무 풍부해가지고
3: 갈고 닦아 왔습니다.
0: 아 역시 네.
3: 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0: 오늘 특별하게 좋습니다. 아 계속해서 또 이제 오늘 이런 조합이 좀 되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남자들만의 조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요나 형제님이요.
2: 저는 항상 그 행사나 공연이나 미사를 드릴 때 거의 진영이 누나랑 지원이 누나가 항상 있었는데 네네네. 또 상진이 형이랑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또 남자들 또 기타가 저는 원래 어릴 그 사냥사도를 시작했을 때 네네네. 기타로 시작을 했는데 같이 또 기타로 막상 오랜만에 하니까 분위기도 살고 늘 하고 싶었습니다.
0: 이런 제로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3: 그 남자들끼리 하니까 네, 징그럽고 좋고요. 저도 신부님이 그 네. 방금 전에 남자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저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함께 이렇게 네.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전우애가 생기잖아요.
0: 아 맞습니다. 아,
3: 삶이 전쟁이니까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료들과 네. 함께.
0: 아, 근데 또 약간 고무적인 거는 우리 신신우 씨 우리 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은 또 여성분들이시라 오히려 오늘의 이 무대를 너무 기다리고 있지 않으실까 네. 싶기도 하고요. 또 두 분이서 또 아까 막 주고받고 호흡을 맞추시는데 좋았어요. 네. 리허설 때부터 너무 좋았는데 딱 본 방송에 들어오니까 더더욱 좋네요. 지난 토요일에 서울대교구 청년부 행사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문자를 보니까 이상진 제노 형제님 유빌라 때 30주년 청년부 네네. 행사 때 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행사였는지
3: 정답입니다. 네, 저희 예. 청년 뭐더라? 유빌라 때? 청년부가 30주년이고 네. 유빌은 20주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때 이제 유빌라 때 지금 현재 활동하는 단원들과 이제 예전에 활동했던 오비 선배분들이 다 모여서 제가 무려 오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비로 자멸해서 거기서는 이제 원래 제 직업인 베이스로 함께 찬양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 가졌었는데 그때 오셨나봐요.
0: 네 가신 것 같아요.
3: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게 사실은 우리 신신우 씨는 정말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제노 형제님을 또 매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끔 좀 띄엄띄엄 보기도 했겠지만 딱 아는 얼굴이 딱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좀 있잖아요.
3: 그렇죠,
0: 그래서 제노 형제다 막 이렇게 더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또 유감 없이 또 실력을 발휘해 줄 거 생각이 드는데 음악을 또 듣기 전에 사실은 또 음악만 또 들으면은 얘기할 시간 별로 없어요.
2: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또 핵심 질문 하나 드리고 또 음악을 네. 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인데요. 자, 좋은 벗은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자산 목록에 어떤 벗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요나 형제님.
2: 네, 저는 벗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최초의 벗인 저희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족이 제일 좋은 큰 시작점의 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예. 오늘은 그러니까 그 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벗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정립되는 이렇게 쌓여가는 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벗은 이 모이세 신부님과 이 상진이 형이 오늘의 예. 저의 좋은 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어떻게 아니 다 갖췄네요. 보통 이런 분들 육각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각형
3: 꽉찬 육각형
0: 네, 꽉찬 육각형인데요, 진짜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 이거 뭐 뺄 게 없네요 진짜.
2: 감사합니다.
0: 하지만 인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설마?
2: 맞습니다.
3: 거짓말하지 마세요.
0: 감사합니다. 이거 딱 보면 야 이게 대성할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데 최고입니다. 진짜.
2: 네,
0: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자 우리 재호 형제 어떻습니까? 벗.
3: 네. 여기는 CPBC니까요. 저희는 네. 주님의 친구 되어서 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0: 야 방송이 다 되셨네. 아니 벗 바로 우리 친구 예수님 나왔으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3: 그럼요, 그럼요. 네. 함께 우리와 함께 네. 하시는 주님을 네. 생각하면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삶이 힘드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벗을 항상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은데요?
3: 근데 항상 저의 네. 가장 좋은 벗은 이렇게 함께 하는 동료들도 있고 함께 하는 이제 사제 여러분들도 네. 계시고 네, 네. 네, 방송국 여러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악기가 가장 엄청난 벗이 아닐까 제 직업이니까요.
0: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곡을 벗이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 벗 그럼 우리의 벗은 누구일까 요거 연관지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에게 벗을 물어보신다면 떠오른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좋은 벗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늘 살았는데 좋은 벗을 만들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람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좀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믿고 좀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 좋은 사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다 반겨주셔서 아 그래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났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도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기분 그대로 몰아가지고 그러면 찬양을 또 우리가 또 한번 들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2: 네.
0: 자 그러면 무대로 이동해 주신 동안 제가 또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 살짝 한번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주셨는지 또 문자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무대로 한번 네. 이동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무대, 어떤 노래로 이어질 건지 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먼저 좀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두 번째 제가 정한 곡은요. 네. 저 열일곱이다의 사제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예, 예.
2: 유재석 신부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0: 네네.
2: 오늘 또 모이세 신부님 오신다고 하셔서 어떤 노래를 가장 먼저 보여드릴까 했는데 사제의 기도라는 노래를 골랐고요.
0: 네.
2: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의 고민과 힘듦, 후회 이런 거를 듣고 방향을 잡아주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신부님들은 얼마나 고되고 그 사제의 길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듣기 전에도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라디오를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일정이 있어서 못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냥 힘드신 분들, 이분들을 모두, 이 사제분들을 모두 위해서 그냥 제 한 몸 담아 불러보려고 합니다.
0: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 제가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나 형제님 목소리로 큰 기대, 정말 세상에서 가장

0: 아 진짜 전 넋을 놓고 들었네요. 와 이게 정말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듣는데 이게 그 라이브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거의 그 CD 목소리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1: 아 아니에요. 네. 또 오늘 또 신심이신 한다고 네.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감정
1: 아니,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0: 예, 아니 그 윤세호님께서 신정환 씨 감정도 너무 좋다고
1: 감사합니다. 하셨고
0: 퐁퐁 김재님께서는 우리 신정환 요나 형제님 이참에 가수 되시는 게 어떤가 이미 가수 아니시죠?
1: 나 생활 가수
0: 이미 가수
2: 생활 가수
0: 아, 이참에 한 번 더 발전하자 더 전 세계적인 가수 뭐 이런 가요, 거 가요,
1: 와. 그럴까요?
0: 4328님께서 저는 사제가 아닌데 빠져듭니다. 모이세 신부님은 이미 라이브의 늪에 빠진 저 완전 빠졌어요. 저 헤어나오는데 못 헤어나올 뻔했고 제가 궁금할 때 또 이걸 벗거든요. 아. 헤드폰을 벗는데 딱 벗었는데 라이브로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아니요. 감동이네요.
1: 오늘 또 네. 김강룡 신부님에게도 불러주고 싶었지만 네. 또 모이세 신부님께도 불러드려서 너무 영광입니다.
0: 제가 약간 오늘 어떤 느낌이냐면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챈 느낌이 좀 없지 않았어요. 이거는 김강룡 신부님이 들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서 인터셉트한 네. 느낌이 약간 좀 있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부르시는데 좀 약간 궁금합니다.
1: 예. 부를 때는 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네네. 또 이 곡은 사제의 기도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제분들도 이렇게 무서우시겠다 이런 길들이 정말 두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제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분들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네. 자신이 가는 길들이 매우 무섭고 떨리겠지만 예수님과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가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조각배를 나룻배를 이렇게 딱 띄워서 거기에 타요. 타면서 혼자 이렇게 노를 막 졌습니다. 이게 약간 사제 느낌이거든요.
1: 아 맞아요.
0: 딱 노를 졌는데 갑자기 순풍이랑 파도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막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받는 사랑이 더 큽니다. 두려움도 크지만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안고는 있지만 그 사랑들이 감싸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는 이게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노래로서 그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루미 송님께서 점심에 CD 드셨냐고 물어보셨어요. 점심에 뭐 드셨어요? CD 드셨어요? MD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MR 드셨어요?
1: 점심에 USB 먹은 것 같아요.
0: CD는 솔직히 우리 세대야. 지금 다른 거 먹어야 되죠. 지금 뭐 과일 같은 거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거나 아니면 스포티 뭐 이런 거 먹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 훈님께서 야 이렇게 훌륭한 곡이 있었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1: 저도 찾다가 네. 들어본 건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계속 부르고 있어요. 자주.
0: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무대에 또 세워놓고 제가 계속 이렇게 토크를 이어가면 안 되니까 네. 다음 곡이 너무 빨리 듣고 싶은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다음 네. 곡은 두 번째 곡이 신부님을 위한 노래였으면 네네. 두 번째 곡은 일반 신자분들 사람들을 위한 노래인데요. 네. 같은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이게 가사가 예.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참 잘 나섰다오 이게 좀 너무 그 두려움 오늘은 네. 주제가 두려움 같은데 네네. 또 두려울 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곤 해요. 저도 하곤 하고 네네. 제 지인분들도 다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가사가 저에게 너무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다른 신자분들도 이런 노래를 성가를 한번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0: 지금 약간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큰 두려움에 있으신 분들께 큰 선물이 될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신정환 요나 형제님 목소리로 두 번째 곡 사랑하는 그대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0: 아니 이거 이거 오늘 선곡이 왜 이러는 거죠? 아, 근데 너무 너무 좋은데요.
1: 정말 너무 좋다.
0: 어, 푹 빠졌어요. 아, 제노님도 같은 또 연주자고 같은 팀이지만 어떻습니까?
1: 아, 정말 네. 너무 잘해요. 아, 진짜 목소리도 너무 맑고.
0: 아니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이제 한 평짜리 공간에 딱 가둬두고 봐 짜장면만 네, 계속
1: 계속해서 노래만 계속해
0: 노래만 계속 이렇게 듣고 싶은 지금 네. 그 심정인데 9203님께서 야 스며든다 스며들어. 네. 하셨고 별사랑이네 목소리가 너무 맑고 깨끗해서 더 감동이 어쩜 그래요 하셨는데 아니 우리 집 정수기보다 깨끗해요 지금 목소리가 아 대단합니다
2: 지금. 감사합니다
0: 아 신란스텔라님께서는 오늘은 사제 특집인가요 곡들이 신부님을 위한 곡 같아요 그래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진짜 사제 특집 같습니다 네. 김강준님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
1: 뺏어갔다
0: 은총 인터셉트

0: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5599님은 요나 형제님 너무 반가워요. 3년 전 금호성당에 오셨을 때 조용하던 시골 성당에서 큰 울림을 주고 하셨죠. 역시 요나 형제님 아버님 뒤를 이어 모든 일에 위로가 되는 성가 많이 불러주세요라고 하셔서 감동입니다.
1: 네, 늘또 10년, 20년 열심히 또 천주교를 위해 또 성가를 부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아, 보통
1: 감사합니다.
0: 예, 보통 가톨릭이라고 하는데요.
2: 천주교를
0: 천주교를
2: 위해.
0: 위해 이게 또 아버님 영향은 아닌가 또 없잖아요. 7009님께서 요나 형제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 신문에 아직 3일이나 더 남아 감사한 걸로 하셨는데 처음에는 요나 형제님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 3일이 더 남은 저를 위한 또 이런 또 죄송합니다. 또 중간 또 인터셉트 오늘 많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안정현 스텔라님께서는 라이브 맞냐고 물어보셨어요.
1: 아, 라이브 맞습니다.
0: 맞습니까?
1: 오늘 USB를 맛있게 먹었더니.
0: 중간에 좀 틀려주셔야 돼요. 아시죠?
1: 아,
0: 하다가
1: 중간에
2: 인간,
1: 안녕하세요.
2: 인간.
0: 라이브예요.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분위기 이어서 세 번째 곡도 한번 듣고 싶은데 아, 또 제노
1: 네,
0: 형제님
1: 맞아요. 제노
0: 나가십니다.
1: 형이 또 이번에는 기타를 쳐주는데요.
0: 예.
1: 또 이제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불렀으면
0: 네네.
1: 또 신신우 시청자분들을 위한 사랑의 노래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또 변진섭 씨의
0: 네.
1: 숙녀에게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저이 노래 선곡이 너무 탁월했다고 봅니다. 지금 남자들밖에
1: 아,
0: 없는 상황에서
1: 맞습니다.
0: 숙녀에게 아, 정말
1: 아리따운 우리 신신우 시청자 숙녀분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서
0: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숙녀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아,
1: 브라보 브라보. 우후. 아이고 일단 소리가 안 나네. 빠바바바바. 와. 아니 세상에 이거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저는 이게 신진섭 씨가 오지 않았나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와. 아니 이 노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네.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 어떻게 알고?
2: 이 노래는 원래 변진섭 님께서 예, 예, 예. 만들어셨던 노래인데 네네. 최근에 또 송필근 씨라는 아~ 개그맨 분이 한번 불러주셨어요. 네. 그거 하면서 한번 확 또 떴었거든요. 그래서 제 그때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1: 야, 이거 완전 거의 신진섭입니다. 신진섭.
2: 감사합니다.
1: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구 이사님께서 취해버렸습니다.
3: 아유,
1: 와 이거 뭐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닌데 바로 채워버리셨고
3: 했을 때 네, 그럴 수 있죠.
1: 장수진님께서 와 오늘 쉬는 날이라 편하게 듣는데 귀가 호강하네요.
2: 아유 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이거는 비단 명주로 지금 씻어내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9203님은 멍하니 병원 다녀오는 길 오자마자 켠 내 최고의 양식 라디오 빵 주님께서 저를 위해 차려주신 제일 든든한 밥이자 선물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진짜 최고인데요 진짜
3: 정말 잘한다.
1: 네, 아
2: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이거 사실은 이거 지금 저희 지금 그 토크 나눌 게 지금 산더미인데 네.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네. 다 됐고 이거 시간 도둑이 또 저희 또 오늘도 못 잡았는데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2: 네.
1: 두 분께서 또 함께 네. 들려주실 노래가 있습니까?
2: 네 소개해 주시면
3: 제가 소개 한번 할까요?
1: 네. 네. 아, 오늘 제가 음악만
3: 선곡은 그대가 아. 하셨는데 제가
1: 아. 음악만 듣고 싶네요. 사실
2: 또
1: 네.
2: 첫 노래가 버시였잖아요.
1: 네네네.
2: 또 마지막 노래는 또 바람과 같이 좀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네. 이문세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 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아니 이 노래도 또 저의 중고등학교 때 노래. 아니 이거 어떻게 신문세님 또 나오시는 거예요? 네.
2: 신문세 신상진. 신문세.
1: 어, 네
2: 같은 이시니까 뭐
1: 네, 이문세 아 이거 뭐 두 분 비슷하네요. 신이문세님께서 네. 그러면 함께 깊은 밤을 날아서 큰 박수로 청해 드릴 텐데 그럼 자리로 또 가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사실은 이제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도 좀 나누고 싶었고 하느님의 또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또 나누고 싶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움도 뭐 주제도 다 뭐 묻혀진 것 같은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강용 시민께 너무 죄송스럽고 이 모든 축복을 제가 이렇게 먹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깊은 밤을 날아서인가요?
2: 네 깊은 네. 밤을 날아서
1: 자 그럼 우리 깊은 낮을 한번 날아보도록 한번 큰 박수로 불러주십시오.
4: 두려움 이겨내고 날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 브라보.
1: 우!
0: 야, 최고네, 최고. 와, 아니 우리 이제 제노님도 노래하시고 우리 신시은이 빵코니 키운 가수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2: 감사합니다.
0: 아, 아니 사실은 이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네. 얘기를 듣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라이브 자리에서 소감 또 간단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열창해 주신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1: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상진이 형이랑 한다고 다섯 곡을 제가 좀 다 참여를 해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거를 원래 사랑을 하고 네네. 사랑을 했는데 또 천주 그 성 저 가톨릭도 제가 많이 사랑을
0: 했으니까 천 가톨릭 예 좋습니다.
1: 네. 가톨릭을 많이 사랑하니까 네네. 그걸 연결해서 성가로 또 많은 기도와 그런 성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격이 차올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맞아요.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우리 제노님.
2: 네, 오늘 주제 두려움과 관련된 거였는데 저희. 사실 제가 원래 악기 연주를 하니까 노래를 한다 그러면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멤버들이 사실 정한, 요나 형제님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냥 노래 쭉쭉 하시는데 다른 이제 지영 누나, 지원 누나 오시면 제가 노래 안 시키거든요. 잘 안 시키는데 덕분에 노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과와 노래들과 함께 오늘의 두려움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인사 그러면 마무리 인사로 안녕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란 두 글자 의미를 담기에 너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내일 수요일엔 매일 빵을 먹는 우리 시대의 수도자 성직자들을 만나 성소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어떤 분이 잘해주실지도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내일 생방송에서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무님, 시무님, 우리 시무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곡은 우리 붉은 노을, 빅뱅이 부른 붉은 노을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0: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1: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 겨울에 꽃샘추위를 걱정하면서도 두근두근 핑크빛 봄날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벚꽃이었죠. 그리고 바로 지금 싱그러운 여름의 완성은 바로 이 꽃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이 지금 이 꽃의 절정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수국인데요. 처음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녹색이 살짝 들어간 흰꽃이었다가 점차 밝은 청색으로 변하면서 나중엔 붉은 기운이 도는 자색으로 꽃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땅이 강한 산성을 띨 때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땅이 알칼리 성분을 많이 띠게 되면 꽃색이 자색을 띈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지금 내가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불평불만만 가득한 땅인지 아니면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땅인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색깔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색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나요? 오늘은 6월 23일 연중 제12주간 화요일이에요.

오늘의 작곡 박창근 하루의 색깔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요즘 전국의 수국 명소들이 축제로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행복 가족들도 열심히 꽃구경하러 다니시나요? 한 송이만으로도 풍성하고 탐스러운 느낌을 주는 수국은 보기와 다르게 꽃말이 냉정, 냉담, 무정, 변덕, 변심 이래요. 뜻밖이죠. 하지만 진실한 사랑, 처녀의 꿈, 진심, 인내심이 강한 사랑 뭐 이런 꽃말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꽃말조차 좀 변덕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수국은 꽃피는 시기가 초여름 장마철과 겹치는데요. 수국에서 숫자가 물숫자를 쓴대요. 실제로 이름만큼이나 물을 엄청나게 먹어대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꽃이 피었을 때쯤엔 원예가들 사이에서 물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이름값을 하는 꽃이죠. 하지만 여름의 완성은 역시 수국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수국 가득한 곳으로 놀러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름 인생샷도 남기고요.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가평의 아침 고요 수목원, 전남 신안의 도초도 섬, 충남 공주의 유구색동 수국정원, 경남 진주의 월화산 숲속의 진주,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의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이 명소로 꼽히던데요. 아, 뭐 수국 한번 보려고 그렇게 멀리가 싶으시다면 전국의 수국 하필 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서구 이현공원이나 그린웨이 단풍원, 또 수성구의 진박꽃 산림공원 대덕지가 SNS상에서 수국 명소로 꼽히던데요. 단 한 송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수국처럼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단 한 통의 메시지에 제 마음이 채워지는 거 아시죠? 뚝 떨어지는 정답과 센스 넘치는 오답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주 29일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념하는 두 성인의 대축일이죠. 예수님의 첫째자로 교회의 반석이 된 이성인,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이성인. 과연 이 두 분의 성인은 누구일까요? 1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2번 성 피카츄와 성 꼬부기, 3번 성 만두와 성 찐빵. 1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2번 성 피카츄와 꼬부기, 3번 성 만두와 찐빵.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힌트송 황희상 아브라함의 나의 반석.

황희상 아브라함 나의 반석이었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죠. 우리 가톨릭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 같은 사도가 있다면 바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된 성 베드로, 그리고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준 성 바오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기초를 놓은 이분들이 계셔서 200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하며 천상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사벳님 1번이요. 대건안드레아님 베드로와 바오로 하셨고요. 7655님 정답 1번, 0565님 1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요 하시고는 그날 저희 본당 신부님 축일이에요 하셨군요. 이 베드로 바오로 둘 중에 본명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센스 있는 오답까지 만들어주신 분께는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2115님 반석과 낮은 자. 오, 맞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을 뜻하고 바오로라는 이름은 낮은 자라는 뜻이 담겨 있죠. 오, 굉장히 센스 있는 문제였어요. 아, 그리고 요즘 새신생 코너의 그 세례명 뜻풀이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계시던데요. 내일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1925님 정답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 저희 본당은 두 신부님들 축일을 한 번에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오,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이 나란히 베드로 바오로 오세요? 되게 한 세트이신 만큼 괜히 운명적 만남 같고 또 그만큼 호흡도 잘 맞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축일 한 번에 지낸다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1925님 사목위원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수고하시는 1925님께 오답 선물 단팥빵 드립니다. 와!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렇게 뭐 축일 준비하는 이야기, 수국 보러 간 이야기 다 좋습니다. 오늘 뭐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차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오, 유고님, 안 그래도 주말에 딸내미가 수국 보러 가자고 하던데 옷 코디가 어렵네요. 아, 그쵸. 수국은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색도 다양해서 옷을 맞춰 입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흰색 원피스 같은 거? 그런 색이 사진 찍을 때도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쨍한 노란색도 좋고요. 근데 이렇게 분홍색, 파란색 이런 수국과 비슷한 색깔로 입으면 수국이랑 하나가 돼서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흰색, 노란색 중에 골라주시고요. 물론 뭐 내 컨셉이 누가 꽂히게 라고 하신다면야 뭐 그렇게 코디하셔도 효과적이겠죠. 6913님, 친구네 집에 감자 캐러 왔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지금은 캔 감자를 삶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감자 수확식이군요. 저도 어릴 때 성당에서 감자나 고구마 캐기 이런 했던 기억이 나는데 허리는 좀 아프지만 이 큰 감자 하나 발견하면서 하나씩 캐내는 그런 짜릿함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캔 감자를 바로 삶아 드신다니 맛있겠는데요. 7655님을 가방 뜨며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가방을 지금 뜨개질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 퀼트 이런 건가요? 아니면 굵은 코바늘로 하는 그런 뜨개질 가방인가요? 아무튼 진짜 대단하시네요. 가만 보니까 우리 행복가족들이 좀 손재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0565님, 이상락 신부님 축일 겸 사제 서품일이 또 29일이에요. 그리고 동기이신 이경수 신부님도 그날 사제 서품일이십니다.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많이 드려요. 어머나, 이렇게 벌써부터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다니 우리 신부님들께서 든든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좋겠다, 그쵸? 백원 안드레아님은 또 제주교구 소식, 전임 교구장 주교님 두 분 축일이시죠. 김창렬 바오로 주교님,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축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축하해드릴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함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엘리사벳님은 시원한 오후 행복찻집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날이 좀 시원하죠? 전 좀 얇게 입고 왔다가 오히려 춥더라고요. 외출하시는 분들 위에 걸칠 거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0565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응원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DJ 달자 신부입니다. 오하.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네. 요즘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났죠.
2: 그죠. 반갑습니다.
1: 자주 보니까 그냥 이 옆에 자취방을 하나 마련할까.
2: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너무 반갑고요.
1: 네.
2: 그 사이 뭐 신부님 SNS 염탐 좀 하니까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 만나신 것 같던데요.
1: 네, 저는 좀 늦게 보러 갔었는데
2: 네.
1: 구미의 이제 오데리구에서 우리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딱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2: 네.
1: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본당 식구들하고 구경하러 갔었죠.
2: 네, 되게 많더라고요 청년들도.
1: 청년들도 꽤 많이 모였어요. 우리 일부러 청년 미사를 없애고 그날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오데리구 청년 담당 신부님이신 권동근 신부님께서
2: 네네.
1: 부탁을 하셨었어요.
2: 아.
1: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그날 떼제도 하고
2: 네.
1: 함께 친교도 나누는 치킨을 뜯어 먹었죠.
2: 오와, 뜨겁게 보내셨네요.
1: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2: 네.
1: 또 뜻깊고 은총 가득한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아, 좋네요.
1: 네.
2: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또 뜨거운 월드컵이 또 있었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2: 네.
1: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고 이번 주에도 아마 경기가 있죠?
2: 목요일이죠.
1: 네, 10시. 목요일에 대망의 우리 32강이 결정될 수 있는
2: 네,
1: 마지막 경기 조별 예선 경기 참 중요합니다. 꼭 이겼으면
2: 그러니까요.
1: 좋겠습니다.
2: 대한민국
1: 짜작 짜작 짝. 아, 근데 아쉽게도 그 축구 라이브 하는 시간이 오전 미사 시간이에요.
2: 아, 신부님도 그럼 못 보셨겠네요.
1: 네, 항상 이제 제가 오전 미사 할 때 네. 10시에 딱 시작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오전 미사도 10시니까
2: 네.
1: 미사 딱 시작하면 축구도 딱 휘슬 불면서 삐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2: 함께 시작하시네요.
1: 아, 그래서 약간 이러면 안 되지만
2: 네.
1: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축구가 이렇게 있으면서 미사를 집전하는
2: 네.
1: 우리 교우분들께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2: 아유, 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1: 어쩔 수 없이
2: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미사 끝나고 이렇게 딱 경기를
2: 네.
1: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막 저녁에 이렇게 응원하고
2: 그거,
1: 그래서 치킨 뜯으면서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2: 그러니까요.
1: 그랬던 재미가 있는데 또 이게 잘 이어져서 나중에 저녁 경기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2: 그러니까요. 부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
1: 대한민국 화이팅!
2: 화이팅!
1: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컵 시즌인 만큼 지금 예전보다 뜨겁진 않지만 이 라디오에서만큼 우리 뜨겁게 월드컵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카테고리로 파이팅! 이라고 들고 왔습니다.
2: 파이팅! 벌써부터 약간 힘이 좀 나고 좋은데요?
1: 좋습니다. 우리 월드컵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또 노래를 들으면서
2: 네.
1: 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2: 너무 좋죠.
1: 우리 첫 번째 월드컵 추억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 2002 한일 월드컵입니다. 클론이 부릅니다. 월드컵 송.

0: 예.
1: 예.
0: 너무 신나고 익숙한 멜로디 우리 월드컵송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너무 신나네요 진짜. 네. 들으니까.
0: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2002년입니다.
1: 2002년.
0: 2002년 때 어디 계셨죠?
1: 저는 물론 세상에는 있었거든요.
0: 네.
1: 아마 유치원에 있었지 싶습니다.
0: 아 유치원.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1: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네. 저는 2002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1: 네.
0: 한창 학교에서 축구하고 뭐 뛰댕기고 넘어지고 다치고 집에 가서 혼나고 선생님한테 두드리 맞고 아무튼 그런 시절을 보내던 2002년이었는데
1: 네.
0: 2002년 한일 월드컵 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1: 그렇죠.
0: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 저는 약간 역사처럼 배우고 있는.
0: 아 요즘 역사책에 나오나요? 아,
1: 그럴 거예요 아마 4강 아닌가?
0: 저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 아우 네. 근데 멋지십니다.
0: 2002년 한일 월드컵 정말 뜨거웠고
1: 네.
0: 이때를 기억하면 여러 키워드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1: 네.
0: 일단 첫 번째 4강 신화.
1: 그러니까
0: 처음으로 우리가 4강이라는 에이. 크나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모두가 기적이라고 불렀었잖아요.
1: 네, 그랬군요.
0: 아, 네.
1: 공감을 바라며
0: 오늘 살짝 네. 공감 다른 분 불러주시면 안 돼요?
1: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네. 이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축구를 보러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에이. 같이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네에 큰 마당이 큰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1: 네.
0: 거기 유치원에 큰 스크린을 딱 설치해놓고 거기서 전부 빨간 티셔츠.
1: 아 붉은 악마.
0: 우리 붉은 악마를 뜻하는
1: 네.
0: 빨간 티셔츠를 입고 전부 다 대한민국
1: 짝짝 짝짝
0: 이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요.
1: 근데 저도 신문이 사실 그 월드컵 경기 자체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동네 테니스장에서
0: 네.
1: 빔으로 같이 응원하고
0: 네.
1: 또 성당에서 그런 붉은 악마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0: 아,
1: 이
0: 맞아요.
1: 기억은 나요.
0: 몇 살 때라고요?
1: 5살.
0: 네.
1: 이런 응원하던 기억은 그래도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0: 그렇게 길거리 응원이 처음으로 가장 많이 되었던 월드컵이 아닐까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두 번째 키워드가 아까 말했던 붉은 악마.
1: 붉은 악마
0: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 응원단이 붉은 악마로 이렇게
1: 네.
0: 이미지가 생길 수 있었던 날인데 알고 보니까 이 붉은 악마의 유래가 또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사실 이거는 이제 1983년에 처음 생겨난 말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1: 몰랐죠.
0: 네, 저도 그땐 태어나지 않아서 몰랐는데
1: 83년?
0: 이때 이제 멕시코에서 열린 피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1: 네.
0: 우리 청소년 대표님이 아니고
1: 대표님이시죠.
0: 대표팀이 네. 붉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뛰었는데 너무 잘해서 4강까지 갔대요 그때도.
1: 청소년들도
0: 네 그래서 외신들이

0: 이제 우리 대표팀을 부를 때
1: 네.
0: 붉은 악마들 너무 잘하니까 붉은 악마들이라고 불렀답니다.
1: 그러면 시작은 어떤 성인, 그 2002년 성인 대표팀이 아니고
0: 네.
1: 1983년에 청소년 대표팀이
0: 네,
1: 얻은 거예요?
0: 거기서부터 시작된 표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1: 우리 청소년들 자랑스러운데요?
0: 네, 너무 멋있고. 아무튼 이때 기억이 또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박지성 선수의
1: 네.
0: 가슴 트래핑 골.
1: 아, 그럼 저도 압니다.
0: 가슴 트래핑으로 한번 받고
1: 네.
0: 오른발로 한번 띄워서 왼발로 딱 슛.
1: 진짜 멋있다.
0: 그 슛을 따라하기 위해서 온 학교의 학생들이
1: 아, 정말.
0: 축구장에서 다 따라했던, 저도 한번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1: 오,
0: 나요.
1: 성공하셨어요?
0: 모르겠어요.
1: 아, 네,
0: 그거는
1: 알겠습니다.
0: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 아무튼 엄청난 시기였네요,
0: 네,
1: 2002년.
0: 이때는 정말 시내 동성로 요 앞에도 막차다 멈춰서 응원하고 클락션으로 이제
1: 빵!
0: 빵빵빵빵 이런 것도 하고
1: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단결된 세상이
0: 정말
1: 있었군요.
0: 재밌었던 그런 월드컵으로 아직도 기억됩니다. 우리 빵톡 보니까
1: 네.
0: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진 않네요. 우리
1: 월드컵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요?
0: 대건
1: 어머나.
0: 안드레아 님도 그 당시는 4살이었다고.
1: 아, 다 저랑 비슷하신 건가?
0: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1: 네.
0: 함께 방송 들으시면 좋겠고, 저는 또 좋았던 게 2006년에 꼭지점
1: 아,
0: 댄스라고
1: 네.
0: 우리 배우 김수로 씨를 필두로 세워서 이렇게 춤추었던 그
1: 네.
0: 춤도 아마 다출줄알 거예요.
1: 맞습니다. 정말 학교에서도 전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아, 학교에서요?
1: 진짜 이렇게 스텝 밟으면서 하나, 둘, 셋.
0: 수행평가로?
1: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2002년 월드컵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봤고요.
1: 네.
0: 다음 월드컵 넘어가 볼 텐데 갑자기 확 넘어갑니다.
1: 어디로 가죠?
0: 20년 뒤로 가도록
1: 아이고야,
0: 하겠습니다.
1: 많이
0: 우리
1: 가네요.
0: 공감이 안 되니까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2022년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봅시다. 우리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부릅니다. Dreamers.

0: 네,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간 우리 BTS 정국과 카타르 가수가 함께 부른 아~ 우리 Dreamers 듣고 왔습니다.
1: Dreamers. 네. 어쩐지 근데 가사 중에 뭐 아야흐
0: 아야흐요?
1: 무슨 말인지
0: 좀 아프신 것 같아요.
1: 뭔가 자꾸 아야아야 하던데 이게 아랍어였군요.
0: 네, 저도 좀 몰라서 찾아봤는데 네. 알라후라단 이라고 후렴구에 처음에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카타르 안에서 카타르는 우리 이슬람교
1: 네.
0: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이제 어부들이 배를 타고 항해 이제 바다로 나갈 때
1: 네.
0: 이 말을 추임새처럼 썼다고 해요. 이 말의 뜻이 이제 두려움을 없애주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파도를 잠재우는 그런 추임새로 썼는데
1: 네.
0: 뜻은 신은 당신이 안전한 항해와 성취를 얻길 바라신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1: 좋은 뜻이네요.
0: 아마 거기는 알라 신을 모시기 때문에 알라 후 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뭐 아야아야 이런 게 아니네요.
0: 네. 아야후
1: 알라후라단
0: 네 맞습니다.
1: 멋지지셨습니다.
0: 아무튼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에 들어간 우리 BTS
1: 네.
0: 전국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역시 우리 K-POP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 축제잖아요 월드컵은
1: 네.
0: 너무나 잘 퍼져 있구나 너무나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우리 노래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도
0: 네.
1: 또 이재 씨가 한국어까지 넣어서
0: 맞아요.
1: 불렀잖아요.
0: 아 너무 좋았어요.
1: 요즘 뭐 K-POP의 위상이 아주 날이 갈수록 높아지네요.
0: 네. 우리 사플리도 위상이 뜨거워져야 될 텐데.
1: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0: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댓글에 외국어도 좀 적히고.
1: 제가 열심히 AI 돌리면서 막 읽고 싶어요.
0: 네.
1: 제 꿈입니다.
0: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기억나세요?
1: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기억나죠.
0: 이때는 몇 살이시죠?
1: 그래서 지금 큰 차이 안 나요.
0: 네, 4년 전
1: 네.
0: 직전 월드컵이잖아요.
1: 네네.
0: 이때 우리나라는 벤투 감독.
1: 맞네요.
0: 포르투갈
1: 벤투호 하면서 막.
0: 네, 벤투 감독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16강 진출이라는
1: 맞지.
0: 그래도 멋진 결과를 내주었던
1: 네.
0: 기억이 납니다. 이때 가장 숨죽여서 지켜봤던 경기 어떤 경기였어요?
1: 이제 16강을 진출하냐 마냐 했던
0: 네.
1: 우리나라는 아마 포르투갈이랑 경기를 하고 있었고
0: 맞아요.
1: 동시간대에 누가 했죠?
0: 우루과이와 가나.
1: 가나, 아 맞아요. 네.
0: 저는 우루과이와 가나전을 더 가슴 떨리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1: 우루과이가 지면 안 됐잖아요. 이기면
0: 한
1: 안 됐잖아요.
0: 한 골만 더 넣었으면 저희가 16강을 떨어졌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끝났고
1: 네.
0: 그 뒤에 우루과이와 가나전이 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1: 맞아요. 그 쉬는 시간에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경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줬던
0: 네.
1: 그런 기억도 나요.
0: 그래서 아 이때 너무 재밌게 월드컵을 즐겼던 추억이 떠올라서
1: 네.
0: 2022년 월드컵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1: 좋네요. 이번에도 우리가 16강 진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0: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하면 내가 피자를 쏘겠다 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1: 네.
0: 즉흥적으로 걸었는데
1: 네. 과연 네. 아이들은 피자를 먹을 수 있을 피자를 것인가
0: 피자를 먹었으면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참 16강, 4강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다
1: 네.
0: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스포츠는 결과로 이야기되잖아요.
1: 어쩔 수 없이.
0: 그래서 이기면은 와 잘한다. 근데 지면은 왜 그것밖에 못했냐
1: 맞아요.
0: 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던 그런 스포츠 문화가 있는데 사실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 네, 드리머였죠?
0: 네, Dreamers.
1: 네, Dreamers.
0: 드리머가 아니고 Dreamers.
1: Dreamers.
0: 네.
1: 알겠습니다. 발음이 중요하죠.
0: 네, 요 안에는 참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1: 음흠.
0: 단순히 그냥 스포츠라는 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게 아니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려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응원해준다. 너희들을 응원한다. 라는 의미가 이 가사 안에 담겨져 있어서 저는 그 의미가 너무 좋았어요.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너희 모습에 응원을 보낸다.
1: 네.
0: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런 게 진정한 또 승리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면 좋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국가대표팀 위해서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라후라단이었나요?
0: 우리는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1: 알라신에 믿진 않아요.
0: 네, 천주교 신자니까 우리 하느님, 하느님 도와주세요.
1: 네, 은총이 우리 한국 대표팀께
0: 좀 길어지네요.
1: 그러니까
0: God bless you.
1: 아 좋습니다.
0: 우리는 God bless you로 통일하는 걸로.
1: 네. 아무튼 파이팅.
0: 네, 2022년까지 우리가 추억을 떠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별 예선 우리 두 경기 했고요. 이번 주에 한 경기 체코전 남겨두고
1: 남아공전.
0: 아, 남아공전.
1: 체코전 이미 했죠.
0: 죄송합니다. 남아공전. 아, 나 혼자 못 할 것 같아요.
1: 뭘요?
0: 아, 라디오 혼자 못 해.
1: 우리 함께 해야 돼요.
0: 네, 우리 함께 네. 계속 합시다. 네, 아무튼 우리 남아공전 남아 있으니까 우리 남아공전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북중미 월드컵 노래 가져왔습니다. 투어스의 Dream with us.

0: 네, 이번 월드컵 공식 응원가 우리 투어스의 Dream with Us 듣고 왔습니다.
1: Us. 근데 저는 이제랑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른 네. DNA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응원곡이 계속 나오네요.
0: 그거는 이제 우리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이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공식 응원가.
1: 아, 우리나라에서.
0: 네, 이제 우리 투어스 핫하잖아요.
1: 그쵸.
0: 우리 투어스라고 하면 대표적인 노래가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네, 이 노래가 있고 네. 이제 이 핫한 가수가 또 우리 응원해주는 좋은 노래 Dream With Us 나왔습니다.
1: 이것도 신나네요.
0: 네, 좋죠.
1: 네, 우리 8824님은 지금 곡 쭉 들으시면서 목감기로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신부님 선곡이 도저히 가만히 내려버려 두질 않네요. 벌떡 일어나서 파이팅 넘치게 병원 가봐야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병원 가실 때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꼭지점 댄스 추면서 이렇게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가는 길에 누가 빨리 모셔다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아, 세상에.
0: 아이고, 목감기 빨리 나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아, 이렇게 아무튼 좀 파이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7655님께서 우리 가방 뜨면서 이렇게 라디오 들으신다 했는데 이렇게 모칠라 뜨기?
1: 모칠라 뜨기?
0: 네, 모칠라 뜨기. 아무튼 뭐 뜨개질이겠죠.
1: 네.
0: 너무 예쁘네요. 사진 보니까. 오, 너무 예쁩니다.
1: 무늬같이 이렇게.
0: 네.
1: 있고.
0: 그래도 이렇게 신나는 노래 들으시면서 잘 뜨셨네요.
1: 그러니까.
0: 저는 혹시나 노래 듣다가 같이 춤추면서 듣다가 이제 뜨개질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1: 네,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0: 네, 아무튼 가방 너무 솜씨가 너무 좋으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금손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에 많이 매진합니다. 결과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1: 그쵸.
0: 그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에 이렇게 매진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추억을 돌이켜보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때 응원했던 그 순간
1: 맞아요.
0: 응원하면서 우리 마음을 함께했던 그 순간이 저는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1: 하긴요. 저도 그 5살 때 기억이지만 응원했던 네. 기억만 남아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0: 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어디는 공감 안 될 수도 있지만 2002년에 추억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응원했고 같이 박수치고 하이파이브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치맥하면서 네. 축구 경기 보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
1: 맞습니다.
0: 그 시간들에 대한 추억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함께 응원해주는 마음이 참 오래 남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응원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1: 오늘 안 그래도 딱 뭉클했거든요.
0: 네, 이 말 참 유명한 분이 말한 거예요.
1: 그래요?
0: 제가 말한 겁니다.
1: 놀랐잖아요.
0: 네, 저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항상 오프닝 때 좀 명언들, 시의 한 구절, 가사 한 구절 이렇게 들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뭘 하지 하다가 그냥 제 말을 적어봤는데
1: 달자 선생의 네. 오프닝.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이 말씀.
0: 네, 나중에 한번 써먹어주시기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0: 어느 유명 DJ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서.
1: 맞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응원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0: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 네가 이겨야만 의미가 있다 가 아니라 결과가 어떻든 나는 너와 함께 했다. 그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다.
1: 네.
0: 이런 말로 풀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당장은 뭐 결과에 시선이 가도 결국에 남는 것은 또 응원하고 함께한 시간이다.
0: 네, 그래서 우리 라디오 듣는 분들도 어떤 결과가 참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좀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기도로 함께했던 우리 사플리를 기억해 주시면서
1: 네. 네,
0: 함께했다는 그 응원에 박수를 보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1: 네, 진짜 이 기운을 받아서 우리 한국 대표팀도 정말 힘내서 잘할 것 같고 왠지.
0: 맞죠.
1: 네, 또 저희도 아까 뭐 힘내서 병원도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각자의 에너지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0: 혹시 모르잖아요. 이 라디오를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듣고 있을지.
1: 와.
0: 혹시 모르잖아요.
1: 아, 그러시면 진짜 좋겠다.
0: 네, 우리 국가대표팀과 우리 사플리 청취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아, 좋습니다. 아예 오늘 끝인사를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하세요로 할까요?
0: 어, 너무 좋은데요?
1: 그렇죠?
0: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1: 항상 영감을 주시네요.
0: 네, 어디도 점점 이제 즉흥적으로 바뀌는 사플리 듣고 계십니다.
1: 좋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은 지금 다음 남아공전이 모레 목요일 10시인 거죠?
0: 맞습니다.
1: 네, 이번 경기는 좀 신부님 말씀 기억하면서 결과보다는 함께 응원하는 이 순간에 좀 더 초점을 둬야겠다 결심도 해봅니다.
0: 좋습니다.
1: 네, 그럼 오늘 마무리 인사는 파이팅으로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듣고 계신 분들도 같이 파이팅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1: 함께 하셔야 됩니다.
0: 우리 병원 가시면서도 꼭 외치셔야 됩니다.
1: 8824님도.
0: 네.
1: 좋습니다. 그럼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파이팅! 파이팅!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복현성당 안하상 하상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제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여름밤 유나의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 20살 함께 불렀죠? 자, 화요일 2부 시간은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방글이들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코너 큐시트 싹싹 비워뒀으니까 차곡차곡 채워주시고요. 제가 고민 이야기 1부에서 했더니 아직까지 계속 고민을 보내주고 계셔요. 그만 보내라고 했잖아요. 5437님, 비띠, 전 고민이 없이 살려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오?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면 더 힘들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나저나 이제 커피타임 마무리하고 왔어요. 아, 좋다. 고민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게 고민이다. 아무리 생각해봤자 안 된다. 맞아. 그게 맞아요. 진짜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 생각의 늪에 빠져요. 그러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세상 내가 이렇게 힘들어. 세상. 저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왔어요. 누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괜찮아요. 혼자 고민해 생각에 생각에 고민해 고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1318님, 비티 고민 상담 너무 센스 있게 잘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주식 고민은 오늘 마침 리온 작가님 책 소개에서 비슷한 걸 다뤘어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이 책이었는데 재테크 책은 아니라기에 읽어보려고요. 어머나,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 리온 작가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쵸? 그리고 너무 뭔가 이야기를 막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 9006님, 감사합니다. AM 라디오에서 오전에 자주 하는 생활과 법률 상담 프로그램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9006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대인 접수? 저도 몰라가지고 혹시 또 다른 또 헛된 정보를 드릴까봐 저희 또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하는 우리 또 훌륭한 선배님이 계세요. 우리 또 선배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인 이거 뭐예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선배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언제 한번 저기 그 뭐 고기 맛있는 집 있다면서요? 선배님만 가신 곳? 함께 가요. 그러면 저 고민이 없어질 것 같아요. 5815님, 우리 유치원 오신 영양사님은 주식이 올라가면 방글방글, 내려가면 짜증이 심합니다.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 주식은 하지 맙시다. 아니, 주식은 자기가 하는데 왜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그래, 진짜. 저 왜 그래, 진짜. 7703님, 외제차 문콕 했는데 CCTV 확인 전화까지 왔어요. 80만 원에 합의 봤어요. 너무해요, 문콕. 아니, 와, 이건 좀 너무하다. 문콕인데 80이요? 와, 이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너무 속상하다. 에이, 참,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아, 속 너무한다, 진짜, 그 외제차. 아, 문콕을 조심했을 텐데, 그죠? 에이, 참, 그래도 뭐 80만 원 너무 큰 돈인데, 이거 어찌했을까. 다른 쪽에서 이렇게 좀 뭔가 80만 원 쏙 들어왔으면 좋겠네. 너무한다.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비싸요? 80만 원씩이나 들어요? 문콕하면? 너무 덤탱이 쓴 것 같아 지금. 그죠? 아, 변호사 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합의 됐는데 갑자기 들쑤셔. 합의 다 끝났는데. 아유, 너무한다. 속상한 마음 함께 달래드립니다. 자, 주제 선곡 대결로 한번 갈게요. 여러분이 주제를 제가 들으면은 여러분이 노래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블락비의 Yesterday 그리고 트로이 시반이에요. 뉴스.

빗띠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나의 첫사랑이 좋아하던 그 노래. 여러분, 첫사랑 생각하기 딱 좋은 시간 3시 15분입니다. 자, 내 첫사랑이 좋아하던 노래는 뭘까? 기억나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나의 첫사랑이 좋아하던 노래, 함께 들었던 노래, 이런 거 아련하게 보내주세요. 괜히 잔이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자,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첫사랑의 대명사. 약간 이 노래 들으면은 첫사랑 느낌 딱 나실 거예요. 듣고 있니? 토이 여전히 아름다운지.

3368님이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요. 너무 낭만적이다. 웬일이야. 너 사랑하려고 태어났대. 어머 웬일이야. 내 첫사랑이 좋아했던 노래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한 자리 더 비어있습니다.

9262님 첫사랑 정수라의 이제는 널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 그 집 주위를 맴돌던 설레던 추억이 있는데 하셨는데 이 노래예요. 정수라의 바람이었나 이 곡 들려드리고요. 내 첫사랑이 좋아했던 노래 1라운드 선곡왕 이 노래 듣고 발표할게요.

어머, 우리 정수라 언니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영롱했네요. 바람이었나 듣고 왔습니다. 9262님의 첫사랑. 이별 노래라 그런지 지금은 멀리서 바라볼 뿐. 그럼요. 멀리서 바라만 보셔야지. 연락하면은 또 애매해진다고요. 네. 오랜만에 듣고 왔고요. 4559님. 첫사랑은 아니고요. 중2 때 남학생이 나의 20년을 불러주며 마음을 어필하던 기억이 나요. 15살이 뭘 한다고. 아니, 15살이 나의 20년을 불러주면 어떻게 하냐고. 20년을 안 살았잖아. 너무 귀엽다. 중2인데 나의 20년을 불러줬대요. 세상에. 아우, 귀여워라. 그때는 진짜 중2에 그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455 군님이. 예, 세상에 너무 귀엽다. 15살이 나이 20년이라니. 9967님. 프레디 아길라의 안악. 내 첫사랑 선배가 기타 치며 똥폼 잡고 불러주던 곡. 추억이 생각나네요. 아니, 꼭 그렇게 선배들이 기타 좀 치고 머리도 좀 길러야 돼요. 파마도 좀 해야 돼. 예, 그런 선배들이 이렇게 꼭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던 분들이 한 명씩 계셨어요. 근데 또 그때는 또 그런 오빠들이 그렇게 또 멋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0884님, 도토리와 문어가 첫사랑을 떠올리며 그때 노래방에서 열창했던 부활의 사랑할수록 신청합니다. 우리 빠박이 두 명이서 얼마나 또 둘이 머리를 맞대고, 에? 서로의 첫사랑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막또 도와주면서 에? 고민을 했을까요? 부활의 사랑할수록 명곡들 많이 나왔네요. 9006님, 90년대 초 대학 동기가 첫사랑입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보고 첫눈에 반해서 선물 공세도 하면서 호감을 사던 즈음에 그녀가 갑자기 저를 피하더라고요. 슬펐습니다.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어떤 오해가 좀 있었나 보네요. 에?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잘 됐으면 첫사랑이겠어요. 7495님, 첫사랑 헤어질 때비 왔어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노래는 딱그 시절, 그 공기, 그 바람, 그 향기, 그게 딱 다시 나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8766님도 비티 첫사랑은 노래는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요. 하늘만이 허락할 거야. 그때는 그렇게 사랑이 애절했어요. 에이, 사랑 아니 안 이거 안 이루어지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랬어요. 에이. 그가 뭐야 봅시다. 아주 오래된 에이, 노래네요. 비밀이래요. 아, 그럼 5437님 아니에요. 알았죠? 남편을 만나기 전 저보다 한살 연하의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헌칠하고 장동건처럼 생겼던 그 머슴아는 23살, 저는 24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했지만 그땐 참 고지식했던 저는 조금 좋아하는 맴이 있긴 했지만 그걸 숨기고는 넌안 돼. 까불지 마라. 이러면서 거리를 뒀고 그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버렸더랬죠. 조금만 솔직해질 걸 그랬어라는 후회가 있었답니다. 한살 연하라고. 안 돼, 까불지 마. 너 누나한테 까불지 마. 넌 후배고, 넌 연하고, 난 누나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또 후회가 있어야 추억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정수라의 노래를 우리에게 선곡해 주신 9262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와, 여러분 오늘 진짜 진짜 좋은 노래들. 역시 첫사랑 하니까 새싹도 많이 오고 여러분이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으셨네. 예, 못 잊으셨어? 이렇게 햇살이 좋은데도 첫사랑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거야. 그죠?

자, 저희가 오늘 다 못 들려드린 노래는 토요일에 또 다 차곡차곡 들려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제는 지명이 들어간 노래 제목입니다. 뭐 신촌, 홍대, 해화동도 있고 부산도 있고 국내도 좋고요.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모나코, 아프리카 모두 OK입니다. 아시죠? English very well. 자,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지명이 들어간 노래 제목으로 보내주세요. 이 노래부터 출발할게요. 정형돈, 강북 멋쟁이.

나도 연예인 같고 막 찍어도 사진은 바보집 같고 막 걸어도 화려한 모델이 되는 쓸데없이 고퀄리티 광고.

거지. 다 똑같은 얼굴에 다 똑같은 스타일. 자기 색깔을 가져. 우리 강북 멋쟁이처럼 잘생긴 걸 어쩌란 말인가.

0: 4090님, 그의 느끼한 목소리 샹송 듣고 싶어요.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지명이 들어간 노래 지금 한 자리 더 남아있거든요.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신청해주세요.
1: 모나코 28 degrés à l'ombre. C'est fou. C'est trop. On est tout seul au monde. Tout est bleu. Tout est beau. Tu fermes un peu les yeux. Le soleil est si haut. Je caresse tes jambes. Mes mains brûlent ta peau.

부산 바캉스 듣고 싶어요. 참고로 여긴 강원도 고성이드래요. 고성에서 부산 멀드래요. 자, 하하스컬의 부산 바캉스 듣고 2라운드 소-

강스 가고 싶다 부산박 강스. 아 진짜 여러분 오늘 부산을 외치신 분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마음이신가 봐. 네. 김수현님은 제주도 너무 가고 싶다. 제주도 금악성당 그립고 수국도 보고 싶고 제주도 푸른밤 성곡 막차 타봅니다. 크, 세상에. 그리고 권대기님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처진달팽이 압구정 날라리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 많다. 박만수님 잉글리시맨 뉴욕 잉글리시맨 인 뉴욕 스팅. 하종철님 JS 종로에서. 이 외에도 아니 여러분 진짜 다들 천재 만재예요. 뭐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다 이렇게 주제에 딱딱 맞게 이렇게 알고 계세요. 진짜 대단해 진짜. 2093님 빗띠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가 부탁드립니다. 9006님 임팩트로는 진성의 안동역에서가 최강이죠 하셨고 안동역에서는 7495님도 신청하셨어요. 우리 진성 오빠 거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아 시간이 없다. 6352님 로이킴 서울 이곳은 크. 2700님 돌아와요 부산항의 조용필 돌아와요 이거 부산항에 이거 있고 부산 갈매기도 누가 신청하셨는데 7790님 이탈리아 폼페이 원형 무대 유적지에서 관광 가이드가 용감하게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하라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불러서 10년이 흘렀는데 아쉬워요. 부산에 삽니다. 폼페이 거기서 원형 무대에서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부산 갈매기 지금이라도 소리쳐서 불러보세요. 그나저나 그 관광 가이드님 박재벌 세바스티아노님 아닙니까? 예, 저희 한번 모셨었는데 저도 그분이랑 같이 여기 갔었거든요. 예, 그분이 노래 불러주셨는데 그분 아닌가 모르겠네. 자, 1714님 얼마 전 밤늦게 강변 북로 달리는데 라디오에서 장범준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범준의 일산에서라는 노래였어요. 그렇구나. 이 곡도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오늘 너무 가고 싶은 여수 밤바다 신청해 주신 0575님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 축하 축!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분위기를 깰까봐 참았는데 한자리 소식에 용기 내봅니다. 화이팅! 이렇게 수줍게 신청해 주셨어. 진짜 저희가 다 토요일에 모아놨다가 다 기억해놨다가 들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드라마나 영화 OST입니다. 선물은 비노 드릴게요. 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OST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처음은 내 이름은 김삼순 OST로 신청합니다. 클래식 콰이의 She is.

빰빠밤빰 이거 나와야죠. 7495님 마지막 승부 OST 전부터 할 순 없는 거야.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봐요.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OST 지금 계속 보내주세요.

진짜 좋은 선곡들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진짜 아까운 곡들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모아놨다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9006님이 드라마 상속자들 OST 중에서 박정현의 마음으로만 이 최고예요. 신금을 울립니다 하셔서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비누의 주인공은 7495님이세요.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자, 내일은 이대화님과 함께 음악의 대화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우리는 뭐든지 조금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김산들 작가라는 분이 쓴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계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요. 봄꽃이 여름을 부러워하지 않듯이 여름나무가 가을을 재촉하지 않듯이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 나름대로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계절을 바라보면서 늦은 오후의 오솔길 함께 걸어볼까요?

0: 보증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네, 오늘 첫 곡으로 루아가 부른 루아 그 숨결을 통하여 잘 듣고 왔습니다. 와, 저희 수녀님 중에 이름이 루아 수녀님이 계세요. 성령의 입김 숨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가끔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친구들은 이미 뭐 다 꽃 피웠는데 나는 아직 씨앗인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아직 가지를 겨우 뻗고 있는 것만 같고, 그런데 꽃도 나무도 뭐 비교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도로 걸어가도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 또 나는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살고 있다 하고 싶은 얘기,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이 예, 있습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올리셨는데요. 예, 다른 때보다. 네, 황배드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예쁜지요. 제가 그 하늘을 막 바라보고 오다 보니 굉장히 뭐라 할까요? 제가 은총을 확 내리쬐어지는 그런 느낌? 와, 이런 날도 참 흔치 않은 날이었는데, 와, 이렇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다고? 와, 이러면서 저 혼자 좋아하면서 왔네요. 따끈따끈해서 덥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 충무로의 그쪽 뒤쪽 골목으로 가면 인쇄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인쇄소 앞 오늘은 좀 그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왔더니 웬걸요. 오히려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들이 엄청나게 셌어요. 다시는 안 가리라. 그러면서 큰 길로 오리라. 그런 생각도 했네요. 네. 도미니카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음악 들으니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방실방실. 네. 그래요. 음악은 또 한 번의 기도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지 않아도 좋은 음악, 그 거룩하고도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예, 오늘도 그런 곡으로 아마 우리를 안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 류채칠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수녀님과 오솔길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햇살이 뜨거운 오후, 저희의 계절은 어디쯤일까 생각해보면서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유아는 채칠리아님은 연세는 조금 드셨겠지만 마음은 항상 여름 한철 6, 7월에 그 열정을 품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 찬미드리면서 기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도. 예, 이제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까요? 홍진우가 부릅니다. 당신의 길로.

홍진우의 당신의 길로 듣고 왔습니다. 예, 튕겨벨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잔미예수님, 수녀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줌 그늘, 한 줄기 바람에 감사하는 뜨거운 날이네요.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와, 굉장히 시적으로 쓰셨어요. 한 줌의 그늘, 한 줄기 바람. 오다 보니 햇살은 뜨겁지만 정말 그늘이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저기 지중해 바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비슷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한결 또 새롭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오솔길 걸어갑니다. 저는 힘들고 슬프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걸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닌 주님만 바라며 매 순간을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 두정과장을 막 와버려 버렸네. 아, 이거 너무 와버렸어요. 두정과장을. 아유, 네, 재밌네요. 그런 때도 있어야죠. 뭐, 저도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막 졸다가, 지하철에서, 졸다가, 엄마야 하고 눈을 뜨니까, 예, 미아 사거리에서 내려야 하는데, 미아역이 또 지나 수유역을 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예 수유역에 가서 얼른 내렸습니다.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오늘은 혓바닥이 잘 안 되네요. 뭐 그런 때도 있거든요. 예 걸어가면서 함께 듣는다고요. 와.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항상 네 고맙다. 그걸 넘어서 참 은총 속에서 늘 살려고 노력하는 사무엘 형제님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를 반성하게 된답니다. 네. 2037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척 더운 하루네요. 습도는 낮은데 덥네요. 습도가 낮으면 그래도 쾌적하지 않습니까? 더워도. 참 그래서 땀이 조금 나도 뭐 끈적거리진 게 없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애궁 수녀님 무더운 날에 방송국 나오시느라 수고. 아유 그렇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시원해가지고 뭐 오다 보니 또 어느 분이 뭐 얼른 일어나서 또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그 자리에 얼른 털썩 앉았죠. 그랬더니 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앉아왔고요. 내려서 충무로에서 내려서 좀 저는 조금 더 걸으려고 거기서 내리는데 괜찮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네 주님께 드리는 기도 들으러 또 오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이금정 글라라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요즘 제 마음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좋은 일이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저 들어주고 함께 축하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에서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나에게 하는 걸까? 내가 지금 힘들어 보이지는 않나? 어쩌면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다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 상대방은 그저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저는 그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비교하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쁜 일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보다도 제 자신 때문에 더 괴롭고 속상합니다. 수녀님, 제 안에 있는 이 좁은 마음과 시기심, 상처받은 감정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라라 자매님. 제 생각에는 음성기도 중에서 제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 같아요. 안 그런가요? 자기네 내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하신 분이 많지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사실 누군가의 행복을 온전히 기뻐하는 일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특히 내 삶이 지쳐 있거나 마음속에 정말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어떤 허한 마음, 갈망이 있을 땐더 그렇지요. 그래서 클라라 자매님, 지금 느끼는 감정 때문에 너무 자신을 뭐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속에서 마음 속에서 뭐 조금은 부대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걸 그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저는 이미 은총이구나, 은총을 입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거니와 성찰하지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분이고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글라라 자매님은 왜 나는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 라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묻고 또 주님께도 또 묻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내 안의 상처와 아쉬움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 상처까지도 사실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각 사람에게 다른 계절과 다른 열매를 준비해 주셨듯이 이 글라라님의 꽃도 반드시 피어날 때가 있을 거니까, 네, 억지로 기뻐하려고 또 애쓰지도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아, 기뻐해 줘야 되는데, 내 마음, 아, 뭐, 이러면서 부대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네, 지금 잘안 되지만, 저도 언젠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직하게 기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예, 그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걸 솔직하게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잠시 마음 모아서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글라라 자매의 마음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웃어주고 싶으면서도 어느새 마음이 작아지고 비교와 서운함이 찾아오는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를 꾸짖기보다 그 아래 숨어 있는 상처와 외로움을 먼저 치유해 주소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내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과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축복이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남의 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안에 심어주신 씨앗을 정성껏 가꾸게 하소서.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힘이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거북이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걷는 길.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로 저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고 예, 문자 남겨주시면 꼭 함께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4340님 글라라 자매님,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좋은데요. 늘 애청하고 있어요, 수녀님 하셨어요. 그러게요. 뭐 우리가 뭐 신자라고 해서 하늘에 붕 떠서 사는 거 아니고 똑같이 살면서 뭐 희노애락 다 겪고 마음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수녀님 말씀이 수녀님 기도할 때 어떻게 왜 이렇게 거룩해 보여?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확 이렇게 갈라가지고 보면 다 도망갈 걸 그런 말을 하는 수녀님이 있었어요. 근데 맞잖아요. 아유 그러니 뭐 겉으로 보는 거 다르고 우리가 또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표현도 못하고 꿍꿍꿍꿍거리면서 살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그런 대로를 나를 받아주시니 참 고맙죠. 고미경 스텔라님, 네 글라라 자매님의 예, 기도 들으면서 저도 뜨끔했네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책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 주님께 맡기고 사랑의 길을 같이 걸어요. 아멘 하셨어요. 와, 그런 마음 주님께 맡기고 그래요. 마음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길을 가는 건 뭐 남이 좀 미워 보이더라도 어느 때는 또 이뻐 보일 때도 있잖아요. 또 잘하는 것도 보일 때가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잘하다가도 또 좀 못하면 나보다 못하네. 뭐 그러면서 내가 또 위안도 받고요.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킹교벨님, 네. 아멘. 글라라 자매님, 기도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예, 제 마음 들킨 듯 했어요. 늘 성찰거리도 하지요. 예, 이참에 넓은 마음 가지려고 함께 노력해봐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뜨끔했다는 말은 참 튕겨빌린 마음이 순수하시네요. 뭐 그렇구나. 라디오에서 이런 말도 하는구나 하고 그냥 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순수하니까 또 받아들이고 또 문자도 보내시면서 마음을 표현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듯이요. 내 마음이 안 편할 땐 더 그런 듯 한데요. 내가 힘들지 않고 편할 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힘들 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시네요. 네.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다만 침묵할 뿐입니다. 이 말이 진짜네요. 있는데 아닌 척하고 나가 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은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네요. 네. 2037님, 이금정 클라라 자매님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신데도 솔직한 고백이 정말 아름답네요. 완전한 인간은 없잖아요. 불완전함 속에서 조금씩 퍼즐을 맞추어가는 거니까요.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금정 클라라 자매님이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여기저기서 축하의 말이 들려오면 더욱 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주님, 내 이금장 클라라 자매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갈등과 뭐 힘든 순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도 청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잘 넘어갈 수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은청을 청해봅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기도. 나의 주 하느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 앞에 놓인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끝나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을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 열망을 지니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끄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듯 느껴질 때에도,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국어 내 파도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1053이나 가족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좀 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9006님, 네. 매일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생방송하는 매체는 라디오뿐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녀님 하셨어요. 야, 이렇게 정성 다한다고 하시니 정말 정성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참 고퀄리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티나님, 네, 부산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선선해요. 걷기 운동하며 듣습니다. 멀리는 못 가고 아파트 근처만 걸어요. 오늘 주사 맞고 왔더니 기운이 너무 없어서 겨우 들어옵니다. 주님 고쳐주시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꼭 나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 방송 누구에게 보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노래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 하는 건 버튼 눌러서 녹음은 되지만 그건 개인 그 기기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아셨죠?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축구 경기와 하느님의 응원석. 축구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공 하나를 두고 22명이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울고 웃고 환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어떤 날은 멋진 골을 넣은 것처럼 일이 술술 풀립니다. 칭찬도 받고 성과도 얻고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골대만 맞추고 나와버립니다.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음을 다 했지만 오히려 상처만 남기도 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앞서가는지 바라보며 점수를 셉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골대보다 마음을 보시고 기록보다 사랑을 보시며 승리보다 충실함을 보십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났는지, 동료를 위해 공을 내어줬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승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눈물이 훗날 누군가의 위로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의 트로피보다 끝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용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자의 경기장에서 뛰셨죠. 신앙인은 세상에서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시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뛰어준 우리 오솔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셨으니 꼴이 나셨네요. 이 아름다운 경기를 한 거죠. 그러니 오늘 밤은 마음을 돌아보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예, 끝곡으로 제일 레빗이 부르는 선잠 남겨드릴게요. 예, 저는 성바오로 딸수대 전현금 새신려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6년 전쯤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있는 대피소에 갇혔습니다. 겨우 15평 되는 크기에 갖고 있는 식량이라곤 10명이 이틀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3명의 광부 모두가 69일 만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 가졌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서 버틸 수 있을까? 모두가 살 수는 없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먹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고프고, 자기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두렵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서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서로 믿고 격려하며 지냈기에 33명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15병 남짓한 광산 대피소와 같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고통과 두려움,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만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좁고 그 길은 험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임을 명심합시다.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보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만년필이요. 왜 만년필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만년필은 만년을 쓸 수 있는 펜이라 만년필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이 펜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오래오래 쓰고 싶은데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생각해낸 것이 만넨히스, 만년펜이라고 합니다. 이 만년펜을 쓸 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래 방치해두지 않기. 너무 오래 안 쓰고 방치해두면 만년필 잉크가 마르면서 펜 초간에서 굳어버려서 잉크의 흐름이 막힐 수도 있대요. 그 다음은 압력 주지 않기. 만년필은요, 힘으로 쓰는 펜이 아니라 잉크가 흐르는 펜이라서 볼펜처럼 꾹 눌렀다가는 오히려 펜촉이 손상될 수가 있다네요. 그런데 이거요, 우리 사이가 만년이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서로 너무 방치해 두지 않기, 그리고 압력 주지 않기. 우리도 편안한 사이로 만년을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한우로 0 플러스 0 듣고 왔습니다. 영화 중경상님에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겠다 이런 대사도 나왔었는데요. 만년, 오래오래란 뜻이지 않아요? 너무 좋죠? 우리도 이 만년쯤 천년만년 함께하자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함께하길 바라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이 떠오를 수도 있어. 네가 그러니까 만년 대리지,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만년 꼴찌지, 이런 말 말고 우리는 천년만년 함께 해야지 이런 말로 서로 마음을 표현합시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저희 코너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코너, 대구 소식 퀴즈로 전합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 전해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고요. 어떤 키워드들이 나는 좀 관심이 가더라 하는 것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CPBC 빵 통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0: 오늘 비가 오나 싶을 정도로 약간 흐린 날씨이다 보니까 시원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날씨가 오늘은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노크아빠 승류님께서 신청곡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해요. 바람이 분다. 지난 토요일 비가 오고 난 뒤라 날씨가 여름 날씨가 아닌 늦더위 날씨인 것 같아서 신청곡 남겨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오늘 진짜 바람 시원하다. 여름이 안 오려나. 그런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890님도 퇴근하고 밖을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점심때라도 산책이라도 했어야 했어요. 차 트렁크 캠핑용품이 가득한데 캠핑 의자라도 꺼내 날씨를 즐겼어야 했어요. 해 떨어지기 전 잠시 일탈하고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 해가 또 늦게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트렁크에 있는 캠핑 의자 꺼내시고요. 제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려드릴게요.

대뜸 퀴즈. 오늘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는요, 경북 경산 소식입니다. 2026 경산 카페 축제가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경산 지역 카페 20곳의 참여로 열립니다. 남천 둠치와 참여 카페 20개소에서 스페셜티 커피와 특산물, 신비복숭아를 활용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주 정도만 나오는 이 신비복숭아로 만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향긋하고 달콤한 메뉴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커피와 더불어 땡땡땡 먹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는데요. 양식에서 식사 끝에 나오는 과자나 과일 등을 세 글자 이것이라고 하는데, 식후에 먹는 달달한 간식은 다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커피와 이것이 있는 시간,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디저트, 2번 다이어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커피와 디저트일까요? 커피와 다이어트일까요? 둘 다 이렇게 착 어울리는 느낌인데, 우리가 밥 먹고 식후에 먹는 달달한 간식을 이르는 말, 1번 디저트, 2번 다이어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의 최애, 좋아하는 이것 제목으로 나와 있는 노래를 힌트송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거 지금 들려드릴 이 곡의 제목이 저의 최애 이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거 좋아하시는지, 나 최근에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하시는 이것들도 좀 소개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철과 최유리가 함께 부른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올게요.

김성철, 최유리가 함께한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땡땡땡. 밥 먹고 우리가 즐겨 먹게 되는 이것. 다 같이 점심 먹고요. 우리 커피랑 땡땡땡 먹으러 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종류인 저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케이크도 있고 쿠키류도 있고 빵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약과나 한과, 한식, 떡 이런 것도 다 이것에 들어가죠. 신비복숭아도 이것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신비복숭아를 활용한 이것들도 많더라고요. 그 그릭요거트를 활용해서 만든 이것도 있고 신비복숭아 사이에 그릭요거트를 발라서 그리고 신비복숭아를 잘라서 올리브유를 넣고 후추를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좋아하시나요? 근데 열의 아홉은 이거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분 있으시면 문자 한 번만 보내봐 주세요. 저는 태생적으로다가 원래부터 나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류는 잘 안 먹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이유가 있다. 뭐 내 입맛에는 별로더라. 이런 거가 있으시면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 대신 이거를 거의 뭐 주식으로 먹는다 하는 분도 제가 SNS에서 봤고 돈을 여기에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디저트, 2번 다이어트입니다. 밥 먹고 나서 우리가 디저트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 다이어트 하러 가자 이렇게 할까요? 뭐 다 말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디저트, 2번 다이어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오늘의 정답인 이것과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힌트송도 나가야겠죠. 이번 힌트송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것 종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취향이 통했다 하시면 또 문자로 또 알려주세요. 비비가 부르는 밤양갱 듣고 올게요.

비비 밤양갱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디저트였습니다. 디저트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달달한 류의 그런 간식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리는 2026 경산 카페 축제에 가면요. 경산 지역 카페 20곳의 색다른 커피 맛과 또 특산물인 신비복숭아를 활용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입이 더 즐거워지는 그런 주말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산 카페 축제에 방문해 보시고요. 오늘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9485님, 찬미예수님 1번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3734님은 저희 언니는 안 좋아해요. 태생적으로 단맛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도 예전에는 단맛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맛 먹고 나면 입에 남는 텁텁함이 싫어서 단맛을 싫어했는데 입맛이 변하더라고요. 요즘 없어서 못 먹어요. 자꾸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좋죠?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달달한 거 하나 먹고 싶고 과자 이렇게 짭짤한 거 하나 먹었다가 그 다음엔 또 달콤한 맛이 나는 케이크가 먹고 싶고 이래서 이게 자꾸 먹을수록 이 맛이 땡기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이게 입맛이 아니면 좋겠어요. 저도. 부러운데요. 3734님의 언니. 그리고 우리 5558님은 저는 떡을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떡도 좋죠. 어떤 떡 좋아하세요? 저 이것도 또 입맛이 변했는데 저는 옛날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은 떡 그런 거 있잖아요. 절편 그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에 꿀이 들어간 꿀송편 이런 게 좋더라고요. 단 게 좋아졌나 봐요. 왜 그럴까?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 쓰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단 게 좋아진 걸까요? 뭘까요? 떡 먹고 싶다. 558님이 이야기하니까. 4238님은 1번 디저트. 제가 2번 정답인 다이어트를 한 지 3일째인데 1, 2번을 지금 다 하고 계시군요. 식사 후 디저트로 항상 조그만 과자 먹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네 번 써주셨어요. 이렇게 너무 괴로운 요즘입니다. 내가 알아 이 마음. 4238님 이게 항상 뭔가 밥 먹고 나면은 그 달달하고 짭짤한 거 땡기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과자 맨날 먹다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살로 가더라고요. 요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좀 줄이려고 노력해서 꽤 줄였거든요. 그래서 막 맨날 생각이 나지 않고 간헐적으로 생각이 나게끔 몸이 또 변하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3일째니까 오늘이 그 우리 많이 하는 작심 3일째인 거잖아요. 또 내일부터 다시 1일째 하세요. 3일씩 반복하면 되니까. 7655님이 디저트 저는 커피와 티라미수 제일 좋아해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요. 커피랑 티라미수 궁합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죠? 그리고 우리 7890님 정답 디저트 요즘 망고빙수가 너무 많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 망고빙수. 생망고가 지금 나왔나요? 생망고 빙수가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싼데 먹다 보니까 아, 왜 비싼지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맛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망고 빙수 하는 집에 가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 손수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문이 밀리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옆에 망고 잔해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아 비쌀만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166님도 대뜸 퀴즈 디저트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5558님이 아까 떡을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저는 맛있겠습니다. 달달한 디저트 하고 또 보내주셨네요. 8452님 대뜸 1번 디저트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싫어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은 너무 단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입맛이 또 한 번 변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한과 중에서도 좀 덜 달고 약과 중에서도 좀 덜 달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떡도 덜 단 떡들 있거든요. 그런 거 사다 드리면 좋아하시던데요. 8452님 대뜸 1번 디저트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디저트 이야기하니까 또 배고프네요. 558님은 찰떡 좋아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1166님은 가래떡도 맛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가래떡 맛있죠.
그게 이제 갓 뽑은 가래떡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가래떡 같은 거 사서 드시면 너무 좋고, 꿀을 또 찍어 먹으면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입맛에도 찰떡입니다. 7890님이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까 저 잠깐 일탈하고 들어가야겠어요 해주셨잖아요. 사진 전송이 되는 건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초록초록한 잔디에 저 멀리 나무와 산이 보이는 그런 어떤, 어디예요 여기? 유원지 같은 데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신가 봐요. 근데 의자도요, 그냥 의자 아니고 그 에어 소파 아세요? 공기 주입해서 이렇게 침대처럼 되어 있는, 누울 수 있는 에어 소파 같은 거를 탁 펼치셨네요. 힐링하러 간다더니 진짜 이거 힐링이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정답 저희 디저트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은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의 플러스, 플러스 핫 키워드.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핫할까요?

놓쳐서는 안 될 핫 키워드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인데요. 이번 주에는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 코스피 시가총액 1위 SK하이닉스가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서 코스피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오후 12시 51분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은 2084조 6544억 원으로 같은 시각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4561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1999년 7월 처음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른 삼성전자는 약 25년 7개월 만에 자리를 내어주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정으로 다시 삼성전자가 1위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 최근 반도체 기업을 둘러싸고 관심 집중인데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강세장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거품인 것인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키워드, 교사의 무력감. 최근 교육계 현실을 담은 드라마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 현실 속에서도 교권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중학교 교사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 2명 중 1명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내놨습니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압박을 느낀다라는 초등응답도 53.4%였는데요. 예전에도 교사와 학부모 사이는 어렵다고들 말했지만 그때는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를 어려워했지 않나요? 지금은 좀 어려움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풋고추 토마토값 급등! 한 경제신문에서 내놓은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매시장 가격 기준으로 풋고추 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지난주보다 32.7%나 가격이 급등했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출하량의 차이가 생겨서라는 분석입니다. 또 토마토도 일주일 새 32.6%, 양배추는요 지난주보다 28.7% 급등했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가장 큰 작물은 오이, 전주보다 가격이 52.6%, 그리고 파프리카는 25.7% 하락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월드컵 예선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A조 예선,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6월 25일은 우리나라에겐 평생 아픈 날로 기억되는 6.25 전쟁일이기도 한데요. 이날에 우리 국가대표팀의 멋진 승리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키워드들 중에 어떤 소식이 귀에 쏙 하고 꽂히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또 살림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 이야기가 관심이 가는데요. 뭔가 이 농산물 가격도 주가를 닮아가는 건가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0, 30%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가격, 아, 장 볼 때 조금 더 가격을 꼼꼼하게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키워드 전해드리면서 저도 했고요. 호박은 가격이 내렸대요. 25.3% 하락했다고 하고 상추도 그 전주보다 19.7%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주보다 가격이 하락한 게 오이, 파프리카, 호박, 상추 요런 거. 요런 거 위주로 이번 주는 좀 장을 추가로 보셔서 식탁을 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재료들로는 어떤 음식 해먹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것도 좀 나눠주시고요. 나는 오늘 키워드들 중에 이 소식이 정말 관심이 갔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샵 093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엄정화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2874님께서 저 매일 아침에 토마토 갈아 먹는데 이제 부담돼서 못 먹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 그러니까요. 저도 그 토마토, 저는 방울토마토랑 그 그릭 요거트 이렇게 해서 아침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견과류 좀 넣고 이제 꿀을 또 조금 달달한 걸 놓칠 수가 없네. 꿀을 또 조금 뿌려서 그 대신 이제 그 그릭 요거트를 무가당으로 먹는데 뭐큰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먹는데 토마토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좀 저도 훅 부담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이랑 그 상추, 파프리카, 호박이 좀 저렴해졌다. 20% 정도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좀 장을 보셔서 일주일 식단을 잘 꾸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상추는 뭐 우리 고기 사서

맛있겠다, 그죠? 오늘 흐린 날씨에 고기 지글지글 괜찮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상추쌈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저는 오이 여름 되면은 자주 활용하는데, 오이를 아주 얇게 이렇게 채 썰어서요. 채칼도 요즘 있잖아요. 그렇게 채 썰어서 소금에 절여놓으면 물기가 쫙 빠져요. 그 물기를 쪽 하고 빼서 참치 있죠? 참치랑 섞어서 놔두면,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래도 3일 이상 가더라고요. 그렇게 소금에 절여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식빵에도 넣어 먹고, 그 샌드위치. 아니면은 주먹밥으로 활용해도 좋고, 진짜 정 시간 없는데 아이 밥 먹여야 된다 그러면 밥에다가 김 싸서, 조미김 싸서 그 위에 요거 참치랑 오이 섞어 놓은 거 얹어서 먹으면은 뚝딱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이가 또 저렴해졌으니까 이럴 때 오이 잔뜩 싸서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박은 또뭐 호박전에도 되고, 호박으로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할수 있으니까. 우리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된 식재료들은 살짝 이번 주는 멀리하고 이번 주에는 이런 재료들로 알뜰한 밥상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518님께서 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넌 잘할 수 있다라고 늘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한마디가 진짜 기억에 오래도록 남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5518님처럼 긍정적으로 힘이 되는 말이 힘으로 남는 사람도 있고 오래 남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상처받는 말, 선생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상처받는 말을 하셨을 때 그게 좀 평생의 트라우마처럼 남는 친구들도 저는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5518님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신 거겠죠? 저는 이 요즘 이 인기 많은 이 하키오드에서 말씀드린 그 드라마 저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교육계 문제를 짚은 그런 내용인데 학교에서 볼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응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느낌인데 현실에서도 못지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까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 교육 현장의 상처와 갈등이 깊어질수록 필요한 건 처벌이나 응징이나 눈눈이이보다는 이해와 책임, 그리고 서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상처받고, 또 학부모님들은 불안하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잖아요. 또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자라니까요.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모습, 또 대화하는 모습,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2527님께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날은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6.25 날 경기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날, 우리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자. 힘내라 대한민국, 일어나서 더 전진하라 대한민국, 아자 화이팅, 이렇게 힘찬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 월드컵 예선 경기 키워드에 문자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너무 멋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일어나서 더 전진하라 대한민국, 아자 화이팅, 위상을 떨쳐라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을 꽉꽉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경기잖아요. 이 경기들이 다 평일 오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업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이게 뭐 지금 잘 되고 있나? 막 이렇게 몰래 몰래 좀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선수들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키워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키워드들 가지고 올 테니까요. 다음 주도 핫키워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올여름 무려 한 달 동안 비가 온다고요? SNS를 중심으로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일 비 그림이 있는 장마 달력과 올여름 한 달 동안 내내 비가 온다 라는 글이 퍼져나갔는데요. 40일, 40밤 동안 비가 내리는 노아의 방주 때도 아니고, 와, 이번 장마는 무슨 한 달 동안 비가 내리냐 했더니 역시가 믿지 못할 정보였습니다. 조회수 431만 회, 올여름 휴가를 취소해야 하나 댓글 반응이 이어진 이 글에 대해서 기상청이요,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조작된 허위 정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게시글 하단을 잘 살펴보면 장마 대비 필수 아이템 추천, 폭우 품절 대란템 같은 문구와 함께 공동구매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어서 광고를 위해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될 법하지만 믿지 못하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의해야겠죠? 무턱대고 믿기는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전 오늘의 비타민 말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오늘도 전 당신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믿고, 당신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날 것도 믿습니다. 내일도 놀러 오실 거죠, 여러분? 내일도? 우리 7890님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운동했네요. 고장났어요? 그 걸어서 올라가셨구나. 몇 층에 사시나요? 디저트가 아니라 다이어트였어. 라고 하시면서. 이게 또 건강에 좋대요. 그 계단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그 기대 수명 늘어나는 그 외에 문구도 있잖아요. 잘하셨어요, 7890님. 그러시면서 신청곡 엘리베이터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7890님의 엘리베이터 박진영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도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주식 불장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 1,477만 명 중 1천만 원 미만 주식 보유 투자자가 전체 60%였고 100만 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30%였습니다. 반면 5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투자자의 전체 투자액 중 자산 비중은 2021년 말 54.9%에서 지난해 말 59.7%로 늘었습니다. 주식 투자의 과실은 50대 이상 자산가들이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60대 이상 주식 자산은 2021년 말 170조 원에서 지난해 말 265조 원이 됐습니다. 반면 20대 주식 보유액은 같은 기간 17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년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 월세도 1년 전보다 10.67% 올라 월세 156만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국가데이터처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세에서 29세 미만 청년 취업자 수는 25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체감 실업을 반영한 확장 청년 실업률은 16.6%입니다. 6명 중 1명의 청년이 본의 아니게 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와중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가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글을 올렸습니다. 청년 고용, 물가, 부동산,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합니다. 검찰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당에는 없는 걸까요? 나라가 망해도 검찰개혁인가요? 정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양극화 해소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유능함을 보여주십시오. 6월 23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며 실시간 라이브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목소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나누고픈 의견, 응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늘부터 오늘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똥 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7: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106일을 끌어온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단 한 장 반짜리 양해각서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휴전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후폭풍이 매섭습니다. 미국에선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탄식이, 철저히 패신당한 이스라엘에선 배신이라는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반면 이란은 조용히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데요.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경 없는 문희정에서는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중동에 얽히고 설킨 청구서를 완벽하게 해독해줄 최고의 라인업을 꾸려봤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0: 예. 아이디 체리조아님이 오늘도 천국 가는 길이 많이 막혀 직행버스 타고 시사천국으로 왔어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들 천국으로 오시길 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농담을 뭐 좀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제 삼김천국이거든요, 코너 이름이.
1: 네.
0: 화요일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공식 명칭은 국경 없는 문희정인데 서강시대로 바꿔야 되겠다. 예, 서강대 교수 두 분과 서강대 출신 한 분. 왜 서강대는 네. 국제 문제에 이렇게 정통한 건가요?
2: 미련 들어오겠습니다. 미련.
0: 아니 그냥 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3: 아마 예수의 네. 힘인 것 같아요.
0: 아, 예수의 힘인가요?
3: 예수가 네. 국제화된 네. 수도이니까.
0: 아,
1: 맞아요.
0: 그렇군요.
1: 저희 초창기부터 학교가 설립될 당시부터 저희는 열린 교육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예. 홍보회장이 되면 안 되는 건데.
3: 아, 뭐 홍보회장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교적인 편견이 없는 학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또 저희가 또 가톨릭 평화 방송이다 보니까 네. 또 찰떡 궁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시간 한 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가 너무 국내 정치만 많이 다루면은 좀 이게 국제 정세에 따라가는데 좀 뒤처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좀 진짜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 양해각서 한 장 반짜리 양해각서로 일단 휴전은 됐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일 외교 참사 뭐 이런 표현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먼저 문희정 평론가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1: 네, 자 전쟁이 사실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전쟁 시작하면은 무조건 이란이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미국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 현상이 딱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초창기부터 가만히 보시면 이란은 계속해서 이란의 요구사항 14개 항을 우리가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측에서는 이거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양해각서 내용을 딱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 이란이 얘기해왔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담겼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거하겠다.
0: 네.
1: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란의 대리 세력들. 그 이란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양해각서 속에 이 내용은 다 없습니다. 오로지 이 내용 속에는 이란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이란은 그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의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의 키를 얻었다라고 예. 저는 금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예. 물론 내용 속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60일 동안만 받지 않고 그 이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이 관리 체계를 우리가 의논하겠다, 논의하겠다라는 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란 측에서는 우리 동결 자산 내놔, 해제해줘. 요 부분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제재 다 풀어줘. 이 부분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우리가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란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미국의 CBS 뉴스와 유고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이 됐다고 말한 응답자는 22%, 37%는 이란에 유리했다, 그리고 41%는 양측에 비슷하게 유리했다, 뭐 이렇게 봤고, 응답자의 78%는 지금 당장 뭐가 됐든,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당장 전쟁을 끝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22%만이 이란이 더 많이 양보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인의 또 69%는 이번 충돌이 투입한 비용에 비해 가치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57%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뭐 응답했으면은 여론은 완전히 그러니까 뭐 냉담하다 못해 그냥 처참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환 교수님?
2: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미국이 양보를 많이 했다. 점잖게 얘기해서 이제 양보를 많이 했다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거 밀린 거 아니냐. 뭐 유난히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휴전이 급한 트럼프가 내주고 다 내주고 그냥 빨리 MOU를 서둘러서 체결한 거 아니냐.
0: 예.
2: 그렇게 보는 게 제일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저는 트럼프가 이제 현실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현실감을 이제 인지한 것 같습니다.
0: 아, 전쟁 개시할 때는 네. 현실 감각이 없다가 없었죠. 이제는 생겼군요.
2: 네, SF 판타지에 이제 빠져 있었죠. 전쟁 시작하면 그냥 뭐 주의부 없애고 40명 없애고 이러면 2주 내에 거의 뭐 정권 교체, 정권 붕괴되고 이란 정권을 친 미 정권, 그다음에 핵협상도 자기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만들어서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판타지를 꿨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하면 이란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이란이 계속 버텼잖아요.
0: 예.
2: 그리고 추가적인 공격을 더 해도 더 이상 이란은 전술적인 면에서는 약간 양보를 할 수 있지만 큰 부분 핵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동결자산 부분에서 이란이 양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현실론으로 복귀해서 MOU를 빨리 체결하는 게 낫겠다고 급선회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최악의 선택과 아주 나쁜 선택 중에 그나마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다.
0: 예.
2: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놓여진 선택지는 좋은 선택지는 없었어요. 왜? 이미 다 잃을 걸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았기 때문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핵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푼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 박현도 교수님께는 지금 협상이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죠. 60일간 협상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협상.
3: 저는 사실 이 60일 협상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예.
3: 60일 동안 문제 해결 못하고 그 조항에 보면은 양측이 협의하면은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연장할 거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핵협상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데 어제 18시간 동안 해온 거를 보면은 야 이거 잘하면 60일 안에도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급합니다, 미국이.
0: 미국 급하고.
3: 예, 그리고 예. 우리 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예, 더 안 가기 잘했다.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0: 예.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감을 찾았다라는 게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악효과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너무 쉽게 하니까 이란도 쉽게 했다고 생각했고 거기다가 네타냐후 총리가 또 뭐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악마의 속삭임.
3: 예, 그 쑥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 네타냐후 난 속았네 이거죠 지금.
0: 예, 예.
3: 그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0: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네. 지금 진짜 네타냐후하고 관계가 최악이더라고요.
3: 네, 버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최악이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정도로 해도 빨리 끝내는 게 낫다. 더 좋았으면 이건 사실 전쟁 안 하고 이거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0: 그렇군요.
3: 예, 그러면 훨씬 더 좋았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잘 끝내고 이왕이면 시작한 거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60일 안에. 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끌면은 시간이 끌수록 이 협상도 끌수록 미국한테 불리합니다.
0: 예.
3: 예, 그러니까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란이 얼만큼 따라주느냐가 문제죠.
0: 그럼 18시간 어제 그 협상을 보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3: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맨 처음 대통령이 막 협박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협상단이 들어가는 걸 다 없애버리니까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협상단 나라 못 자기 나라 못 들어가게.
0: 예.
3: 그러니까 이란에서 발끈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협박 상태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 그래서 호텔로 퇴진을 했어요. 퇴진한 상태에서 이제 갈리바프 얘기입니다. 두 번이나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카타르

0: 가까웠다라고 파키스탄 와서 했을 때도 모른 채 했고, 두 번째 왔었을 때 그러면 예. 내가 우리가 협상은 하겠는데 대면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간접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간접 협상을 하면서
1: 말 전해주면 저쪽에서 네, 말 전해주고 네. 왔다 갔다. 네. 아 너무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0: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는 예. 네. 근데 아마 그 방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오만에서 협상할 때는 오만 대표단이 하루에 2만 보를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방 왔다 갔다 하느라고.
1: 예.
0: 예. 그런데 내용들이 보니까 아락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동결도 일부 풀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그날 단 한 가지 전쟁 조건 전쟁을 휴전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레바논의 휴전인데
1: 예.
0: 양 국가 즉 협상을 하는 두 국가가 열심히 뛴 덕분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 됐다 하면서 앞으로도 레바논에서 문제가 없다면 계속 협상을 이어간다 할 정도로 이란 쪽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협상이 됐어요. 그렇게 그렇군요. 된다는 건 좀 좋은 신호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협상 테이블에 그런데 트럼프 사위 쿠슈너가 앉았다고 그러고 부동산 업자 출신 특사
2: 위트코프.
1: 예, 위트코프.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정상노관님.
2: 이 두 분은요. 예. 이 협상장에만 앉은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1: 예.
2: 푸틴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 전쟁 시작 전에 사실은 이란과 핵 협상 중이었거든요.
1: 예.
2: 그때 대표단이 요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이란 측이 정말 획기적으로 양보까지 했어요. 니들 우리 석유 산업에 들어오고 싶지 미국 기업들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그것까지 다 양보하겠다란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거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뒤집어 엎으면서 이란한테 내줄 거 다 내주면서 그 정도를 지금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예.
2: 이게요. 사실은 외교의 장은 굉장히 전략가와 전략가가 앉아가지고 국익을 두고 싸우는 전쟁터잖아요.
1: 그렇죠.
2: 말로 싸우는 전쟁터잖아요.
1: 예.
2: 근데 여기에 말 그대로 한 사람은 부동산 사업가. 한 사람... 아, 둘 다 사업가네요.
1: 둘 다 사업가죠.
2: 네, 그러네요.
1: 사업가긴
2: 네.
1: 하죠. 예.
2: 그리고 한 사람은 그래도 특사라는 명칭이라도 붙어있죠. 사위는 공식 직함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노련한 아락치 외무장관을 상대를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지금 이 협상은 지금 벤스 부통령이 사실상 좀 책임을 다 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벤스 부통령이 지금 입지가 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협상 때문에요?
1: 예.
3: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벤스 부통령은 이게 이제 잘 돼야만 자기가 대권 욕심이 있잖아요.
1: 차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예, 지금 벤스 부통령은.
3: 예, 그래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는 소파 소굿인데 이제 결과를 봐야겠죠. 결과를 봐야 될 거죠. 트럼프 대통령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벤스 탓이다.
1: 예.
3: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어쨌지 전체적 그림 보시면 백악관에서 벤스 부통령은 계속해서 협상파였어요. 루비오가 상당히 강경파였잖아요. 그렇기
1: 예.
3: 때문에 자기가 이 협상을 잘하면 어쨌든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3: 네.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 그 현지의 국내 정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쪽을 맡았는데 여기는 성과를 냈다라고 보고 있고 벤스는 지금 되게 유력한 차기 주자였는데 지금 이란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차기가 불투명해졌다.
2: 벤스 부통령이 사실은 전면에 나서게 된 게 이란 측에서 트럼프 못 믿겠다. 벤스 나와라. 라고 협상 대상자로 벤스를
3: 했었죠?
2: 지목을 했었습니다.
1: 예.
2: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본인의 생일 오후 5시 29분에 SNS로 우리 이란과 합의했어 라고 올렸잖아요.
1: 예.
2: 그러면서 서명식 19일에 스위스에서 있을 거야. 거기 벤스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중요한 사진을 벤스가 찍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G7 정상회의 그것도 마크롱 대통령하고 아니
3: 그
2: 만찬장에서 네. 사인하는 퍼포먼스 하면서 내가 사인했어. 그래서 공식 서명식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공을 벤스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화려한 거는 본인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골치 아픈 부분. 자, 어쨌든 너 이제 대표니까 네가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와라고 해서 덧붙인 사람들은 또 트럼프의 신복 두 명이잖아요.
1: 예.
2: 위트코프 특사하고 쿠슈너 사위. 이 두 사람은 또 벤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1: 그렇네요.
2: 네. 네. 그래서 뭐 그 상황에서 네가 잘 만들어 보든지 예, 이 상황인 거죠.
1: 어쨌든 협상이 결렬되면은 벤스 부통령은 또 정치적 타격을 입을 테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핵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미국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복귀에 동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여기는 너무 어려운 게 말이 달라요. 맨날 좀 말 좀 맞추고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말이 다르니까.
0: 그 이란 말이 맞다면 예. 이란 말이 맞다면 그거는 이란에서 한 얘기 아닐 겁니다. 그거 아마도 그 중계 측에서 이란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IAEA를 이란이 되게 싫어해요. 이란은 핵사찰을 잘 받고 있는데 이제 2025년 6월 전쟁 있잖아요. 그때 12일 전쟁도 IAEA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어떤 생각하냐면 IAEA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파이라고 생각해요. IAEA만 정보만 가면 이란 핵과학자들이 암살당하고 이란의 핵시설이 다 노출되고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로시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란에서. 그런 싫어하는 상태에서 IAEA를 먼저 얘기할 일은 없고요. 얘기를 이번에 그리고 이란은 뭘 얘기하냐면 핵협상은 핵과 관계된 건 미국이 MOU에서 약속한 거를 다 완전히 지키는 걸로 본 다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핵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런 면에서 미국 쪽에서 약간 그 오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란 말이 맞다면.
2: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15년에 이란 핵합의가 그 체결이 되잖아요.
1: 오바마 정부 때.
2: 네. 오바마 정부 때. 너무 희한한 게 그때부터 이제 IAEA 사찰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이란 내의 핵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테러로 폭살당하고 암살당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네.
3: 그건 다 이스라엘 모사드.
1: 모사드가
3: 한 거죠.
0: 네, 근데 그 정보들이 IAEA를 통해서 많이 나갔다고 보는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사찰을 지금 받겠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0: 네, 이란은 받긴 받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 단계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아, 이란 그렇군요. 쪽에서는 지금 그런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찰은 받기는 받을 텐데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란의 최고 안보위원하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논의가 아닌데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부정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아예 네.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갔거나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랐다라 해서 당혹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이란이 얘기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알겠습니다. 성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핵심 쟁점이 어쨌든 이미 농축해놓은 우라늄을 해외 반출하거나 네. 제3의 지대로 뭐 뺀다. 네, 네, 네. 뭐 미국은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이란이 받아들일 리는 없고 뭐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3: 먼저 사람 40kg 60% 이상 농축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번 MOU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걸로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 희석해서 이제 폐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양보한 거죠. 초기에 이건 무조건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1: 예.
3: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반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뭐 IAEA나 유럽 국가는 된다 그랬는데 이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양보를 한 거고요. 농축에 관해서는 지금 MOU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의 입장을 보시면 미국은 제로 농축이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농축을 아예 뭐 10년이 되든지 15년이 되든지 무조건 제로로 가겠다는 거고 이라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로는 안 된다. 그럼 최소한 뭐 저농축 3.67% 오바마 때 해준 것처럼 이 정도는 유지해줘야 되지 않냐.
1: 그러니까 뭐 의료용으로든 뭐든 써야 되니까 그 그렇죠. 나라에서도. 예. 예, 예. 예.
3: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제시했던 건 컨소시엄 방식이죠. 이란 내에서 말고 그럼 다른 주변 걸프 국가에서 우라늄 농축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줄게. 그러면 이란 영토 내에서는 우라늄 농축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1: 예.
3: 이란이 그걸 거부했죠. 이건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에서 우리 섬이라도 하다못해 호르무즈에 있는 섬에서라도 반드시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를 핵협상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죠.
1: 그렇군요. 그 지금 금융 제재 완화하는 거는 문인영 평론가님 네.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의 반환 자금도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65억 불이 독일에 카타르. 거쳐서 카타르로 갔다고 네. 뭐 그렇죠.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2: 네. 네.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처음에 요구한 게 그거예요. 우리 동결 자산 가운데 이거 MOU 체결되자마자 120억 달러 풀어주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나머지 120억 달러 풀어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0: 거든요. 나, 예. 나오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첫 번째 회의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됐었잖아요.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우위에 서서 협상을 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야, 니들 전쟁 왜 했냐? 핵무기 없앤다며.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아, 핵사찰 받기로 했어라는 얘기를 굳이 저는 끼워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였지만 좀 반발이 있는 농민들을 향해서 아 이거 풀어준 돈으로 미국
2: 농산물,
0: 콩, 그다음에
1: 예,
0: 옥수수,
1: 예,
0: 그다음에 밀까지 다 살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근데 미국산 제품이 품질이 좋아, 그러면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자금을 가지고 미국산 제품을 사야 되는 의무 조항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게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금 그렇죠. 미드웨스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좀 의식해가지고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계속
2: 그렇죠.
1: 자기네들
2: 그렇죠.
1: 미국산 대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미국산 대두의 주요 용처가 이제 돼지 사료인데 무슬림들은 돼지를 안 먹으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현지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 우리가 그런 거 농산물을 팔고 우리는 이란 석유를 수입하기로 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 아, 그렇군요.
3: 혹하죠. 혹한 느낌이 듭니다.
1: 이게 참 어디까지 하여간 트럼프들 이렇게 제가 뭐 많은 외국의 지도자들을 봤는데 이렇게까지 신뢰하기가 힘든 지도자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3: 그래서 이란에 네. 사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1: 예.
3: 둘이 협의해놓고 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떠난 그 전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란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항상 간접 협상을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근데 충분히 전 세계가 이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1: 네. 예. 아, 참 어쨌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이 멈추고 또 하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얘기했는데 60일 동안만 이거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 해협 관리는 전쟁 이전으로 안 돌아간다. 이란 국회의장이 아예 못을 박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되는 건가요?
2: 기본 입장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란 쪽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시면 전쟁 전으로는 안 돌아간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전쟁 전으로 안 돌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지금 이란 쪽 정치인이나 발언들을 보시면 하여튼 전쟁 전으로는 안 돌아간다. 그럼 어찌 보면 이란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선박에 대해서 흑심을 품으면 못 지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1: 예.
2: 그게 오만해로 지나가든 이란으로 지나가든 어쨌든 다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통행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만하고 협의를 또 했다 그러고 그러나 최근 또 오만 쪽에서는 우리 그런 거 협의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만
1: 예.
2: 쪽에서는 그 부분에 계속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이란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통행료를 안 받더라도 어쨌든 페르시아 뭐 해협청 만들었잖아요.
1: 예.
2: 거기를 통해서만 지금 아마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거기다 미리 우리 통과합니다.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통과할 수 있지. 그냥은 이제는 과거처럼 마음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소한 이란 측과 협의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1: 예.
2: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란은 이제 통행료나 서비스로냐 여러 가지 이걸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 뭐 지난 주말에 이제 뭐 한국 소유의 선박 두 척이 뭐 빠져나 한국으로 오는 배는 아니고
2: 네,
1: 뭐
2: 네.
1: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은 항해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교수님?
3: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 MOU 한 다음에 한 1,700만 배럴의 석유가 나왔는데. 1,400만 배럴이 이란 겁니다.
0: 이란 거.
1: 아, 네. 그럼 대부분 이란 것만 무사 통과하고 있고
3: 예,
1: 나머지는 그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네요.
3: 그러니까 왜 안 나오냐면 그 선박사들이 아직
2: 보험
3: 무서워서 네. 못 나가겠다.
0: 네.
3: 확실하게 대기하는지는 못 나가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예. 보험료가 아직 안 내렸잖아요.
1: 예.
0: 네. 그리고 그걸 보증해줄 보험사들도 없고.
2: 없고.
0: 네.
2: 네.
3: 그래서 이란은 지금 말을 좀 바꿨는데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어로 보면 다

0: 답이 나오는데 원래 통행료는 페르시아어 아바레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바레즈가 아니고 이게 하지네란 말을 쓰고 하지네는 서비스 차지입니다.
1: 아 서비스 차지.
0: 네, 네. 서비스 차지.
1: 통행료가 아니라.
0: 통행료가 아니고. 예. 네. 그 입장료가 아니고 입장료나 퇴장료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 우리가 너 갈 때 힘들지? 우리가 안내 좀 해줄게. 돈 좀 줘. 가이드비를 받겠다는 얘기죠.
1: 아 제가 느낌이 이게 네. 좀 너무 쌈말 같은 비교라서 그랬는데 네.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기도가 안내를 해주고 뭔가 돈을 받는
0: 뒷받는
1: 듯한
0: 거, 그런
1: 뒷받는
0: 거죠.
1: 것 같은 네, 그런, 약간 그런 느낌. 느낌. 여기 이 자리 이쪽으로 안전하게 제가 모시겠습니다.
0: 그런데 네, 그 팁을 얼마나 받느냐가 문제죠.
1: 예, 아 그렇군요.
0: 배럴당 1달러씩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아, 근데 또 그게 경제하시는 분들 또 얘기가 계속하는 게 예. 그래봤자 유가에 1리터에 10원 정도 오른다. 그렇게도 나오는 게 낫다.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요금이 아직 공식 책정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네.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0: 아, 그 전에 거기 돈 받는다 그럴 때 1배럴이 1달러였어요.
1: 네, 1배럴이 그냥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
0: 1배럴,
1: 거예요?
0: 아니 1배럴이 159리터입니다.
1: 예.
0: 159리터니까 1배럴에 1달러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0원 정도.
1: 아.
0: 1리터에 10원 정도.
2: 1리터에 그래서 10원. 보통 유조선들이 예. 꽉 채우면 200만
3: 원. 30억이에요.
2: 그래서 30억.
3: 30억이에요.
1: 아.
2: 한 척당
3: 30억.
1: 근데 여기 지나가는 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3: 하루에 그렇죠. 100대가 이상 넘어가죠.
2: 그렇죠.
0: 180대 거의 한 거의 200대입니다. 예. 거의
1: 그러면 하루에 3,000억씩 땡기는 거예요.
3: 이게 왜? 그래서 수출보다 더 낫다니까요.
2: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금광이라고. 네.
3: 그러니까 이걸 네.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2: 근데 이 금액이 그럼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예. 근데 선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얼마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게다가 네. 미국이 엄청나게 이 과정에서 뭐 원유 수출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파나마 운하 지나갈 때 예. 적체되니까 좀 빨리 지나가게 좀 해줘 하면서 웃돈으로 6억 원, 예, 6억 원 주고 막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예. 수수료가 있는데다 얹어서 6억 원을 얹는 정도면은 생각해 보면은 30억 주고 그냥 빨리 나가는 게 이득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3: 그게 이란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말라카나 그렇죠. 다른 전부 다 그럼 돈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MOU 마지막 조항에 보면 이게 안전보장 상임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거기서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1: 아, 그렇군요. 예,
0: 거기서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돈 받으면 너무 많죠.
1: 그러면은 근데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받겠다고 하면은 이란이 작심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 할 수 있는
2: 건 국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죠.
3: 없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외교적으로 그래요? 싸우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2: 그러면 이란이 원하는 건 그건 거예요. 협상 들어와 이거예요.
1: 뭐가 됐든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이거 그러면은 포기하거나 완화할 테니까 다른 대가를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이란은 나오고
0: 그러니까 갈리바프 저기 국회의장이 약간 저희 같은 사람들이 화내는 걸 신경이 쓰였는지 예. 아 우리 국제법 준수한다.
1: 아.
0: 근데 국제법 준수하는데 우리는 통행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1: 예. 그러니까
0: 다 신고하고 나온다는 것부터 일단 불편하잖아요.
1: 예.
0: 그전에는 다녔는데 이제는 신고를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1: 아.
0: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1: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 같은 행동이긴 한데 더 화가 나는 거는 트럼프한테 화가 나네. 이거를 그전에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0: 근데 저걸 때리는 예. 거는요. 뭐 더 지금 이상한 거는 그 일반 상선이야 그런다 치지만 예. 그러면 이란이 그 호르무즈해를 통해서 들어가는 미국 함정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 예. 예.
3: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1: 예.
3: 저는 미국은 통과시켜 주겠죠. 그리고 중국 배는 좀 싸게 해주거나 자기 우방국에 그렇죠. 대해서는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줄 가능성이
2: 그래서
3: 있습니다.
2: 저는 네. 우리가 이란하고 관계 잘 유지해놨잖아요.
1: 예.
2: 네. 그리고 물론 공식적으로 우리 외교부는 절대 이 통행료 낼 수 없다가 맞습니다. 국제사회 그렇죠. 분위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물밑에서 협상 잘해야 된다는 거죠.
1: 이게 참 어려운 외교인 것 같아요.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란의 심기를 거스리지도 않고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비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몇 번 때리고 또 그러면서 또 아랍에미리트에는 무기 팔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외교인데 참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이게 지금 이 MOU가 또 깨질 뻔한 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깨질 뻔했는데 그 언론 보도를 저도 오늘 좀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그 레바논 남부에 그 초토화돼 가지고 가구가 1만 천 채가 파괴가 됐다고 지금
3: 네네.
1: 만 호가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무슨 권한으로 이 리타니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남쪽으로 지금 완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3: 아, 지금은 못 하고 있죠.
1: 지금은 못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3: 중단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리타니 강이 뭐냐면요. 리타니 강이 그 이란 그 레바논 남부 쪽에 흐르는 강인데 이란의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 니네들 리타니 강 이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1: 예.
0: 그 남쪽에 있으면 이스라엘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 로켓을 쏘면 우리로 치면 파주 문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북한에서 날라온 로켓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서울 쪽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 정부도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을 다시 거기 살게 하려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0: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의 2023년 10월 전쟁 이래로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민들이
0: 그렇죠. 이스라엘 주민들은 이게 뭐 하냐 너 지금 네타냐고. 우리가 집을 떠난 지가 2년이 넘어갔는데 왜 우리 집 못 가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라는 거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한테 이제 올라가라는 얘기죠. 안 올라가냐? 그러면 우리 박살 나겠다고 지금 계속 이 리타리가 남부 쪽을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거. 그걸 했던 거죠.
1: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도 민간인들이 사는 데인데 거기에도 그러면 만 명 그러니까 만 호면은 대략적으로 뭐 숫자로 봐도 5만 명 이상이 지금 다 난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이미 그렇죠. 이미 바깥으로 다 도망 저기 이주를 했습니다.
3: 민간 집회 공격하는 이유는 헤즈볼라 거기 들어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자지구도 약간 그런 그렇죠. 비슷한 논리로 지금까지 밀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도하긴 한데 그쪽에서 계속 민간인 지역에 이제 로켓을 쟁겨놓거나 비축해놓거나 그다음에 민간인 지역에서 주택가 근처에서 로켓을 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기 안 들어가 지상군은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1: 그렇군요.
3: 그러니까 들어가서 있는 거고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못 나오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2: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하고 우리 둘이 해결할게. 미국 이스라엘 간의 협상에서 요 문제는 빼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이거 교전 안 멈추면은 이거 휴전 협상 위반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예. 그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은 최근까지 사망자는 4,106명.
3: 네.
1: 그리고 1,577명이 부상.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레바논에서 피난해 난민으로 피난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레바논의 군사 충돌을 다룰 새로운 갈등 완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카타르, 파키스탄, 이란 뭐 이런 데가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빠졌네요 지금. 당사자라서 전쟁 당사자라서 빼버린
3: 안
1: 됐죠. 건가요?
3: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여기 프랑스가 들어갔었거든요.
1: 예.
3: 근데 유럽 국가들이 다 빠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들이 다 들어갔어요. 카타르 들어갔죠. 뭐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이런 국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사실 최악이죠.
1: 멘붕 상태겠네요.
3: 네, 멘붕 상황이고 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란이 한 번도 이 휴전하면서 헤즈볼라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한 적이 없거든요.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이 전쟁 중단 안 되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연계 정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렇게 당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가 가장 뼈 아프다.
1: 그렇군요.
3: 왜냐하면 이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작전을 미국을 통해서 중단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나면.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업자득인 게요. 가자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뭐 헤즈볼라도 이제 하마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헤즈볼라 수장을 두 명이나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헤즈볼라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무장단체처럼 느껴지는데 레바논에 그래도 엄연한 정치 세력이거든요. 정치 세력이고 그 남부 지역에서 사실 그 일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삐삐를 이용하고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폭발 사고 일으켜가지고 헤즈볼라 굉장히
1: 암살이 있었죠.
2: 암살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폭발한 걸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뭐 그냥 조그마한 휴대폰 직원 가게 직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폭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뚝 떼가지고 무슨 딱 어떤 세력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헤즈볼라는 그 지역 내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1: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의 군벌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2: 그리고
1: 있는
2: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에 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레바논이란 나라가 헌법상 권력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종교별로. 예. 그 종교 시아파의 일환으로서 엄연히 권력을 또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테러 조직, 테러 단체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본인들이 엇본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정부하고 둘이 해결할 테니까 우리 빼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예. 우리로 치면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병이 우리 국군보다 더 세요. 헤즈볼라가. 그러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해결한다고 그래서 헤즈볼라가 그래 난 니네 말 따라줄게 안 하죠.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컨트롤을 못하는데요.
2: 예.
0: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아감 연구소 여론조사 17일에서 20일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국민의 92%가 전쟁의 승자는 이란이다. 그리고 네타냐후 성과를 불신한다 72%. 그럼 지금 향후에 네타냐후가 총리직을 실각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10월 말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집권 여당이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의석 120석 중에 한 51석밖에 안 돼요. 61석을 해야 이제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당으로 안 되고 야권에서 한 한 52석 나오고 그다음에 아랍정당이 한 10석이 나와요.
1: 예.
3: 그렇다면 야권에서 아마 아랍정당하고 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리쿠드당 즉 나타냐후 정당은 아랍정당하고 하기 어렵죠. 왜? 구구파들이 예. 많기 때문에 구구파들은 아랍정당하고 하는 것을 반대할 거기 때문에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안 좋아요. 나타냐후 총리 지지하냐, 계속 총리해야 되냐, 그러면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된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된다, 지금 이스라엘 여론이 예. 되게 좀 해석하기가 복잡한 게요.
1: 예.
0: 일단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스라엘 자국민들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공격해야 되고 적대시해야 된다는 게 한 70%가 나와요.
1: 예.
0: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타냐후한테는 못 맡기겠다.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은 난 네타냐후와 달리 평화적으로 하겠다 하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정치인들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과 헤즈볼라를 계속 적대시하겠다라는 사람만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뭐가 됐든 나이간 이 갈등이 그렇게 쉽게 잦아들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네타냐후와 트럼프 관계도 지금 완전 갈라선 게 트럼프가 최근에 SNS에 네타냐후 재선 카드를 트럼프가 쥐고 있다라는 기사를 공유했어.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너 날려버릴 거야.
3: 총리 그만두고 싶냐? 이렇게.
1: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타냐후한테 속아가지고 이 전쟁 시작해서 내가 이 꼴이 됐다라고 좀 화가 난 것 같고 보니까 뭐 이렇게 서로 지금 물고 뜯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한국은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사업 이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 돈 한 푼 미국 정부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죄송합니다. 어디서 삥을 뜯겠다는 건지 그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3: 국가가 가장 많이 하겠죠.
1: 예.
3: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란 내 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그게 난 수익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 국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미국하고 또 전쟁이 나서 이거 우리 투자한 거 돈 다 날리면 어떡하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3: 얼마만큼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냐. 이란이 다시 한번 전쟁이 안 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미국과 이란 보조항을 해줘야 우리도 투자할 수, 우리 한국도 투자할 수 있고 골프 국가도 투자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0: 어차피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중동 산업 들어갈 때 예전처럼 중동에서 100억짜리 공사할 테니까 돈 줄 테니까 하라 해서 100억을 주는 게 아니에요. 100억짜리 공사하면 우리가 100억만큼이 파이낸싱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미리 투자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1: 예.
0: 다만 근데 성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 당연한데 또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미국 공격하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내 한 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 팀을 신설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참여를 할 것 같기는 해요.
2: 그게 참여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1: 예.
2: 트럼프가 콕 찍었잖아요. 한국도 기업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란하고 우리가 그전에는 이란 원유 엄청나게 수입했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란 원유 수입하는 게 좋거든요.
1: 예.
2: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석유 제재가 완화가 되면은 우리 다시 이란하고 그 관계를 터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재건 사업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거란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고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이 제재가 생각만큼 쉽게 그냥 미국이 보장할게 들어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한 제재야 그냥 풀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의회의 법률에 걸려있는 제재들이 있거든요. 그 거기서 미국은 항상 같이 거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잖아요. 예.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까지 다 해결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도 또 이란한테 제재 걸어놓은 거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 말은 너무 좋죠. 그래서 빨리 할 거지 필요하니까 빨리 하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얼마만큼 빨리 풀 수 있느냐 이 난관이 사실은 더 큰 거죠.
0: 아니 뭐 그러니까 2015년에는 똑같은 일입니다. 제이스페어가 돼서 다 된 것 같지만 금융전쟁 안 풀렸어요. 의회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풀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제이스페어에도 빚종은 개살구가 된 거죠.
1: 그렇군요. 사실. 뭐 예전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재건 사업은커녕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해협상이 잘 돼야 3천억 불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지. 예. 해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1: 뭐 그거는 그러면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우리 배는 어떻게 하나? 아직도 22척이 있다라고 하는데.
0: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험 문제 때문에요. 예. 예. 보험이 되고 안전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서운 거죠 서로.
2: 이게 우리 외교부 공식 입장이 그거예요. 이란 측하고 사실 물밑에서 설사 어떤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해운 선사가 결국은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해운 선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말을 믿고 나오기에는 보험료 문제가 가장 걸리는 거죠.
1: 만에 하나 이게 공격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래서 침몰하면은 이거 이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댈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0: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정치인들 함부로 입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예를 들면은 뭐
0: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1: 아무 말도
0: 하지 말아라.
2: 제발요.
0: 제발.
2: 제발.
1: 아, 누가 뭐 무슨 말을 했나요?
0: 아닌가요? 역대 관련. 보면은 우리 역대급 실수들이 주로 집권 여당에서 많이 나와요. 집권 여당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나은데 집권 여당에서 얘기를 하면 여당의 그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이게 밀파만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그냥 당신들 일이나 열심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외교부한테 맡겨두세요.
1: 외교부한테?
0: 네. 예. 맡겨두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제일 불안합니다.
1: 검찰개혁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번외인데 북미 정상회담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트럼프가 뭔가 치적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2: 외교적 성과가 엄청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북한하는 분위기는 좀 어때라고 이제 사실은 그 문제를 물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였던 게 맞고요. 중요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몸값이 달라졌어요.
1: 그러니까요.
2: 고립된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세계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회담을 한다. 라는 성과를 딱 보고 나올 때의 김정은하고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얼마 전에 왜 북한을 왔다 갔어요.
1: 네.
2: 러시아하고는 너무 관계 좋습니다.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복원을 시켜놨거든요. 게다가 러시아로부터
1: 경제도 호황이라고.
2: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평양이 바짝바짝바짝 밤에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1: 그렇군요.
2: 네.
1: 트럼프는 전 세계 스트롱맨의 길을 살려주는데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2: 결과적으로.
1: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스트롱맨들이 다 힘을 쓰고 있는 이런
0: 시사천국에서 상황이... 한번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1: 그럴까요? 저도
0: 둘이 부르세요. 트럼프도 부르고 김정은도 부르고.
1: 저도 이제 통역을 한 명 붙여가지고 이제 헤이 트럼프 하고 싶지만은 비판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없는 문희정 서강시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성혜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박현도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6월 23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고려했던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 꼭 찾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난 너와
4: 같이 마주하...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0: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1: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4: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5: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합물을 주목하라.
6: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5: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7: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8: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10: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과일인 수박이나 멜론은 참 맛있는데 그 두꺼운 껍질 때문에 자르는 과정이 힘들고 불편하죠. 그래도 맛있게 먹겠다는 일념과 함께 겨우겨우 한입 크기의 네모 모양으로 잘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정작 자른 사람은 맛도 제대로 못 봤는데 식구들이 그냥 눈 깜짝할 새 다 먹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 특히 우리 어머님들 맛있는 과일 사셨으면 자르시면서 꼭 먼저 한입 드세요. 여름 과일과 함께 폭염이 오기 전 여름 날씨를 즐기는 일도 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폴킴의 파도 들려드렸습니다. 화요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초여름에 약간 기분 좋은 그런 날씨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신 곳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름 과일 다들 좋아하시죠? 그 여름 과일 중에서도 저는 참 수박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수박이나 멜론 맛은 있는데 참 먹을 땐 좋은데 이게 자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그 자르고 나면 나오는 껍질 먹고 나면 나오는 껍질들도 아 이게 양도 많고 참 귀찮은 쓰레기죠. 커팅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그래서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도 왜 수박 한 통 사서 집에서 쫙 가르면서 자르는 재미도 좀 쏠쏠하긴 한데 그 수박 자를 때 저는 그 잘 익은 수박 쩍 하고 갈라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거 어머님들이 왜 집에서 먹기 좋게 잘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어느새 아이들이나 남편들이 그냥 홀라당 다 먹어버리곤 하잖아요. 그죠? 네, 어머님들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너무 많은 희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런 어머님들의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님들 맛있는 과일들 제철 과일 있으면 너무 가족들한테 다 양보하지 마시고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 기분 좋고 건강해야 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꼭 챙겨 드세요. 먼저 요즘 멜론 중에 노을 멜론이라고 노란색 멜론이 또 화제라고 하네요. 한번 마트에 가서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괜찮으면 한번 저도 맛봐야겠네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치즈의 마들렌 러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 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 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6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고흥 여행을 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이재진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날씨가 다시 맑아졌어요. 바람이 제법 시원한 오늘이었어요. 가브리엘 중디 오늘은 저희 아빠 생신이세요. 함께 축하해 주세요. 아유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박진경님께서 미소천사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 한다고 다 있다는 마트 가서 생일 선물 사들고 집에 갑니다. 여자인 친구 생일 선물 산다고 뾰로롱 요술봉 골라주더라고요. 오늘 다들 요술 같은 하루이셨나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생일 파티하는 거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데 아유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아, 1500님께서 저는 여름에 나오는 과일 살구를 좋아합니다. 정디는 살구 좋아하시는지요? 어우, 아유, 살구 싫어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맛있는 살구는 진짜 정말 입맛 돋구는 게 최고죠. 맛있는 과일 많이 드세요.

6169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어제요 오늘도 놀러왔어요. 제 이름은 수정입니다. 6169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자주 오세요. 신유진님께서 중디 오늘 저 저녁 약속 나가요. 얼마만인가. 짝꿍이 아이들 봐주기로 했어요. 와우, 오랜만에 76퇴신가요?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원없이 보내다 오세요. 자, 오늘도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스텔라장이 피처링한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희경 씨가 피처링한 킹스턴 로디스카의 리오데자네이로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듣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렘, 낯선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잠시 현실을 잊고 쉬고 싶은 마음까지 담고 있는 음악들인데요. 꼭 실제 여행이 아니더라도 마음만은 멀리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곡들이겠죠?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남성 듀오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입니다. 제목부터 왠지 좀 궁금해지죠? 남쪽 바닷끝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작은 섬. 하지만 이 노래 속 섬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섬 뭐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쉼터에 더 가깝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지쳐 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 노래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편안한 리듬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곡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듣고 있으면 서둘러 어딘가를 향해 가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남쪽 끝섬은 현실을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해주라는 노래처럼 들리는데요. 그 짧은 상상만으로도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우크렐레 피크닉의 하와이 가는 길입니다. 이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곡인데요. 실제 하와이 여행 이야기라기보다는 여행을 꿈꾸는 순간의 설렘과 행복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좋고 당장 떠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니까요. 이 노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 작은 여행지를 하나 그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상만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건네주죠. 특히 이 곡이 매력적인 이유는 듣는 사람마다 각자의 하와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실제 여행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추억이 깃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이 어디든 잠시라도 미소를 되찾게 해준다는 사실 아닐까요? 자,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떠나는 상상 함께 해보시죠. 하지와 TJ의 남쪽 끝섬, 우크렐레 피크닉의 하와이 가는 길.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하지와 DJ의 남쪽 끝섬, 우크렐레 피크닉의 하와이 가는 길. 박진경님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곡 나와서 핫했던 것 같은데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누구든 나한테 저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갈 것 같은데 하와이 가본 적이 없는 곳이어서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섬이긴 해요. 장소이긴 해요. 언젠가는 한번 가볼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하와이가 있으실 텐데 언젠가는 꼭 들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진아님께서 밤까지 하려던 일을 몰아쳐해놓고 퇴근하는 길 출첵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얼른 들어가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푹 쉬시길. 9513님께서 요즘 책과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요. 딸 학원 데려다주고 혼자 책 읽으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권이 뚝딱. 두 시간이었는데 참 알차네요. 사춘기 딸과 사이좋게 지내기 힘드네요. 시 필사하면서 마음을 단둘이 하고요. 편안한 음악과 사연들 좋아요. 이선주입니다. 아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예, 모든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님들은 다 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겠죠? 그냥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잘 자라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예, 그런 마음이실 텐데 거기에 공부까지 잘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애쓰시는 만큼 그 마음 그대로 자녀에게 전해줘서 아마 뭘 하든 열심히 열심히 착하게 잘할 겁니다. 사춘기 딸과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잖아요. 우리 9513님 이선주님도 사춘기 때 만만치 않으셨을걸요? 따님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0396님이시네요 샬롬 형중님, 여름하면 시원한 과일만 생각했는데요. 오늘 저녁 장 보는데 햇감자가 나왔네요. 너무 예쁘게 생긴 감자가 저를 불러서 한 상자 덥석 집어왔어요. 쪄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샐러드에서도 먹을 예정이에요. 전 아버지를 닮아서 어릴 적부터 감자를 무척 좋아했어요. 지난 3월에 주님 품으로 떠나신 감자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무척 보고 싶어지는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신청곡은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0396님의 신청곡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야 오늘 저녁 날씨에 찰떡 같은 그런 곡이네요. 너무 좋네 오늘 이 날씨에 들으니까. 네 0396님께서 감자 이제 감자 드실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버지하고 함께 드신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맛있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 보시는 아버님도 아마 훨씬 더 행복하시고 기분 좋으실 겁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 이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은 주소, 성함, 문자로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여행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박진경님께서 감자 요즘 감자 맛있어요. 친정엄마께서 영덕에서 감자 한 박스 보내주셔서 주변 지인들과 노나 먹고 남은 걸로 감자볶음에 감자국에 감자 샐러드에 감자 튀김에 아주 감자 파리 파리. 저도 진짜 감자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는 그 뭐야 감자 튀김 있잖아요. 감자 튀김을 참 좋아했는데 그게 맛은 있지만 건강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븐에 구워 먹는 걸 많이 하거든요. 어우, 충분히 맛있어요. 그렇게도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학원 가는 길에 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와 있다며 연락이 와서 어찌나 놀랬던지 아빠가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우리 딸은 괜찮단 말 듣고 다음 주 기말고사라 학원 가야 된다며 쌩하니 가버리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예, 아이들 이렇게 길 등하굣 길에 이렇게 한눈 팔다가 혹은 그좀 운전을 좀 심하게 하는 잘못한 사람들 차에 가볍게라도 이렇게 툭툭 부딪히는 일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가벼운 거라서 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정인님 따님처럼 어쨌든 아무리 괜찮아도 병원은 꼭 가서 체크는 해봐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면에서 이 정인님 따님은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러네. 뭐든 다 잘하겠네. 자, 변진아님이 노래 한곡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변진아님의 신청곡 같이 들으시죠. K의 웃어요.

0: 네, 변진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K의 웃어요. 이 노래 누가 리메이크해도 지금도 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신청하셨다고. 네, 노래 좋네요 정말. 그리고 변진아님께서 또 우왕 뭔가 상품이 세졌어요 라고. 네, 조금 제가 힘 좀 줬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할까 매일매일 고민하는 쭝디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상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함께 라디오 하다 보면 서로서로 이렇게 위하는 마음에, 저도 어디 가면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 무슨 선물 줄 수 있을까 항상 눈에 불을 켜고 다니거든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냥 라디오 즐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넬의 Deep Inside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1: 난 네 생각에 불사마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6: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7: 안 할래요.
8: 전부 다 그 벌건 출신.
7: 그래.
6: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최근에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면서 주인공 나화진 역할을 맡은 김무열 배우가 큰 사랑 속에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극중에 등장한 김무열 씨의 그 눈을 가릴 듯 앞머리를 내린 헤어스타일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미용실 곳곳에선 김무열 머리처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분명 김무열 스타일로 잘랐는데 왜 난 이상하지? 거울이 잘못된 건가? 이런 고민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남성도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충고를 건넸는데요. 얼굴형과 이마 라인, 모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유명인을 따라하면 오히려 아재 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몇 년 전 사랑받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서준 씨 헤어스타일, 일명 박세로이 머리인데요. 앞머리도 짧고 옆머리는 더 짧은 스타일. 기억나시죠 다들? 한때 20대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이 박세로이 스타일 열풍이 불었지만 이게 바로 대표적인 노안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보통 얼굴이 위아래로 긴 한국인은 짧은 머리를 하면요 광대가 부각되고 뚜껑머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훨씬 젊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니까 가르마 경계가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옆머리를 살짝 남겨서 얼굴 윤곽이 계란형을 이루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무튼 헤어스타일이든 뭐든 나에게 잘 맞는지 알아보고 체크하고 고민하면서 완성해야 오류가 없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명심하자고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드라마 참교육 OST 중에 About의 First and Last였습니다. 드라마 참교육 여러분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이 드라마 참교육이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김무열 배우가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또 누리는 중이죠. 그러면서 김무열 배우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하던데 앞머리를 많이 내려서 그 눈썹 덮을락 말락하는 그런 스타일, 이게 사실 아무에게나 어울리지는 않는 스타일이죠. 네. 잘 따라 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스타일리스트들 분께서도 정말 고객을 위한다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왜, 그리고 진짜 박세로이 머리, 그 박서준 씨 헤어스타일은, 아, 이 머리는 진짜 쉽지 않아요. 박서준 씨의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사실 그 얼굴형 중에서도 박서준 씨의 그 외모니까, 그 잘생김이니까 그 머리가 소화가 되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지, 얼굴형이 비슷해도 또 그 머리 아무나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뚜껑머리 도토리가 되는, 얼굴형이 좀 도톰하신 분들한테는 알밤 느낌도 되겠네요. 네, 뭔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귀여운,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든 나에게, 내 얼굴형에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169님께서 쫑디도 박세로의 머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Never. 절대로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오직 빡빡머리밖에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더 이상 머리에 신경 쓰지 않고, 모자도 안 쓰고 그러고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 하지만 그 머리도 이제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빡빡머리는 또 한번 밀고 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머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머리를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보수적이 돼. 그동안 했던 머리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그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뭐 다양한 머리 스타일도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할아버지 소리 들을 때 그때는 헤어스타일도 좀 다양하게 막 해보고 싶어요. 진짜 괜히 그게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아.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지 궁금하네요. 광고 듣고 바로 모시고 올게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역시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편집장님도 헤어스타일을 쉽게 잘 안 바꾸시죠?
1: 네, 뭐 바꿀 스타일도 별로 없고요. 네.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삭발하는 거, 네. 간혹 이제 뭐 삭발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전 이제 스포츠 머리라고 했죠. 좀 짧은 머리를 한번 밀어볼까도 생각하다가 아 근데 이제 집에서 그렇게 뭐 찬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간혹 이제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하나 있긴 있어요. 지금은 못할 네, 것 같지만.
0: 뭔데요?
1: 금발로 염색을 한번 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0: 와우. 그
1: 근데 이제 금발? 그렇게 하면 머리가 빠지겠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비교적 이제 나이보다 이제 머리가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런데 네. 이제 금발로 염색하면 간단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탈색하고 네. 여러 약품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한번 하면은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네. 안 할게요.
0: 제가
1: 하셨었죠 예전에
0: 금발은 아니고 은발 같은 네. 그런 탈색한 네. 스타일을 탈색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랬나봐 들어있는 김형중 1집
1: 아 그래요 맞아요
0: 앨범 야, 자켓 사진을 머리로. 보면 그 약간 그 은발 쪽이거든요. 제 그 네. 흑역사라고 흑역사. 할 수 있습니다.
1: 왜요? 뭐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0: 네. 아 그 머리야말로 정말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아. 그런 튀는 머리야말로 정말 아무나 하면 안 그렇죠. 되는 네, 큰일 납니다.
1: 그 이제 여성분들은 간혹 하잖아요. 또 뭐 네. 이제 아이돌에서도 많고 근데 남자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네. 해서
0: 그 자켓 사진에 얽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뭐냐면 제가 그 소속사에 들어가서 네. 처음 낸 앨범이었거든요. 그랬나봐 그 김형중 1집이 네네. 근데 이제 그 소속사에 그 배우분들도 좀 아. 계시는 그런 소속사였어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선배님이신데. 여자 선배님이세요.
1: 배우?
0: 네, 네, 여자 배우. 그분이 이제 그 저 앨범 나오고 앨범이 잘 되고 나서 같이 이제 회사 회식을 네. 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배우하고 가수가 이렇게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1: 같은
0: 소속사였어도 그렇죠. 네.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회식 자리를 딱 갔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 멀쩡한데?
1: 그러면 이제 앨범에서만 보고
0: 자켓 이상한... 사진 보고 이게 아. 걱정하셨대요.
1: 근데 뭐
0: 이런 느낌으로 잘 될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아.
1: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인데 자켓 그러니까요. 사진에는 이제 약간 네. 그 약간 탈선된 남자 그런 은색의 머리여서
0: 어쨌든
1: 반항적인
0: 그 머리는 네.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는 아, 그런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어떤 네. 음악들을 들려주실래요?
1: 지난주 곡 소개해드리다가 이제 스잔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스잔 나왔을 때 또 박혜성 씨의 경화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게 이 노래 제목을 이름으로 한 경우가 네. 또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 들어간 우리 노래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 근데 그 이름이 예, 뭐 애칭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인물의 특정 뭐 본명일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이름이 제목인 노래 이렇게 몇 곡들이서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0: 아유 찾아보면 정말 꽤 많을 거예요.
1: 꽤 있습니다. 네. 네. 네.
0: 오늘은 또 어떤 곡들이 들리게 될지 자 그럼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일 아마 이름을 갖고 있는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옥경이. 네, 옥경이
0: 이 곡이 첫 곡이군요.
1: 그럼요.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태진아 씨의 부인이죠. 예, 네. 아내분 이름을 이제 옥경이로 알고 있죠. 이 노래 때문에. 근데 본명은 이옥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할 때 형자. 근데 이제 옥형을 이렇게 자꾸 발음하다 보면은 옥경이가 되고.
0: 그러네요.
1: 그리고 형이란 글자가 여자 이름에는 물론 이제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남자 쪽에서 더 많이 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태진아 씨는 뭐 결혼하기 직전까지 아내 이름이 이옥경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뭐 이게 친숙한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노래를 발표할 때 자신이 불렀었던 옥경이로 이름을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원래 제목은 고향 여자라는 제목이었대요. 처음에 발표될 때는 이제 고향 여자 뭐 이게 글자 수도 좀 다르긴 하지만 고향 여자로 나왔다면은 그냥 흘러가는 약간 편곡도 좀 달랐을 거고 트로트풍으로 흘렀을 텐데요. 예, 태진아 씨가 약간 리듬감 있게 정통 뭐 이 트로트 느낌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잘 불러주셨죠.
0: 네.
1: 그 처음에는 이제 이 나훈아 씨가 처음에 고향 여자로 받았다가 취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고 이게 약간 묻혀졌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도 다 임자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최진아 씨에게 가서 뭐 그야말로 100만 장이 넘게 150만 장 팔렸다고 하니까요.
0: 와, 엄청나구나. 예,
1: 그야말로 본인의 인생 역전. 예, 이제 미국에 이민 갔다가 고생 아주 많이 하셨고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히트곡을 못 내는 상황에서 이 곡이 너무나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가 돼서 지금 이제 지금의 이제 태진아 씨를 만든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 태진아 씨의 아내 되시는 이제 이 이옥형 여사께서 이제 네. 아주 지금 중증 치매에 투병 중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잘 지인들도 이제 못 알아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투병을 잘 또 겪고 있고 이겨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0: 네. 자 그러면 첫 곡. 태진아 선생님의 옥경이 이 노래 듣는 동안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이지영님께서 태진아님 절절한 후렴, 태진아님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거 느껴져요. 박진경님께서 전 옥경이 말고 진경이. 아이고 노래가 너무 구수해요. 우리 중 뉴트로트한 소절 땡겨 주의서. 그리고 집에 재즈 피플이 와서 열심히 읽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그 진경님 댁에 귀요미 아들 어린이집 다니는
1: 네.
0: 그 아들이 재즈 피플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대체 이 녀석은 이 재즈 피플 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1: 박세로님 머리 스타일 아닌가요? 지금 저기가?
0: 박세로이
1: 예.
0: 그 거의 그런
1: 약간
0: 느낌이네요.
1: 비슷하네요.
0: 예, 정말 도토리 머리. 네. 귀엽네요. 변진아님께서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동네 하늘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서
1: 네.
0: 보내주셨습니다.
1: 요렇게.
0: 하늘색이
1: 예. 그리고 이제 은빛 머리 했던 일집 스타일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0: 네, 뭐 굳이 뭐 이걸 또 자료 화면으로 사진을 또 올려주실 제 사진까지 올려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1: 노을이. 예.
0: 찍어서 보내주신 노을 사진이 정말 와 노을빛이 어떻게 이렇게 예쁩니까? 너무 멋있네요. 아유 정말.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노래 속에 이름이 들어간 가요들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태진아 선생님의 옥경이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곡도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1980년대 발표된 좀 오래 지난 노래인데요. 이름은 이제 가로에 들어가 있지만 그야말로 이제 노래 제목이 이름이었죠. 내 이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네.
1: 이규대 이자람 이렇게 두 명이 불렀는데 이규대 씨는 아버지고 이자람 씨는 딸. 그러니까 부녀가 부른 듀엣 노래인데요. 이
0: 네.
1: 당시 이자람 씨의 나이가 4살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불렀고 그 당시에 TV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여러 음악 프로와 예능 프로에 나와서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아주 즐겁게 화목하게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이름하고 이제 가로에 예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소라라로 알고 있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내 이름 예소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솔이 가족 노래 하나 이렇게 앨범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 노래를 불렀던 여자 꼬마 친구 이름이 예솔인 줄 아는데요. 이 예솔이는 이 노래를 만든 작사가가 아동문학가 이원석, 김원석 선생님인데요.
0: 네.
1: 김원석 선생님의 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아동문학으로 작사를 하신 작가의 따님 이름을 이제 노랫말로 해서 했는데요. 뭐 지금은 이자람 씨도 어엿한 대중음악인 어떻게 보면 이제 국악을 전공했죠.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전공해서 대학교 석사까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아마도 이자람이란 밴드도 운영하고 그리고 판소리도 완창을 하고요. 그래서 국악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음악을 콜라보해서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지금 그네살 꼬마 친구가 이렇게 지금 대단한 음악가로 성장해 있습니다.
0: 아유 정말 너무나 멋진 뮤지션이
1: 네.
0: 돼서
1: 맞습니다.
0: 참이 어릴 적에 그 귀엽고
1: 네,
0: 똘망똘망하던 그
1: 맞아요.
0: 모습이 기억이
1: 예, 인형같이
0: 나는데.
1: 생겼고. 근데 이제 이 음악적인 피가 아버지한테 오는 것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아버지였던 이규대 씨하고 부인인 조영구 어머니죠. 이제 두 분이 원래 듀엣 팀이었습니다. 이 버블컴이라는 70년, 60년대 후반 70년대 약간 포크송을 중심으로 하는 통기타로 그래서 두 분이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딸만 셋을 낳았어요. 이제 그 딸, 셋딸 중에 막내가 이자람 씨.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0: 참.
1: 이렇게 컸는데요. 워낙 이 어머니 이 조영구 씨가 이 뒷바라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악 쪽으로.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2018년에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을 이 어머니 조영구 씨가 받기도 했습니다.
0: 아유, 참.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1: 그렇죠. 네.
0: 그렇죠? 자, 그러면 이규대 그리고 이자람 이두 부녀가
1: 네.
0: 함께 부른 내 이름
1: 예솔.
0: 예솔아.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그 글 보내주신 분 중에 재밌는 글 소감 보내주신 분 선정해서 재즈 피플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아유, 정말 옛날 생각 너무 나네요. 이 노래 들으니까. 김주원님께서 어머, 이자람 그 친구가 예솔이인 줄요?
1: 노래 제목, 예.
0: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른
1: 그렇죠.
0: 예솔이는 맞아요.
1: 네.
0: 네. 그 노래 속의 예솔이는 이자람
1: 네.
0: 씨를 말하는 거 맞죠? 네. 양수정님께서 현 편집장님 방송 결석 안 하고 인사드립니다. 아, 현 편집장님이라고. 아, 정말. 아, 수정님 정말 깜짝 놀랐네. 반주가 혹시 튕기는 거 의도인가요? 크크크 LP로 들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들을게요. 네. 아무래도 이 음원은 LP에서 이렇게 음원을 녹음한 음원이
1: 네,
0: 아닐까
1: 아마 그
0: 생각이 듭니다.
1: 80년대 초니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LP로 나왔을 겁니다. 네.
0: 네. 박진경님께서도 좀 지글지글은 설마 LP 소리인가요? 이곡 유명하죠. 어느 예능 프로에서 예솔이란 분이 나와서 개그맨 이수근님이 딱 듣자마자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이랬더니 그 예솔이란 분이 세대 차이가 있어서 몰라서 갸우뚱하셨다는. 아, 이 노래는 진짜 저희 세대 때 히트곡이었으니까
1: 네.
0: 사실 그 뒤에는 이 노래가 많이 들리고 그러진 않았어서.
1: 그럼요. 네.
0: 네.
1: 이자람 씨가 계속적으로 대중가수로 활약을 했다면은 이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하고는 이제 안 하고 이제 국악 쪽그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요.
0: 네. 저는 그 드라마 보다가 또 예솔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더 글로리에.
1: 아, 거기서
0: 더
1: 나오.
0: 글로리에 그 악역을 맡으신 그분의 딸. 그딸 이름.

0: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는 7, 80, 90년대 노래가 주로 선곡이 되니까 2020년대 곡은 조금 생소한데요. 그래도 최근 노래 중에서는 아마 이 노래가 사람 이름으로 들어간 곡 중에서는 또 빅히트를 친게 아닌가 합니다.
1: 네.
0: 바로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 테스형은 호칭까지 붙어서 이걸 어떻게 처음에 이제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뭔지 몰랐었어요.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데
1: 설마
0: 그렇죠.
1: 했죠.
0: 설마
1: 예.
0: 소크라테스의 뒷부분을 이게 성도 아니고 이름도 아닌데 그 뒤에만 붙여서 그것도 우리가 보통 편하게 부르는 형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제목을 누가 할수 있을까? 근데 보면 나훈아 씨는 또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테스의 형을 붙여서 만드는데
1: 네.
0: 원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훈아 씨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고요. 이게
1: 네.
0: 너무 이제 3호곡, 4부곡처럼 들리면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철학가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약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하죠.
1: 네.
0: 그래서 2절에는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렇게 추모하는 이야기들도 노랫말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아마 방송에서도 이게 한번 나훈아 쇼 같은 게쭉 나왔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1: 맞아요.
0: 해서도 이제 많이 알려졌고 실은 거의 이제 70대가 넘은 나이인데 이렇게 신곡을 만들고 부르고 그를 약간 시대에 상징하는 노래로 만든다는 거는 이제 진짜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좋아하셨던 그 노래, 좋아하시는 그 노래, 나훈아의 테스형 함께 들어보시죠.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0: 아유, 참, 노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김지호님께서, 어머,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늘 새로운 거 많이 알아갑니다. 노래 가사에도 나와요.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러고 나와요. 예,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던지고, 이게 나오거든요. 6280님께서,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에서 테스 형 직접 들어보고 보고 들었을 때의 전율을 회상해 봅니다. 테스 형 있는 아홉 이야기 앨범의 명자 노래도 감동이고 좋아요라고 또 앨범 안에 다른 노래도 또 추천해 주셨네요. 아, 나훈아 선생님 뭐 노래들 앨범들은 뭐다 명반이죠, 뭐.
1: 맞습니다. 네.
0: 네. 황석주님께서 팬데믹 시절 생각나네요. 테스 형 대신. 이라고 이 노래가 나왔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1: 코로나 이제 2020년이니까 이제
0: 네.
1: 있을 코로나 이제
0: 시작 딱 시작
1: 시작해서 보통 이제 20년 1월, 2월에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데뷔도 안돼 있고 이제 뭐 아픔이 있었을 당시였었죠. 네.
0: 그러네요. 예. 양수정님께서 아 테스 형 들으니 오돌뼈 애쇠주 한잔 하고 싶네요. 수정님 한잔 하세요. 뭐 까짓 거. 뭐 핑계는 매일매일 찾으면 찾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까짓 거 한잔 하시죠 뭐. 박진경님께서 저는 그 소크라테스 생각 안 하고 야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아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선수 생각난 거안 비밀요.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노래의 이름이 들어간 우리 가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 형까지 들었고요. 자, 네 번째 주인공은 또 누군가요?
1: 네, 80년대에 나온 김범룡의 현아라는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얘기 드리긴 했는데요. 그 80년대 뭐 부활의 희야도 있었고요.
0: 네.
1: 많은 이제 노래, 근데 노래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갈 때그 이름을 다 쓰는 경우가 별로 없고 끝에 한자 정도 이렇게
0: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애칭이 희야도 그럴 거겠죠. 현아도 아마 뭐땡 현이 됐든지 아니면 가운데 현 뭐가 됐든지 하나를 따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김범룡의 3집, 1987년에 나온 3집에 실려 있는 곡인데요. 뭐 1집 바람 바람 바람부터 뭐 80년대를 그야말로 종횡무진 휘어 잡아모면서 싱어송라이터의 능력을 보여줬던
0: 네.
1: 가수였는데요. 이 3집에 있었던 현아도 그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김범룡 씨가 20대 초반에 약간 이제 사귀었던 실제 여성 친구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의 실제 사귀었던 여성으로 가사말을 하더라도 이제 자기 얘기라고 보통 안 밝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친구의 친구 사연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여성의 실명이 있었다고 한번 인터뷰 때 밝히신 내용이 있습니다.
0: 네. 이거 지난번에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께서
1: 네, 저도 이제
0: 본인 노래라고.
1: 예, 저도 뒤에 이제 현이 들어가서
0: 네.
1: 저도 예전 이제 학창 시절에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편지 쓸때 이름 맨 뒤에 이름을 쓸때
0: 현.
1: 광자가 이상하게 저는 언제나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진짜?
1: 예, 그래서 광을
0: 괜찮은데.
1: 빼고
0: 예. 네.
1: 현이라고 이렇게 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좀더 분위기가 있고
0: 네.
1: 그리고 저희 어릴 때 이제 현이라는 카페가 있었었어요. 현만 이렇게 외자로
0: 네.
1: 쓰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를 상징하는 노래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1: 현아.
0: 그런 편지를 그렇게 썼다는 사실에 굉장히 약간
1: 네. 네.
0: 충격이네요.
1: 현이라고 이렇게
0: 네.
1: 끝에 제 이름을 표기를 했었습니다.
0: 저하고 거의 같은 세대
1: 근데
0: 분이신데.
1: 어떻게 이름을 그대로 이름 석자를 쓰셨나요? 아니면 뭘?
0: 저는 쭝이라고 그러진
1: 아.
0: 않았어요. 더 이상한가? 쭝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김범룡의 현아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김범용 선생님의 현아 듣고 왔습니다. 변진아님께서 편집장인이야말로 현아시네요. 황석주님께서 옥경이부터 현아까지 내 사랑 현아. 김지원님께서 노래가 다 기억나는 제 연식 어쩌나요. 지원님, 와 이런 거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 좋은 노래 저도 다 기억나는데 뭐 네. 이 노래 저도 어렸을 때인데 이 노래 저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목만 들었을 때는 살 긴가민가 했는데 노래 딱 나오니까 아, 이 노래 나 너무 좋아했었지.
1: 애잔한 느낌이 있죠.
0: 네. 네. 자 거기에 김범용 선배님의 그 아주 독특한 창법과 맞아요. 목소리가 네, 네. 너무 찰떡같이 잘 맞는. 네. 7429님께서 80년대는 남자 선배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1: 그렇죠. 근데 오빠라고 네. 하지 않았죠. 다.
0: 제가 목소리를 네. 여성 목소리로 했어야 되는데 80년대에는 남자 선배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여자 후배가 네. 형이라고 부르는 거 저는 싫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남자들만 사는 집안에서 자란 네. 아이라서 네. 여동생한테 오빠 소리는 그렇게 그렇죠. 부럽고 막 그랬거든요.
1: 대학을 나 가야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0: 그러니까.
1: 예,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뭐 전혀 들을 수 없는
0: 그런 소리. 저 그래서 후배들이 오빠라고 그러면 맛있는 네. 거 밥 다 사줬어요. 그래서 정말. 변진아님께서 스잔도 그랬지만 외국식 이름 부르는 노래로 나중에 2탄에도 좋겠어요. 로라, 애니, 제이에게, H에게 막 떠올려도 이만큼. 진짜 그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노래 중에도 하나 노래 중에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1: 어떤 곡이었죠?
0: 다해야라고
1: 다해
0: 네 가사 안에 들어가는데 네. 야심차게 했던 발표했던 곡인데
1: 맷집이에요.
0: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솔로 3집
1: 3집에
0: 네. 네.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결국엔 망하고야 말았다는 네, 안타까운. 네.
1: 나중에
0: 2집이었나? 2집이었나? 3집이었나? 네. 야, 2집은 그녀가 웃잖아니까.
1: 네, 네.
0: 3집이었던 3집. 것 같아요. 네.
1: 제가 한번 나중에
0: 너무 2탄을 망해서 기억도 안 나네.
1: 2탄을 준비하면 꼭 선곡하겠습니다.
0: 네. 박진경님께서 검색해보니까 현아는 노래 제목 현아 김범용 씨가 대학생 시절인 21살에 사귀었던 여성의 실명입니다.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현아와 헤어진 후 사흘간 술을 마셨고 사흘째 되던 날 만든 노래라며 이 곡의 탄생 비화를 네. 밝혔습니다. 라고 또 이 곡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네. 보내주셨네요. 네. 유현미님께서 오늘의 운세 4집입니다라고. 오, 창피해. 내 앨범인데 내 노래인데 내가 몇 집인지도 몰라.
1: 노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속에서 지우신 거 아닐까요?
0: 4집이었구나.
1: 네.
0: 네, 저는 뭐 히트곡 아니면 기억을 안 하니까 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현미님 감사합니다. 살짝 쑥스러워지네요. 자,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영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노래에 이름이 들어간 우리 가요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1: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70년대 노래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박일준이 부른 오진아라는 곡인데요. 오하고 느낌표가 꼭 있어야 되는 네. 곡입니다. 오진아라는 여성 이름이겠죠. 이 진아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노래를 들으면 아마 다 아시는 곡입니다. 이제 외국 곡의 번안 곡이거든요.
0: 네.
1: 바로 이 60년대 인기 있었던 Unchained Melody라는 곡을 번안해서 부른 노래죠. 아마 Righteous Brothers라는 이제 팀이 불러서 65년에 네. 발표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기록했죠. 근데 네. 자료를 좀 찾아보면은 그 10년 전에 1955년에 이 알 히블러라는 흑인 가수 몇 명이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네. 55년에 첫 공개됐을 때도 인기를 얻었고 10년 후에 라이처스 브라더스가 불러서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0: 네.
1: 이 영화는 원래 이제 언체인드라는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합니다. 55년에 나올 때 언체인드라는 제목의 그 영화에 사용됐고 거기에 이제 멜로디가 붙어서 언체인즈 멜로디 노래 네.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흘러간 옛 팝송 뭐 All This But Good 할 때 언제나 선곡되는 노래였다가 1990년에 사랑과 영혼으로 우리한테 이제 다시 한번 네. 제 히트를 다시 한번 사랑받았죠.
0: 압권이었죠. 그 영화 속에 그 음악이 그 노래가 네, 흘러나오는 맞아요. 그 장면은 네. 지금까지도 아주 명장면의 맞습니다. 하나로
1: 예, 도회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약간 안으면서 하는 네. 아마 영화를 상징하는 한 컷 하면은 뭐 E.T.에서 자전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뭐 주라이 공원 한 장면, 그리고 이제 사랑과 영혼의 그 장면 빠질 수 없고 그 사진 스틸 컷 하나에 언제나 뒤에 흐르는 음악은 이 언체인즈 멜로디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그 영화 이후로 그 도자기 공방이 네, 네. 아주 그냥 사람들로 북적됐다. 네.
1: 굉장히 그 한 번도 그 장면이 로맨틱하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네. 그 흙을 이렇게 같이 만지는데 되게 약간 가슴이 짜릿해지면서 네. 한번 그 취미 삼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그 도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부러웠었다는. 네. 네. 자 그러면 아유 이 영화 또 그 떠올리니까 네. 그 패트릭 스웨이지 그 그렇죠. 생각도 나네요. 네. 네, 너무 뭐, 좋아했던 배우인데
1: 노래도 잘했어요. 예, 가수로도 음반을 많이 냈고 오. 히트곡도 꽤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은 또 영화 얘기는 아니고 그 곡이 원곡이고요. 오늘 제가 선곡한 곡은 박일준이 부른 오지나입니다. 뭐 흑인이 갖고 있는 리듬앤블루스 소울 감성을 아주 잘 표현한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박일준 선배님의 이 노래는 저도 한 번도 못
1: 아마 들으시고 뭐 원곡은 아실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노랫말로 불렀는데요. 또 그게 아주 쫙 잘 맞아 떨어져서요.
0: 네.
1: 그 당시 70년대 이 노래도 꽤 인기 있었고 네. 박일준 씨가 뭐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빼지 않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0: 그러니까 한번 너무 궁금하네요. 들어보고 싶네요. 자. 변진아님께서 쭝디 너무 슬퍼 마세요. 아주 가끔 노래방에서 다해야 마음으로 불러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박일준의 오치나 들려드릴 텐데 오늘 재즈피플 받으실 주인공은요 뒷번호 6280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재즈피플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김광현 편집장님, 네. 우리 현 편집장님들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도 7시 음작품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남자 귀여우면서 자꾸만 투명하고 말 것 같으니
1: 난 항상 너를 느꼈고 또 나를 보는 너의 눈빛 보았지. 내가 갈 수 있게 조금 용기를 줘.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우리는 뭐든지 조금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김산들 작가라는 분이 쓴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계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요. 봄꽃이 여름을 부러워하지 않듯이 여름나무가 가을을 재촉하지 않듯이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 나름대로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계절을 바라보면서 늦은 오후의 오솔길 함께 걸어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루아가 부른 루아 그 숨결을 통하여 잘 듣고 왔습니다. 와, 저희 수녀님 중에 이름이 루아 수녀님이 계세요. 성령의 입김, 숨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가끔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친구들은 이미 뭐 다 꽃 피웠는데 나는 아직 씨앗인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아직 가지를 겨우 뻗고 있는 것만 같고, 그런데 꽃도 나무도 뭐 비교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도로 걸어가도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 또 나는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살고 있다 하고 싶은 얘기,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이 예, 있습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올리셨는데요. 예, 다른 때보다. 네, 황배드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예쁜지요. 제가 그 하늘을 막 바라보고 오다 보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은총을 확 내려쬐어지는 그런 느낌? 와, 이런 날도 참 흔치 않은 날이었는데, 와, 이렇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다고 이러면서 저 혼자 좋아하면서 왔네요. 따끈따끈해서 덥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 충무로의 그쪽 뒤쪽 골목으로 가면 인쇄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인쇄소 앞 앞으로 오늘은 저 그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왔더니 웬걸요. 오히려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들이 엄청나게 셌어요. 다시는 안 가리라. 그러면서 큰 길로 오리라. 그런 생각도 했네요. 네. 도미니카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음악 들으니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방실방실. 네. 그래요. 음악은 또한 번의 기도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지 않아도 좋은 음악, 그 거룩하고도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예, 오늘도 그런 곡으로 아마 우리를 안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 류채칠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수녀님과 오솔길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햇살이 뜨거운 오후. 저의 계절은 어디쯤일까 생각해 보면서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유하는 채칠리아님은 연세는 조금 드셨겠지만 마음은 항상 여름 한철 6, 7월에 그 열정을 품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 찬미드리면서 기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도. 예, 이제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까요? 홍진우가 부릅니다. 당신의 길로.

홍진우의 당신의 길로 듣고 왔습니다. 예, 튕겨벨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잔미예수님, 수녀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줌 그늘, 한 줄기 바람에 감사하는 뜨거운 날이네요.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와, 굉장히 시적으로 쓰셨어요. 한 줌의 그늘, 한 줄기 바람. 오다 보니 햇살은 뜨겁지만 정말 그늘이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저기 지중해 바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비슷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한결 또 새롭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오솔길 걸어갑니다. 저는 힘들고 슬프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걸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닌 주님만 바라며 매 순간을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 두정거장을 막 와버려 버렸네. 아, 이거 너무 넘어와 버렸어요. 두정거장을. 아유, 네, 재밌네요. 그런 때도 있어야죠. 뭐 저도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막 졸다가 지하철에서 졸다가 엄마야 하고 눈을 뜨니까 예, 미아 사거리에서 내려야 하는데 미아역이 또 지나 수유역을 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예 수유역에 가서 얼른 내렸습니다. 뭐라 그럴까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오늘은 혓바닥이 잘안 되네요. 뭐 그런 때도 있거든요. 예 걸어가면서 함께 듣는다고요. 와.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항상 네, 고맙다. 그걸 넘어서 참 은총 속에서 늘 살려고 노력하는 사무엘 형제님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를 반성하게 된답니다. 네. 2037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척 더운 하루네요. 습도는 낮은데 덥네요. 습도가 낮으면 그래도 쾌적하지 않습니까? 더워도. 참 그래서 땀이 조금 나도 뭐 끈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애궁 수녀님 무더운 날에 방송국 나오시느라 수고. 아유 그렇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시원해 가지고 뭐 오다 보니 또 어느 분이 뭐 얼른 일어나서 또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뭐그 자리에 얼른 털썩 앉았죠. 그랬더니 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앉아왔고요. 내려서 뭐죠? 충무로에서 내려서 좀 저는 조금 더 걸으려고 거기서 내리는데, 아, 괜찮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네. 주님께 드리는 기도 들으러 또 오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 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이금정 글라라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요즘 제 마음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좋은 일이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저 들어주고 함께 축하해 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에서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나에게 하는 걸까? 내가 지금 힘들어 보이지는 않나? 어쩌면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다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 상대방은 그저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저는 그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비교하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쁜 일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보다도 제 자신 때문에 더 괴롭고 속상합니다. 수녀님, 제 안에 있는 이 좁은 마음과 시기심, 상처받은 감정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라라 자매님, 제 생각에는 음성기도 중에서 제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 같아요. 안 그런가요? 자기네 내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하신 분이 많지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사실 누군가의 행복을 온전히 기뻐하는 일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특히 내 삶이 지쳐 있거나 마음속에 정말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어떤 허한 마음, 갈망이 있을 땐더 그렇지요. 그래서 클라라 자매님, 지금 느끼는 감정 때문에 너무 자신을 뭐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속에서 마음속에서 뭐 조금은 부대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걸 그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저는 이미 은총이구나, 은총을 입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거니와 성찰하지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분이고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글라라 자매님은 왜 나는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 라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묻고 또 주님께도 또 묻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내 안의 상처와 아쉬움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 상처까지도 사실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각 사람에게 다른 계절과 다른 열매를 준비해 주셨듯이 이 글라라님의 꽃도 반드시 피어날 때가 있을 거니까, 네, 억지로 기뻐하려고 또막 애쓰지도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아, 기뻐해 줘야 되는데, 내 마음, 아, 뭐, 이러면서 부대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네, 지금 잘안 되지만, 저도 언젠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직하게 기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예, 그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걸 솔직하게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잠시 마음 모아서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글라라 자매의 마음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웃어주고 싶으면서도 어느새 마음이 작아지고 비교와 서운함이 찾아오는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를 꾸짖기보다 그 아래 숨어 있는 상처와 외로움을 먼저 치유해 주소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내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과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축복이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남의 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안에 심어주신 씨앗을 정성껏 가꾸게 하소서.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힘이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거북이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걷는 길.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로 저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고 예, 문자 남겨주시면 꼭 함께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4340님 클라라 자매님,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좋은데요. 늘 애청하고 있어요, 수녀님 하셨어요. 그러게요. 뭐 우리가 뭐 신자라고 해서 하늘에 붕 떠서 사는 거 아니고 똑같이 살면서 뭐 희노애락 다 겪고 마음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수녀님 말씀이 수녀님 기도할 때 어떻게 왜 이렇게 거룩해 보여?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확 이렇게 갈라가지고 보면 다 도망갈 걸 그런 말을 하는 수녀님이 있었어요. 근데 맞잖아요. 아유 그러니 뭐 겉으로 보는 거 다르고 우리가 또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표현도 못하고 꿍꿍꿍꿍거리면서 살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그런 대로를 나를 받아주시니 참 고맙죠. 고미경 스텔라님, 네 클라라 자매님의 예, 기도 들으면서 저도 뜨끔했네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책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 주님께 맡기고 사랑의 길을 같이 걸어요. 아멘 하셨어요. 와, 그런 마음 주님께 맡기고 그래요. 마음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길을 가는 건 뭐 남이 좀 미워 보이더라도 어느 때는 또 이뻐 보일 때도 있잖아요. 또 잘하는 것도 보일 때가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잘하다가도 또 좀 못하면 나보다 못하네. 뭐 그러면서 내가 또 위안도 받고요.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튕겨벨님, 네. 아멘. 클라라 자매님 기도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예, 제 마음 들킨 듯 했어요. 늘 성찰거리도 하지요. 예, 이참에 넓은 마음 가지려고 함께 노력해봐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뜨끔했다는 말은 참 튕겨벨리 마음이 순수하시네요. 뭐 그렇구나. 라디오에서 이런 말도 하는구나 하고 그냥 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순수하니까 또 받아들이고 또 문자도 보내시면서 마음을 표현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듯이요. 내 마음이 안 편할 땐 더 그런 듯 한데요. 내가 힘들지 않고 편할 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힘들 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시네요. 네,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데도 솔직한 고백이 정말 아름답네요. 완전한 인간은 없잖아요. 불완전함 속에서 조금씩 퍼즐을 맞추어가는 거니까요.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금전 클라라 자매님이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여기저기서 축하의 말이 들려오면 더욱 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주님, 내 이금전 클라라 자매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갈등과 뭐 힘든 순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도 청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잘 넘어갈 수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은청을 청해봅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기도. 나의 주 하느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 앞에 놓인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끝나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을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 열망을 지니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끄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듯 느껴질 때에도,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국원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좀 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9006님, 네. 매일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생방송하는 매체는 라디오뿐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녀님 하셨어요. 야, 이렇게 정성 다한다고 하시니 정말 정성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는 항상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참 고퀄리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티나님, 네, 부산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선선해요. 걷기 운동하며 듣습니다. 멀리는 못 가고 아파트 근처만 걸어요. 오늘 주사 맞고 왔더니 기운이 너무 없어서 겨우 들어옵니다. 주님 고쳐주시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꼭 나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녹음 방송 뭐 누구에게 보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노래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 하는 건 버튼 눌러서 녹음은 되지만 그건 개인 그 기기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아셨죠?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축구 경기와 하느님의 응원석. 축구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공 하나를 두고 22명이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울고 웃고 환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어떤 날은 멋진 골을 넣은 것처럼 일이 술술 풀립니다. 칭찬도 받고 성과도 얻고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골대만 맞추고 나와버립니다.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음을 다 했지만 오히려 상처만 남기도 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앞서가는지 바라보며 점수를 셉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골대보다 마음을 보시고 기록보다 사랑을 보시며 승리보다 충실함을 보십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났는지, 동료를 위해 공을 내어줬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승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눈물이 훗날 누군가의 위로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의 트로피보다 끝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용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자의 경기장에서 뛰셨죠. 신앙인은 세상에서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시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뛰어준 우리 오솔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셨으니 꿀이 나셨네요. 이 아름다운 경기를 한 거죠. 그러니 오늘 밤은 마음을 돌아보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예, 끝곡으로 제일 레빗이 부르는 선잠 남겨드릴게요. 예, 저는 성바오로 딸수대 전현금 새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6년 전쯤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있는 대피소에 갇혔습니다. 겨우 15평 되는 크기에 갖고 있는 식량이라곤 10명이 이틀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3명의 광부 모두가 69일 만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 가졌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서 버틸 수 있을까? 모두가 살 수는 없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먹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고프고, 자기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두렵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서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서로 믿고 격려하며 지냈기에 33명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15병 남짓한 광산 대피소와 같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고통과 두려움,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만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좁고 그 길은 험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임을 명심합시다.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유독 피곤한 날이면 평소엔 생각나지 않던 야식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저녁도 먹었는데 왠지 뭔가 하나 더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달콤한 간식이나 야식 메뉴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고생한 하루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괜히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곤할수록 오히려 야식을 참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단 음식까지 먹게 되면 이미 지쳐있는 간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건데요. 오늘 하루를 보내느라 많이 지쳤다면 무언가를 더 채워넣으려 하기보다 쉬어야 할 것을 쉬게 해주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으니까요. 야식 대신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오늘 하루를 위한 가장 좋은 보상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일을 끝내고 또는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밤 12시까지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되게 뭘 많이 먹고 싶어지는데 아니면 닭가슴살이라도 먹을까 하다가 사실은 잠자기 전이니까 그냥 단백질 보충제 하나 마시고 자면 제일 좋겠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단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무언가 조금 고기류나 이런 게 많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위나 여러 가지로 신체 기관들은 잘 때는 자줘야 되는 게 되게 좋고 또 요즘에는 그래서 일부러 어느 기간엔 좀 단식을 하는 게 몸에 좋다라는 말이 많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체, 특히 우리의 어떤 내장기관들도 충분히 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새끼를 잘 챙겨 먹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던 게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더 인간에게 잘 맞게 아직은 되어 있는 우리 몸이 새끼를 잘 소화하도록 그렇게 아직 진화가 덜 됐다 그런 말도 요즘에 들리니까요. 사실 그래서 밤이 될 때 그렇게 고픈 거는 우리가 아직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밤에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밤이 되면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또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뭔가 하나쯤 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맛있는 야식의 유혹을 매번 이겨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꾸 먹어버릇하면 습관이 되기도 하니까요. 입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따뜻한 차 한 잔으로도 마음을 달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 2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의 소호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1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믿었던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는데 최근 주식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아서 결국엔 마음을 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폰지 사기와 같은 방식이었고 이 투자 사기에 연루된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피해 금액이 커서 가만히 못 있겠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하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아는데 사기를 친 지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 법적인 절차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관계를 생각하면 선뜻 결정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억울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지인 믿고 투자했다고 그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돈, 주식 이런 게 관련이 되면 가족 사이에, 친척 사이에서도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던 친척들 사이에서도 돈이 걸리게 되면 수십 년을 보지 않고 누군가 조문을 가야 할 때만 겨우 얼굴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사연자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마음이 참 착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었던 지인을 그래도 생각해 주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내가 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그 지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건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언가 고소를 하던 어떤 사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미워서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고소를 하시던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던 그거는 사연자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인이란 분은 지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때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사연자님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은 그분이 의도가 있었던 의도가 없었던 뭐 이 상황에서는 의도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알고 지낸 세월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분은 사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분이긴 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앞으로 몇 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사실 고소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보지만 내가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좋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은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기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그런 것들을 끝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돈에 관련돼서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가지고 있는 따뜻함을 다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임정희의 눈물이 안 났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8543님, 20년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 일찍 팀장을 맡게 되어 팀장 맡은 지도 언 10년이 넘어갑니다. 사실 큰 승진 욕심도 없는데 덜컥 직책을 맡게 되어 얼떨떨한 상태였지만 나름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는지 근 10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않고 일에 몰두하면서 살았는데요. 상급자가 엊그제 대뜸 근데 왜 김 팀장은 왜 놀지를 않아?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그래 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이지 놀라는 이야기를 듣다니 이거 저한테 좀 위험한 상황이 온 게 아닐까요? 10년째 팀장이니 알아서 나가라는 뜻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서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휴가도 가지 않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휴가 가려고 회사를 다니고 뭐 바캉스 가려고 휴가를 그렇게 준비하고 뭐 그런 게 우리에게 되게 큰 낙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정말 일에 재미가 있고 내가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다 소진되어서 일을 그만뒀을 때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만큼 쓰지 못했을 때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더 나이가 드셨을 때 아, 내가 왜 그때 이런 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 위험하고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쉼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금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도 아 그러면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걸까라고 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회사에서는 지금 사연자님만큼 열심히 하는 분도 없고 사연자님은 되게 소중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게 꼭 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봅니다. 9562님, 집에 와서 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신데요. 가사도 도와주고 아이 하원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셨더라고요. 워낙 맡은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별다른 말씀 없는 분이라 좋았는데 사실 처음 이 집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보인 게 벽에 십자가랑 TV 옆 성모상이었다고요. 같은 교우라니 괜히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자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게 정말 별로였던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는 걸 알게 되면 아 이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천주교 신자라고 나중에 밝혔을 때 아, 잘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니까요.
어딜 가서 내가 신자라고 앞장서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게 또 우리가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기쁜 만큼 우리 역시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2356님, 익명의 신부님 신청곡 해봅니다. 다른 분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포레스텔라, 넬라 판타지아, 바람이 건네준 말 적어주셨네요. 네, 다른 분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틀수 있는 게또 신청곡이잖아요. 네, 그런 얼마 전에 생각이 들었는데 욕설이 들어간 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틀수 있을까? 아, 그런 건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알아서 중간에 피디님께서도 그렇고 작가님께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다고 해도 못 트는 곡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신청해 주신 그런 곡들은 너무나 좋은 곡들이죠. 우리가 이밤 시간에 또 특히나 이 평화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또 우리를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음악의 좋은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포레스텔라의 바람이 건네준 말.

1755님 저희 언니도 하느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올해 들어 저와 함께 몇 번 미사를 드리더니 드디어 결심이 섰는지 예비신자 교리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점차 주님께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0476님 사장님이 날 더운데 일하느라 고생한다며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덕분에 점심 먹고 시원하게 디저트로 먹었습니다. 2933님 입사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회사 선배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도 있고 바로바로 오는 일들도 있죠. 이렇게 더운 날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참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자, 평생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살 때 신학교에서 도보 성지 순례를 갔는데 중간에 이제 얼음으로 된 아이스크림에 포카리 스웨트를 넣어서 마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건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을 때가 있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또 입사한 지 1년 만에 프로젝트가 생겨서 너무나 또 감사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언니와의 관계에서는 아마 평생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부분이셨을 텐데 아주 오랜만에 지금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순간 또는 아주 오랫동안 가지게 된 그러한 기쁨들, 고마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우리 하루가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헤이의 주댐무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2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앞집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가끔 아들이 다녀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할머니 댁 쓰레기가 저희 집과 앞집 사이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고 제가 버리지 않으면 이틀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는 박스까지 저희 집 앞으로 슬쩍 밀어놓으신 걸 발견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 은근히 화가 쌓이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할머니께 제가 딸이냐 며느리냐 왜 쓰레기를 밖에 안 버리고 여기다 두시냐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버리는 김에 같이 버려달라는 거였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부탁한다는 말이었으면 저도 화가 한풀 꺾였을 텐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니 더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계속 얼굴 붉히며 살고 싶지도 않고 남의 쓰레기를 대신 버리기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쓰레기를 당연하게 옆집 앞에 내다 놓는 이웃 할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일종의 봉사활동처럼 쭉 몇 달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참 많은 집들을 갔던 것 같습니다. 반지하집도 가고 또 그래도 좀 괜찮은 집도 가보고 참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어려운 집들이 온갖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집 앞에 놓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왜 이런 걸까? 참 답답하면서도 그것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다 해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답답하시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좀 성의껏 도와줄 수가 있겠는데 그냥 당연하게 해줘라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선심을 베푸는 것 같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행히 그 집은 아드님께서 가끔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조금은 더 우리가 함께 이 지역사회 내에서 뭔가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누군가 상처받거나 화가 나지 않도록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선택해보시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는 그 아드님이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이 옆에 사는 어머니께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날 이날만 하고 안 그러면 난 안 치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동네 주민센터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잘 그 상황이 괜찮으신지 또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해보시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계속 짜증이 날 거고 화가 날 겁니다. 우리가 그 화를 내고 싶고 짜증이 나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우리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내가 버려줄 수도 있는데 버려주는 게 내가 왜 버려줘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분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버려준다면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분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런 마음도 계속 들게 되고 무언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꼭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떤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뭐 신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 다 해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괜찮아져야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그 할머니와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볼수 있는 것도 좋긴 하겠죠. 그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사실 우리는 옆집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더 고민을 해보고, 저도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을 거니까요. 더 많이 생각해 볼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더 원의 겨울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도미니코 외사제였던 허버트 맥케이브는요, 기도의 체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과 감정은 모두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것인가 봅니다. 앞으로도요, 기도할 때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3일 화요일 시작했고요. 첫곡 황소리의 나의 기도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정말 하느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막 얘기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다. 성령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신기한 일이죠.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대에게 평화를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또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화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문자메시지 통해서 사연과 함께 오늘의 느낌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기도를 드릴지 기대해 주시면서 양채윤의 주님께 가까이 듣고요. 이어서 열일곱이다 종이비행기 띄워드립니다.

주님, 전쟁이 멈춘 후로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는 저희의 일상을 덮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작별은 평생의 이별이 되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절망과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는 그리움은 이산가족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틋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깊어지는 그리움으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또한 고향과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찾아온 북향민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따뜻한 이웃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또한 저희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가 이 땅에서 꽃 피우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에게 평화를 화요일 코너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띠안머리 꽃이 향기 되어 였습니다. 이산가족과 북향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 모레가 6.25군요. 6월 25일 또 남북 화해 일치를 위한 미사도 아마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곡도 꽃이 향기되어 이 곡도 띠안머리라는 이 공동체가 남한 친구, 북한 친구를 이렇게 짝을 지어준대요. 그 북향민들을 위해서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남한 친구들 이렇게 짝을 지어줘가지고 약간 멘토 멘티처럼 이렇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아마 복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되게 여러 친구들이 여러 기술을 거쳐서 많은 친구들이 만들어져서 좋은 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 생명은 사랑입니다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 곡이 떠올라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진짜 6.25가 끝난 지도 지금 몇 해가 지났죠? 62년. 60년이 지났죠? 62년 정도 지났나요?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또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친할머니도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아직 북한에 있어서 가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잘 하지 않으시는데 약간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속이 타실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이번 주좀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나혜선이 부르는 감사해. 감사해 이곡 듣고 싶어요. 신청해 주셔서요. 2513님, 나혜선 자매님의 목소리로 띄워드리고요. 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곡도 신청해 주셨어요. 1149님, 그래서 야훼일의 음반에서 띄워드립니다. 두곡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나의 선이 부르는 감사해, 그리고 야훼의 음반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리베르토가 있습니다. 리베르토 성인은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부제가 돼서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삼촌이 선정한 이후 랭스 교구를 물려받아 주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던 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순례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베르토 성인은 포기하지 않고 순례를 이어갔지만 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또 순례를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교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여러 성당과 수도원을 지으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산 성인입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추기를 맞이한 성인 성 란프랑코, 성녀 아그리피나 등 15분이 계신데요. 추기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추기를 축하드립니다. 또 추기 축하 문자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죠. 샵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로도 축하 인사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작은 평화가 부르는 축복을 드려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미경 안젤라 기분 좋은 날 듣고 올게요.

작은 평화에 축복을 드려요. 이어서 김미경 안젤라 기분 좋은 날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말씀처럼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좁은 문에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뵙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겠죠.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형진 가브리엘이 부르는 좁은 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0: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0: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4일 수요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오늘 미사는 개성고등학교 지도신부 김홍주 베드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입당 성가 27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

0: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하느님 백성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영신의 기쁨을 주시고 모든 신자의 마음을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3: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하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하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의 즉하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개성고등학교에서 사목 중인 김홍주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름동 성당 대성전에서 또 미사를, 그것도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의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름동 성당 주변에 있는 바로 옆 본당입니다. 제가 도남동 성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름동 성당을 많이 놀러 왔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참 이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재작년이 80주년이었고 지금 아주 오래된 성당인 역사 전통의 기름동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돼서 참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방송 미사 함께 하시는 신자분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신자분들께도 물론이고요. 오늘 이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라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년 전 1월 27일 날 선종했던 제 가장 친한 동기 신부인, 정말 아름다운 사제 여정을 한껏 걸어가고 정말 하느님 품에 안긴 전진 세례자 요한 신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부도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 요한 세례자의 탄생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즉하리아 사제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늦은 나이에

0: 임신을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셨죠. 자신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에게 그 다음 찾아갑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안에 있었는데 성모님 태안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놀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례자 요한은 탄생합니다. 성경은 세례자 요한을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후 사람들 사이에 매우 존경받는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의 삶은 예수님께 아주 겸손하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가가 갑자기 세례를 청합니다. 이에 요한은 한사코 거절을 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이처럼 요한은 오로지 예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두과이와 같은 당시에 정말 권력이 높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비판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했던 세례자 요한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권력층,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런 기득권 세력들은 세례자 요한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유명한 헤로데 왕과 임금과 또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로데는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려고 하자 요한은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 요한은 잔치상의 유의적 대가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쟁반에 담겨 나가는 치욕적이고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세례자 요한의 삶은 결국 주님을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데 있어 세례의 도구로 쓰인 요한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거룩함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절대로 예수님의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일전에 고백했던 그 말대로 주님 앞에 겸손한 예언자로서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아주 단조롭게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탄생을 기념하는 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요한의 모든 생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당시 하늘나라는 폭행당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등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느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았고 세상의 구원과 더욱 멀어져만 가는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작금의 시대 위에서 우리는 과연 세례자 요한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 삶 안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용기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는 복음의 뜻을 실천할 용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지상의 여정이 겉보기에는 화려하진 않아도 내가 받을 상이 이 지상이 아니라 이 지상의 여정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희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세례자 요한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0: 네, 모두 앉으십시오.
2: 예물 준비 성가 342번입니다.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던 이 쌀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주님, 복된 세례자 요한이 구세주께서 오시리라 예고하고 이미 와 계심을 증언하였으니 저희가 그의 탄생을 기뻐하며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두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에서 복된 요한을 뽑으시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영예를 주셨으니 그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선구자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류 구원이 다가왔음을 기뻐하였고 태어날 때 구원의 큰 기쁨을 알렸으며 모든 예언자 가운데에서 그 홀로 속죄의 어린 양을 보여주었나이다. 또한 그는 흐르는 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세례의 제정자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며 피를 흘려 주님을 드높이 증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에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이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드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어린 양의 잔치로 기운을 되찾고 비우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복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가 세례의 제정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 모시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63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이분이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과거에는 지구를 5대양 6대주라고 불렀지만요. 지금은 남극 대륙을 포함해서 5대양 7대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만 년이 지나고 나면 5대양 8대륙이라고 부를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아프리카 대륙이 1년에 약 1.5cm 정도 멀어지는 느린 속도로 나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가 나뉘는 날이 오면 지금의 상식도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뭔가 변치 않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배움에는 끝이 없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박수영 테오도로 주사님의 하느님 발견하기로 첫곡 띄워드렸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어요. 여는 말에서 아프리카 얘기를 잠깐 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스와힐리어가 나오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놀랍기도 하셨죠? 무슨 말인가 싶은데 카타프타 문구 해서 하느님 발견하기라는 뜻인가 봐요. 이 곡이 또 신나고 약간 아프리카의 분위기가 느껴져서 들어봤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메시지 통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는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마음 깃는 두레박에서 김순진 선생님 만날게요. 안겔로스의 청 듣고요. 모란과 권기현이 함께한 못 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 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진 요한나입니다. 어느새 6월도 끝을 향하고 있네요. 본당 성모동산에 모여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모 성월의 밤을 지낸 5월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예수 성심의 달 6월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분이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입니다. 토마스 신부님은 1861년 6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묻혀 계신 배론 성지도 떠오릅니다. 매일 미사 6월호 뒤쪽을 보면 최양옥 신부님의 시복 시성이 교황청의 기적심사 단계에 와 있음을 알리는 소식과 함께 아픈 이들을 위한 전구기도 안내문이 실려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불현듯 동생과 단 둘이서 배론 성지를 찾아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비행기 타고 먼 곳으로 성지 순례 갈 일이 아니라 국내 성지를 찾아다니자며 다짐했었죠. 순례를 마치고 성물방을 둘러본 뒤 한적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갈한 나물 반찬과 고소한 된장찌개가 일품인 그곳에서의 점심 식사는 국내 성지 순례의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금계국 일색의 비탈길을 바라보며 외갓집 뜰하게 피었던 백일홍이나 맨드라미 또 분꽃 같은 토종꽃이 다 사라졌다며 불만 섞인 아쉬움을 털어놓았던 기억도 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동생이니까요. 그러나 배론 성지는 저희 자매처럼 겨우 어릴 적 추억의 꽃다위로 감히 불평을 늘어놔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어느 성지인들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배론은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양옥 신부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조선 최초로 사제 양성의 요람인 신학교가 시작된 곳이고 그 유명한 황사영이 백서를 썼던 토굴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파견된 뿌띠 니콜라 신부님과 뿌르띠에 신부님 두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라틴어 한국어 사전을 집필하시던 곳이 배론 성지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를 모르고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신학 공부도 할수 없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었습니다. 이두분 신부님은 병인 박해 때 순교하셨고 피땀 어린 원고도 잃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성신교정에 들어서면 신학교의 역사를 알수 있는 표지석이 차례로 늘어서 있는데 초입에 1855년 충북 제천 배론에 성 요셉 신학교를 설립하여 사제 양성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1866년 3월 병인 교난으로 폐쇄됨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가톨릭대학 성신교정은 올해 개교 171주년을 맞이해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동생과의 배론 성지를 회상하며 정진석 추기경님이 번역하신 최양옥 신부님의 편지 모음집 너는 주춧 놓고 나는 세우고를 읽어봅니다. 1995년 9월 정진석 추기경님의 청주교구장 서임 25주년을 기념해 바오로 딸에서 발간한 이 책에는 모두 19편의 서간 목록이 나와 있는데 한 편은 분실되어 18편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마카오 신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치고 보살펴 주신 스승 르그레주아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거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께로 시작하여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아들 토마스 양업이 엎드려 절합니다. 와 같은 글귀로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스승을 애타게 그리워하는지 또 얼마나 스승의 안부를 염려하며 조바심하고 있는지 읽다 보면 절로 눈물이 납니다. 특히 아버지 최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마리아의 순교 상황도 베론에서 쓴 편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스승에게 부모의 순교 과정을 담담히 전하는 모습은 그 당시 하느님을 믿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을 들으며

최양업 신부님이 젊은 날 그의 스승에게 보낸 편지를 요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코너죠. 마음 깃는 드라이브 오늘 김순진 요한나 선생님이랑 함께 했고요. 쉐영업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어서 최영옥 신부님 말씀이 담긴 구본영 신부가 부르는 주님은 자비하시니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김수인 선생님은 이 마음 깃는 두레박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편지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전에는 회개 이황의 편지,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또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흥미롭게 이런 또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참 재밌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이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문자 메시지로 5687님이 산미예수님 24일이요. 우리 인천 교구장이신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님 축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 건강 위해서 두손 모읍니다 하시면서 가톨릭 성가 206번 신청해요 하셨어요. 아, 그렇죠. 오늘 또 세례자 요한 축일인데 미리 소개해 주시는군요. 제가 오늘의 성인 소개해 드리기 전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님 축하드려요. 또 2851님은 오늘 영명 축일 맞으신 수원교구 문희종 요한 세례자 주교님,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원천동 성당의 김창의 요한 세례자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대성인이자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불리며 회개와 겸손의 삶을 살았던 예언자이신 요한 세례자 성인의 은총과 축복이 주교님과 신부님 영육간에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원천동 이스테파노님이 보내주셨어요. 축일 맞으신 분이 많으시네요. 세례자 요한. 네. 먼저 말씀해주신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님 축하드리고요. 문희종 세례자 요한 주교님 축하드리고, 또 원천동 성당의 김창의 요한 세례자 신부님까지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신청곡 또 선물로 띄워드려야겠죠. 가톨릭 성가 206번 신청하셨어요. 성심의 사랑, 무지카 사크르 합창단의 목소리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늘바라기에 참 아름다운 그대, 2851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성심의 사랑, 무지카 사크랍 창단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하늘바라기에 참 아름다운 그대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다시피요. 그는 스카르야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광야에서 은스자로 산 인물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렸던 마지막 예언자게 됐죠. 당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존경을 또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옳은 말을 했던 이런 세례자 요한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고 결국 헤로디아의 간계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자에게서 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 론지노, 성 파우스토 등 17분인데요. 오늘 축일 맞이하신 분들 많으시죠?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세례자 요한 있다면 오늘 문자 메시지로 축일 축하 인사 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프레젠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듣고 올게요.

더 프레젠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에서는 예체르자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난 그의 집안에는 없던 이름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지 못한 이름을 갖게 된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모두 뛰어넘어서 더욱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때론 사람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우리 삶에서 하느님께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주님의 손길 알아차리시길 바랄게요. 저는 인호주사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토신부의 보듣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의 스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비한 일들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축일을 맞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지만 이 축일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한 인물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며 요르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주고 화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려 할 때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처럼 하느님을 향해 몸을 틀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미사를 봉헌할 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며

하느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세례자 요한에 대해 묵상하면서 견월망지

0: 우리도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이 주목받고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손가락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쉬는 교우들이 많은 요즘 주님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들을 보고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귀가 번쩍할 텐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장 따라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려줘도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다 알려줘도 노력하는 사람만 따라한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를 가로막는 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뻔하지만 지루한 그걸 매일 실천하는 일이 생각보다 귀찮고 또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실만큼 큰 재능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출근길에 오른 여러분, 굳이 라디오를 켜고 참여를 해주시는 우리 보기들은 이미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행복을 내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Wondergirls So Hot으로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요리 레시피도 그렇죠. 비법 레시피, 비밀 레시피를 알려주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도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만 그걸 따라합니다. 레시피에 맞게 재료를 사고 또 계량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 하나도 그런데 인생 성공 비법? 그 성실함을 따라한다는 것 역시도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도 그 대단한 성실함을 행하고 계신 우리 보기들 너무너무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있으시면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주세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복디가 정리해서 아주 힘차게 외쳐드립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민 풀어놔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언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역시 비슷하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높게 오르는 오후 시간대 12시부터 4시 사이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남부 동해안,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 밤에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도 날이 덥겠고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느낌이세요? 우리 같이 오늘은 그 한마디를 나누는 따뜻한 하루로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 짧지만 나를 살게 하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나눠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우리 그 한마디 서로서로 나누면서 힘내보자고요. 자, 노래는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듣고 올게요.

우리 보기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시나요? 우리 같이 그 한마디를 나누는 따뜻한 하루 열어보자고요. 자,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샵 1053으로 사연 받겠습니다. 모노, 넌 언제나.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세상을 선한 곳으로 움직이는 건 아마도 다정한 마음, 그리고 그 다정함이 건네는 한마디가 아닐까요?

0: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형제가 나란히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미끄러져 엉덩 방아를 찧었죠. 형은 얼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괜찮다고 얼른 일어나자고 하지만 동생은 짜증을 내다 급기야 울기 시작합니다. 형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더니 가만히 잔디를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1: 얘 때문에 그래?
0: 동생을 두 번이나 넘어뜨린 그 잔디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에 동생이 울음을 그치고 형과 잔디를 만지며 장난을 칩니다. 형은 해결책을 준 게 아니었어요. 동생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준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아, 그게 속상했구나 라는 이해의 한마디에 비로소 마음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를 위로할 일이 생긴다면 정답을 찾아주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건 어떨까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건 어쩌면 큰 친절보다도 이러한 다정한 이해 한 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해결책보다 그저 그 말이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속상했겠다, 많이 화났겠다, 이런 말이요. 물론 이런 말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무조건인 그 응원의 말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보기들, 어떤 응원의 말, 어떤 위로의 말이 듣고 싶으신지 그 힘나는 말들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힘나는 말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경서예지,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경서예지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태희 닮은 사람까지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는 말 한마디씩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5922님, 오늘 뭐 해? 볼까? 이말 들으면 너무 신나요. 그때부터 메뉴 고민을 하죠. 아직도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은 33살입니다. 오늘 뭐 해? 볼까? 왠지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지치게 일하고 있는데 친구가 오늘 뭐 해? 볼까? 라고 하면은 막 너무 행복해하는 우리 5922님의 표정을 상상하게 되네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까? 메뉴 고민하는 노는 게 제일 좋은 33살 5922님의 문자였고요. 0121님. 저는 멘탈이 약한 편인데 늘 엄마가 우리 딸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힘이 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 눈물 버튼 노래가 그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그 노래거든요. 엄마가 우리 딸 위해 기도할게 라고 얘기해 주시면 힘이 된다고. 그러면은 0121님, 복디가 우리 0121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9674님, 저는 복디가 행복을 여는 아침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힘이 나요. 오늘까지만 버티면 주말이다 싶어서요. 근데 아직 수요일이네요. 어떡하지? 아, 힘이 나는 주문이 너무 분명한데 이 주문을 외쳐드릴 수가 없어서 참 속상하네요. 행복을 여는 아침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멘트 읽을 때 제일 힘이 나요. 네, 슬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힘을 줄수 있는 말들. 오늘 뭐 해? 볼까? 복디가 우리 0121님, 우리 보기를 위해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행복을 여는 아침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 번씩 더 외쳐드리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조이의 안녕! 듣고 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시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겨야죠. 누가 챙겨?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서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를 외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자, 0522님. 오늘 독서 모임 있는 날인데 제발 오늘은 졸지 않기를요. 독서 모임 진짜 좋아하는데 아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졸음이 밀려오나 모르겠어요. 정신 차렷!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 책이라는 게 이런 마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꾸벅꾸벅 나른하게 하고 독서 모임. 오늘은 모임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정신 차렷! 0522님 정신 차렷! 자 1264님 드디어 오늘 3년간의 차 할부가 끝납니다. 노예 예방 야호! 그동안 고생한 나 너무너무 수고했다. 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다달이 차값 할부값 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오늘은 그 기념으로다가 맛있는 치킨이나 삼겹살 한번 때려보시면 어떨까 복디가 추천하면서 축하드립니다. 5901님 축구 보려고 내일 연차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신날 예정. 야무지게 놀자. 와 축구에 연차까지 너무 부럽다. 이번에는 누구랑 경기하나요? 이번에 이기면 우리 좋은 거죠? 아 뭐 항상 좋겠지 이기면. 저도 복디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청아 롤러코스터.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 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선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줄 특별한 가족 뮤지컬 숲속 100층짜리 집이라는 공연인데요.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무대 위로 옮긴 이번 공연. 숲속 100층짜리 집을 따라 올라가면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상상 가득한 모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가족 뮤지컬인데요. 아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한 분당 두 장씩 총 10장의 초대권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시간은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입니다. 숲속 100층짜리 집 뮤지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 100원 드는 유료 문자로 말머리 공연이라고 쓰고 사연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뮤지컬 공연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0212님, 올해 1월부터 다이어트 시작했는데요. 성공하면 입으려고 산 바지가 드디어 잠겼어요. 아직 예쁘게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도 만족. 다음 달에 멋지게 입고 외출하자. 와, 일단은 작은 바지를 사서 이거 맞을 때까지 살을 빼자라고 결정하신 건가요? 대단하다.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 와, 0212님. 저는 아무리 봐도 다이어트 성공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 성실의 끝판왕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여는 말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비법 얘기해줘도, 무슨 비법을 얘기해줘도 막상 실천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실함을 이겨낸 우리 0212님 너무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닿았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오늘의 진이는요, 3년 할부를 다 갚으시고 노예에서 해방되신 1264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노래 소코도모 그리고 자이언티 원슈타인이 함께 부른 회전목마 숀의 Way Back Home 두 곡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방예담 미스 유 끝곡으로 들으면서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0: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삼강한우.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똥떨어 똥똥.

0: 달려요.
1: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향하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겠습니다.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갈 테니까요. 9시까지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꿔볼 노래는 다섯 손가락 풍선인데요. 자, 이 노래 잘 아시죠? 오늘 어떤 부분을 바꿔봐야 할지 함께 들으시죠.

풍선을 이 노래죠.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자,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안 드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우리 보기들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멋진 자동차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 가는 사람? 아니면 화려한 무대에서 마음껏 춤추고 댄스 댄스 노래하는 사람? 우리 보기들의 어릴 적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제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는 동안 다섯 손가락 풍선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다섯 손가락 풍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 이야기 꿈 한번 만나볼게요. 자, 2102님 제 어릴 적 꿈은요 현모양처였어요. 일단 모 처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요. 현모양처 하지만 모랑 처는 꿈을 이루긴 했는데 현모양처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문자하셨는데 아이 너무 겸손하십니다. 일단 꿈을 이루신 거네요. 자, 0065님 내 어릴 적 꿈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며 일하는 커리어우먼. 꿈을 이루긴 했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아, 그쵸. 제가 최근에 SNS에서 어떤 재미난 그 여성 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봤는데, 진짜 커리어 우먼이 꿈이었다.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되게 도도하게 뾰족구두 신고 까만 정장 입고 커리어 우먼이 내 꿈이었는데, 지금은 막, 아, 죄송합니다. 아, 막 꿈심,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막, 아, 회상하기 싫다. 하면서 뒹굴대면서, 다리를 긁으며 아 진짜 회사 가기 싫다 막 이런 진짜 우먼만 됐다 그냥 일하는 여성만 됐다 굽신굽신 막. 2472님 내 어릴 적 꿈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는 사람.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술 마시곤 했는데 그때 소원이 안주 마음껏 시켜 먹어보는 것이었어요. 맞아, 저도 이랬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꿈은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엄마 아빠 안 졸라도 되고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거. 꿈은 이루긴 한 것 같은데 또 이제는 또 몸매 걱정하느라 건강 걱정하느라 마음껏 못 먹고 사는 나이가 돼버렸네요. 슬프다. 0216님 제 어릴 적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쌍둥이의 딸, 연년생 막내 아들까지 있는 우리 집이 유치원입니다. 크, 유치원 꿈 이루셨네.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처럼 아이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자, 오늘의 장원은 0216님. 자, 유치원 선생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예쁜 아가들이랑 더 큰 꿈 꾸시기를 바라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넘어갈 볼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제 꿈은요, 공주님이었어요. 네미시스 베르사유의 장미.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누군가 그 맛을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 식당.

0: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이서원 미슐랭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교수님, 아, 날이 너무너무 더운데 건강 잘 챙기고 생활하시고 계신가요?
1: 네, 저는 아들이 코를 다쳐서 수술을 한 뒤로 회복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회복하면서 제가 참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0: 뭘까요?
1: 처음에는 그 코 수술을 하면 안에 솜을 넣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0: 네.
1: 정말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냈었는데 하루가 딱 지나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코 없이 살기로 했어.
0: 네.
1: 코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 받아들인 거죠.
0: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었구나.
1: 네네. 그래서 이 아픔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것에 화내지 않는다는 걸 아들이 배운 것 같아서 왠지 기특한 한 주를 또 보냈죠.
0: 제가 한번 아프기 전에
1: 네.
0: 아플 때 한창 아플 때 감기가 엄청 세게 걸린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그때 코를 열심히 풀었더니
1: 네.
0: 그때 후각이 망가진 거예요.
1: 아이고야.
0: 근데 후각 세포가 한번 사라지면 생기지가 않는데요.
1: 정말이요?
0: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고 네네. 나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1: 네.
0: 저는 그 전에 훨씬 전에
1: 네네.
0: 너무 세게 뭐 코를 풀었는지 아니면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가지고
1: 네네.
0: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잘 안 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후각이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속상했어요. 이게
1: 네.
0: 잘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1: 아, 네.
0: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네.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는데
0: 그렇죠.
1: 좋은 면을 잡으시면 요즘은 어떠세요?
0: 요즘은 잘 나는데
1: 네네.
0: 그래도 제가 이게 행운인지 아니면은 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1: 네.
0: 나쁜 냄새에 뭐 예를
1: 네.
0: 들어 그 키트가 있어요. 그 후각을 테스트하는 키트가 있는데
1: 아,
0: 막 거기에 하수구 냄새 뭐 이런 냄새의 키트가
1: 네네네네.
0: 있어서 그걸 맡아보는 게 그 검사를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냄새라고 생각하는 거를 네. 못 맡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제 삶이 훨씬 윤택해졌죠.
1: 예.
0: 대신 나쁜 거, 그 좀 불행인 거는
1: 음흠.
0: 병원에서 조심해라.
1: 네.
0: 예를 들어 가스 새는 냄새, 타는 냄새.
1: 위험할 수 있으니까.
0: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생활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눈을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1: 두 가지 좋은 점이 생겼네요. 향기로운 향만 맡을 수 있는 코를 가지게 돼서
0: 네.
1: 니코보코.
0: 니코보코.
1: 예, 그리고 항상 조심할 수 있는 주의력을
0: 그쵸,
1: 가지게
0: 그쵸,
1: 돼서
0: 그쵸.
1: 두 가지가 다 좋네요.
0: 네, 맞아요.
1: 아.
0: 그래서 가끔은 좀 죄송스러운 게 혹시라도 저한테 나쁜 냄새가 나는데 제가 못 맡을까 봐
1: 아하.
0: 제가 평소에 향수를 좀 세게 뿌리는 편이에요.
1: 그리고 자주 씻고.
0: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머리
1: 네.
0: 아프실까 봐 저는 저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1: 네네.
0: 향수 냄새를 세게 뿌리는 건데 이제 게스트분들한테 약간 가끔 죄송할 때가 있죠.
1: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다행입니다.
0: 다행입니다. 자, 오늘 감정식당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이나 감정 있으시면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글 기능이 있어요. 익명으로 사연 요청하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사연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 저는 요즘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 게 기대되기보다 두렵습니다. 이유는 제 아내 때문인데요. 우리 아내는 소위 말하는 파워 J형. 여행 한번 가려면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아직 휴가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미 휴가를 다녀온 것처럼 지쳐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아내에게 톡이 하루에도 수백 개가 와요. 숙소 링크, 가격 비교, 주변 식당, 이벤트 참여 등등등. 심지어 오전 9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에 카페 가고 몇 시에 사진 찍고 몇 시에 숙소 체크인 할지가 거의 분단위로 옵니다. 분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는 휴가라는 게 원래 좀 느긋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어나서 날씨 좋으면 바다 가고 비가 오면 카페 가고 배가 고프면 근처 맛집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여행 아닌가요? 물론 아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요. 인생도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데 휴가마저 이렇게 빡빡하게 계획해야 하나 싶습니다. 반면 아내는 너무 제가 무계획적이라고 답답하다고 말하네요. 휴가를 앞두고 있는 저희 부부, 아내의 준비성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휴가만큼은 조금 여유를 찾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소장님은 네네. 여름 휴가 갈 때 네. 계획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즉흥형으로 여행을 좀 즉흥적으로 즐기시는 편인가요?
1: 길을 잃었을 때 진정한 여행이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0: 오, 그러니까
1: 그러니 계획하겠습니까?
0: 안 한다. 그럼 사모님은?
1: 사모님과 그의 자제분은?
0: 내 아들 말고 그의 자제분, 그녀의 네. 자제분.
1: 네. A4지로 몇 장 체크리스트가 있고 아들에게 놀라는 거. 네. 어디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네. 커피 믹스 숫자가 정확히 맞습니다.
0: 아, 커피 믹스 언제 하루에 몇 개를 먹을지까지 정해서
1: 계산해가지고 모자라지도
0: 남지도
1: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absolutely T 두 사람입니다.
0: TJ, TJ.
1: 네, TJ입니다. 저는 FP입니다.
0: 아, 외롭지 않으신가요?
1: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갔다가 언제 오는지만 압니다.
0: 아~
1: 또 어디로 가는지 정도만 압니다.
0: 아, 그냥 손잡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니까. 네.
1: 정말 해답이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0: 네.
1: 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제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강릉 경포대를 갔어요.
0: 네.
1: 그러는데 그 소나무 숲 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0: 네.
1: 그래서 숲을 바꾸려고 하면 숲이 뭐라고 할까요?
0: 모르겠는데요.
1: 아니, 나를 왜 바꿔?
0: 누가 바뀌어야지. 네, 나를 어떻게 바꿔?
1: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는 강릉의 숲과 똑같다. 바꿀 수 없다.
0: 남을 바꾸다. 나 스스로를 바꾸기도 힘든데 네. 남을 어떻게 바꿔?
1: 아내는 죽을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그 강릉 경포대 숲을 보면서 네. 소나무 숲을 보면서 아 좋다 하잖아요.
0: 네.
1: 가장 좋은 경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가만히 살펴보면
0: 네.
1: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0: 네.
1: 그다음에 회사로 저도 똑같이 어디 이 호텔이 좋을까? 저 호텔이 좋을까? 식사는 여기서 할까? 뭐 정말 100번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랬을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0: 뭐예요?
1: 제일 형편없는 데만 한번 골라서 여기 어때 그래요. 그럼 다시는 묻지 않아요. 이거 너무 극비를 알려드렸네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여기 어때 이러면 당신은 좀 생각 좀 해. 내 눈에는 좋게 보이는데 됐어 내가 할게. 그래 내가 선택한 게 좀 이상한가? 그걸 한 두 번 정도 반복하면
0: 그냥 알아서 하신다.
1: 우리 남편 눈은 무슨 눈이다.
0: 아,
1: 엉망진창이다. 아빠 믿지 마.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0: 네.
1: 그냥 날먹하면 됩니다.
0: 날로 먹는 거예요?
1: 안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돼요.
0: 그렇죠.
1: 최소한의 준비.
0: 내가, 맞아.
1: 그래서 두 번째 빠밤은 뭐냐 하면 아내가 힘들까 내가 힘들까예요.
0: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겠죠.
1: 힘든 건 저의 사모님과 저의 자제분이에요. 그분들이 힘들어요.
0: 그쵸.
1: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느라고.
0: 네, 맞아요.
1: 저는 여권만 들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다음에 내가 뭘 결정을 하면 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0: 고모는 학고모는 일이에요.
1: 아, 표정에서 이미 뭐 약간 생기가 도시네요. 네,
0: 그래서 이럴 때 하고 싶은 말이 enjoy yourself.
1: 진짜.
0: 네, 그리고요. 아내가 가자고 하는 레스토랑 가서 나한테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내가 그냥 눈에 띄는데 쓱 가는 것도 맛이지만 아내가 심사숙고해서 고르면 가성비도 좋고 네. 맛도 좋은데 먹으면서 내 머릿속까지 아내가 어쩌지는 못하잖아요. 그때 자유를 누리는 거죠.
1: 그렇죠.
0: 창밖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30초만 바라보라고 아내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는 카페 가서 네. 그때부터 내 세계가 되는 거죠. 큰 줄거리는 아내를 따르면서 네. 그 틈새틈새는 마음껏 내 특성인 FP를 활용해가지고 즐겨라. 그것이 또 이 삶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사연자님께서 고민하시는 거는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막 이거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가 아무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가지고.
0: 그거 아닙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가고 싶은 거죠. 배낭여행처럼.
1: 그럼
0: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경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아내다.
1: 아내다.
0: 아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내가 고맙다. 우리 머리는 단순해서 고마운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당신 이런 거 다 알아봐줘서 내가 이런 거 잘 몰라서 미안해. 알아봐줘서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꺼이 쫄랑쫄랑 따라가면 됩니다.
1: 쫄랑쫄랑.
0: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2000년 전에 네. 스토아학파의 대표주자 네.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라.
1: 통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통제하지 마라. 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불행이 시작된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아내의 지금 이런 성향은 통제할 수 없다. 저는 바로 6개월 만에 포기하고 지금 20년째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0: 네.
1: 오죽했으면 그렇게 옛날 철학자까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적응해야 됩니다.
1: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마음가짐.
0: 틈새로 즐기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나의 마음가짐을 즐기면 된다.
0: 네.
1: 자, 여러분은 지금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페퍼톤스, 땡큐.

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을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아이를 낳아서 친구는 딸을,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비슷비슷하게 크는 것 같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친구 딸은요, 공부를 잘해요. 전교 1등도 하고 전교 회장도 하고 또 피아노도 잘 치고 말까지 똑부러지게 합니다. 누가 봐도 야무진 모범생이에요. 반면 저희 아들은요, 정말 착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요,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집을 펴놓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와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틀리지? 싶을 때도 있고요. 설명을 열심히 해줘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성적표나 문제집을 보면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더 힘든 건요, 친구를 만날 때입니다. 친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가끔 누구누구 그 친구 공부 좀 하니? 아들 공부 좀 해? 이제 중학교 가는데 걱정 안 돼? 이런 말을 해요. 뭐 별뜻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긁혀요. 친구 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제 아들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미안해지고요. 사실 저는 제 아들이 좋은 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남의 아이와 비교하게 됩니다.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 물론 내 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쁘고 잘하고 있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착하게 인성이 좋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지만 그 친구만 오면, 친구만 보고 오면 마음이 지옥이 되면서 우리 아들의 부족한 점이 막 보이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성으로는 이걸 비교하고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1: 네.
0: 이게 참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속상하신가 봐요.
1: 네, 김수희 씨의 애모라는 노래 아십니까?
0: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1: 그대를 엄마로 바꿔보세요.
0: 그 엄마?
1: 예.
0: 친구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1: 그건 엄마의 노래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0: 엄마 앞에서.
1: 네, 네.
0: 우리 아들.
1: 예, 엄마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0: 어.
1: 엄마가 나를 작게 보면 아이는 자기를 크게 볼 수 없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이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엄마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우리 애만한 애가 없다. 우리 애가 어때서?
0: 네.
1: 하는 게 필요하죠.
0: 그렇죠.
1: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네. 남편이 변호사라서 상해에서 네. 아이들 두 딸을 국제학교를 보낸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학부모 면담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럼 국제학교면 전부 다 영어를 쓰는 선생님들.
0: 그쵸, 그쵸.
1: 선생님도 잘 아시죠? 우리 거기에서 면담을 할 때
0: 네.
1: 아시아계로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어로 묻잖아요.
0: 네.
1: 그리고 영어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가 한국 엄마구나를 정확히 안 돼요.
0: 어떻게?
1: 수학이 아이가 70에서 이번에 90으로 올랐습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치어업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Thank you. I'm so happy.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엄마가 아니래요.
0: 그냥 다른 아시아권.
1: 네네. 그럼 한국 엄마는 꼭 이렇게 묻는데요. 그게 몇 등인가요? 비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외국 선생이 이해를 못하고 저희는 석차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면서 한국 엄마가 또 하나 묻는다는 거예요.
0: 그럼
1: 반평균은 몇 점이에요?
0: 내 친구, 내 딸이, 내 아들이 평균 이상인지 이한지 알고 싶으신
1: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비교를 하거나 돌려서라도 비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0: 정말
1: 제가 두 가지 팩폭을 좀 날리고 싶은데
0: 네네.
1: 첫 번째는 우리 명동성당 신부님한테 배운 거예요.
0: 네.
1: 신부님이 그래, 여러분 다 스카이 보내고 싶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하나 하실 게 있습니다.
0: 뭐예요?
1: 부모님의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아이 앞에서 까세요.
0: 당신은 어땠는지.
1: 그렇죠. 그래서 내 성적이 30등인데
0: 네.
1: 아이가 어떻게 1등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30등 하면 정상이라 생각하시고
0: 네.
1: 아이가 29등 하면 대단히 노력한 거고 31등, 40등 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다. 이게 양심 있는 부모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0: 네.
1: 그 뒤로 성적표를 아내하고 제가 깠습니다.
0: 오!
1: 그랬더니 대학만 가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0: 대학까지만 가면 된다?
1: 네. 그래서 이게 사람 머리가 일머리가 있고 공머리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아드님은 지금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세상은 공머리만 원하지 않아요. 일머리도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well-rounded pers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고루고루 자라는 것.
0: 고루고루.
1: 네.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 아들 성적표를 유아원,
0: 네.
1: 유치원, 어린이집 다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명칭만 다른데 유아원 다닐 때 우리 아들이 6살 때 7과목을 만들었어요.
0: 오.
1: 그중에 자기 건강 돌보기 100점.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 100점. 100점.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거 100점.
0: 네.
1: 그다음에 또 공부 잘하는 거 100점. 그러면서 또 취미생활 잘하는 거 100점. 네, 그런 것들로 7과목을 만들었어요.
0: 오.
1: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했죠. 이렇게 성적표 매길 건데 괜찮아? 그랬더니 좋은데? 그래서 그 700점 만점의 성적표를 20살 때까지 유지했죠. 그러니까 성적은 7분의 1에 불과하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상장을 들고 집에 쫓아왔어요.

0: 학기 말이에요. 다 마치고. 무슨 상이냐 그랬더니 상 이름이 너희 부모님이 누구니 상.
1: 우와.
0: 이게 뭔 상이야 봤더니 평소에 친구들을 돕고 솔선수범하여 도대체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담임 이종순.
1: 오,
0: 깜짝 놀라서 또 한국 아빠잖아요. 네. 너만 받았냐?
1: 몇 명이나 받았어?
0: 그렇죠. 다 받았는데 전부 다 이 상 받았어? 전부 다른 상 받았어. 그래서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한테는 마이클 조던 동생이니 김연아가 언니니 피기하는 애한테는 그 다음에 달리는 애한테는 우샤인 볼트가 울고 갔겠구나. 또 과잉행동장애 있는 애 ADHD 있는 애 네. 날마다 운동회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27명한테 27개의 상을 주셨더라고요.
1: 와 선생님 너무 멋있다.
0: 이게 다이버시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다양성. 이어령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거 하나의 기준으로만 뛰게 하면 1등부터 꼴찌가 있지만 전부 다른 기준으로 뛰게 하면 1등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사회성과 친교성에서 전교 1등입니다. 운동에서도 1등이에요.
1: 네.
0: 그 친구 딸과 과목이 다를 뿐이에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의 인재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7가지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7가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네. 기준을 봤을 때 뭐야 나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나 다 100점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네네. 나이 들어서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건강 지키기 진짜 어렵죠.
0: 네.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이 건강 지키기 진짜 어렵고 두루두루 잘 지내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0: 마음 돌보기도 어려워요.
1: 그리고 마음 돌보기도 어렵고 거기서 지킬 수 있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적
0: 그게 제일
1: 일 수도
0: 쉬워요.
1: 있어요.
0: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잖아요. 네.
1: 그거는 엉덩이 심이 얼마나 무거운가에 네네. 따라 달려있고 내가 한 문제 더 풀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한 건 거예요.
0: 그럼요. 제가 이화여대 한정성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빨간색 구두를 신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오시는 유명한 교수님이었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다 경기고 경기여고 서울대를 다 갔는데 혼자 이제 이대를 갔다는 거예요.
1: 네네네.
0: 어릴 때부터 전교 1등만 다 언니 오빠들이 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친척들이 항상 오면 그랬대요. 정선이는 왜 그래요? 그때 엄마의 말 한마디가 한정성 교수를 살려줬대요.
1: 왜요?
0: 얘는 달라요.
1: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0: 얘는 달라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1: 그쵸.
0: 그 말을 방에서 들으면서 나는 다르다. 언니들은 공부를 오빠들은 잘하지만 네. 나는 다르게 뭔가 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대 교수가 돼서 이 한정석 교수님이 방학이 되면 네. 이대 학생들한테 과제를 낸대요.
1: 무슨 과제요?
0: 어딘가에 미쳐보기.
1: 너무 멋있네요. 네,
0: 갈로 열고 단 남자와 술만 빼고.
1: 아, 남자에 미치거나 술에 미친 건 안 되고.
0: 네, 그거 빼고 어딘가에 네. 한번 미쳐봐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줬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세상은 점점 다이버시티, 다양성의 능력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 1등 AI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기준을 다양하게 가지셔라.
1: 최근에 네. 젠슨 황이 유퀴즈에 나와서 그랬어요. 지능은 이제 다 가지고 있다. 이제
0: 그렇죠.
1: AI 덕분에 지능의 네네. 수준은 다 비슷해졌다. 왜냐면 네. 그냥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니까. 근데 인성은 개개인이 다 다르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0: 미래형 최고의 인재를 아들로 둔 걸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시라.
1: 그러니까요.
0: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드리겠습니다. 첸의 최고의 행운.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교수님, 혹시 오늘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한 주 동안 잘 살아내라고 응원의 한 말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나 잘난, 너 잘난, 다 잘난.
0: 다 잘났다.
1: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만 달리하면 다 잘났습니다.
0: 그러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네. 다 잘났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네.
0: 저희는 백아연의 쏘쏘 듣고 올게요.